사람들과 친근함을 감당할 수 있고 개가 원만하지 못하면 무조건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거야. 친근하지 않고 예? 남하고 좀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야. 부담이 되고 모든 부처님과 보살의 혼용을 받으며 같은 범행을 닦는 이들 또한 모두 기뻐한다. 같이 사는 사람들이 전부 좋아한다. 그 나중에 득생동자 유독독립편 있죠? 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80권 하안경 그거라도 한번 열심히 보세요. 네. 그러니까 한문이 뭐 어렵다는 한문 배운 지 우리 얼마인데 지금 우리가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게을러서 그렇게 하면 이제 한문 흔하죠? 예. 예. 자 오늘 이제 세 번째 구절 들어갑니다. 우발 대원호대 또 큰 서원을 일으키되 원컨대 일체 세계에 불흥 우세하사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어 종 도솔천궁을 하시며 도솔천궁에서 내려오시고 도솔레이상 그러죠. 입퇴하시고 마야부인 태에 드시고 주퇴하시며 태 열달 동안 머무시다가 초생하시어 룸비니 동상에서 태어나시다고 비람 룸비니 예 람비니 비람이라죠. 비람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하래?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가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밥은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그러니까.
3: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0: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0: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1: 그래. 알았어.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민간자격 취득 자격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나누고 희망을 전하는 생명나눔 실천 부산지역본부에서 창립 20주년 기념식 및 비전 선포식을 봉행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장기 기증과 생명 존중 문화 확산에 앞장서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이번 행사는 7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 홍법사 대광명전에서 진행됩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853-0429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 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0: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2: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여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여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길

0: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 네, 예수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4: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5: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권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구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6: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천년의 기다림, 그 시간의 끝에서 우리는 한 산을 만납니다. 경주 남산, 신라의 수도를 품었던 이 산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불교가 삶이었던 시대의 기억을 간직한 공간입니다. 산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 바위 위에 새겨진 부처님을 마주합니다. 이름 없이 남겨진 수많은 마예불과 석불, 그리고 무너진 탑의 흔적들. 그 수는 수백에 이르고 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법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찬란했던

깊은 발언이 담겨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완전하지 않아도 그 모습은 오히려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자연과 하나 돼 시간 속에 스며든 신앙. 비바람에 닳고 세월에 깎여도 그 자리에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 마음 때문일 겁니다. 경주 남산은 묻고 있습니다. 천년 전 이곳에 새겨진 기도처럼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돌에 새긴 믿음은 시간을 넘어 오늘에 닿고 침묵 속의 가르침은 여전히 이어집니다. 걸음을 멈추고 잠시 귀 기울여 보면 보이지 않는 시간의 층위 속에서 여전히 울리고 있는 목소리를 만나게 됩니다. 천년의 기다림 끝에 우리에게 다가온 한 산. 경주 남산은 오늘도 그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깊게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

0: 하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안흥의 메아리를 다시 입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의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 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1: 나상도
2: 남궁진의
1: 그럼 열전.
3: 꺾기 요정 길려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3: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 우리 남궁진 씨, 길려원 씨 두 분은 그 데이트를 했던 사이잖아요.
3: 아 맞죠 맞죠. 아,
1: 오랜만에 만나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2: 아, 사실 제가 그때
1: 전국 투어 콘서트 네. 할 때 고객들 그때 얼마나 설레 오프닝 때.
3: 맞아요 맞아요.
1: 요즘처럼 살면서 설레는 시기가 있었을까요?
3: 아 절대 없죠 절대.
1: 감사하기도
3: 없죠.
1: 하고
3: 정말 심장이 네. 벌떡벌떡 뜁니다 정말 요즘.
1: 아 벌떡 아 벌떡 아
3: 벌떡이지요.
1: 맞습니다.
3: 제가 힘들 때 맨날 전화해도 밤인데 새벽인데 다 이렇게 알려주시고 다 잡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가수가 되어서 꼭 제가 갚도록 은혜를 갚도록 하겠습니다.
1: 야,

인심이 약도 무통하기면 묘안이 하였네.

사람의 마음이 만약에 통살이 없다고 이럴 것 같으면 명암이 하연 유거래랴 어둡고 밝은 것이 또 어떠한 인연이 또 거래가 있을까 보냐. 말하자면 밝고 어두운 것도 있고 또 인연과 거래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통하기도 하고 막히기도 하고 말하자면 이제 모든 것이 다 사람의 마음으로서의 말미암아서 모든 일도 이루어지고 모든 그 장애도 생기고 애로도 생기고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시다시피 이 구룡사 터가 본래 허허벌판이 없고 처음이 시작할 적에는 여기 집이 될까 싶은 그런 이하증도 읍단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위에 집도 들어서고 또 이제 이 구룡사가 이제 이만큼 이렇게 이뤄서 이제 준공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저 있습니다. 자질에서 이 절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나 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뭉치고 한티 모이는 데서 이렇게 된다고 믿어오기는 오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대개 보면은 시작은 해줘도 또 결과가 흐지부지한 데도 있고, 또 되기는 돼도 그렇게 알차 믿어오기는 오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대개 보면은 시작은 해줘도 또 결과가 흐지부지한 데도 있고, 또 되기는 돼도 그렇게 알차게 되는 데가 드물고 이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 구룡사 경우에 있어서는 참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그야말로 참 준공 단계에 이르는 게 참 여러분들의 성심과 성의가 아니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생각하면 참 너무도 이제 기쁘고 감탄스럽고 그야말로 그 참 눈시울이 붉어질 정도로 그런 그 감탄을 참 마지 못하는 그런 그입니다. 자, 이래서 이 거기에 의해서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자, 부처님 말씀에는 뭐든지 사람의 마음으로서의 직후 마음으로서의 모두 구해진다. 복을 받는 것도 자기가 복을 짓는 게고, 또 이 벌을 받는 것도 자기가 잘못해서 짓는 것이지, 복을 주는 것도 누가 딴 사람이 이렇게 무슨 과실 담아다 주듯이 주는 것도 아니고, 또 벌을 받는 것도 역시 무슨 불구덩이나 어디다가 사람이 누가 딴 사람이 떠밀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에 지어서 자기 스스로에 받는다고 이럽니다.

복도 복이지만은 그 여러분들의 그 뜻과 그 마음이 한뜻 뭉쳐서 이런 그 커다란 구룡사라고 하는 이런 건물이 하나 이 부처님의 궁전이 생기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니까 사람이 뭉치고 한테 모이면은 뭐든지 모든 것이 없다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 부처님을 이제 말씀과 같이 만 분을 모신다고 이래서 아마 얼추 부처님은 다 모시는 저 있어도 아직까지 그 금은 그렇게 다 잡숴지질 않고 우선 그 금을 잡은 분만 이렇게 몇 분 모신 것 같습니다. 이제 불상은 얼추 다 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금만 벗어서 하면은 이제 얼마 안 가서 완전히 이제 만부를 다 모실 수 있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또 이제 이 가운데 모셔 큰 부처님은 아시다시피 본래 저 근너 그 가해동에서 구룡사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 거기에서 이제 모셨던 그런 부처님입니다. 본래 시작을 그 부처님을 모시고 구룡사를 시작해가지고 역시 거기는 장소도 비잡고 또는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도 않고 이래서 결국 지금 현재 이 자리를

일단에서는 그것이 없는 게래. 가정집이나 또는 이 구룡사나 그 원근이 없기 때문에 또 같이 이 보아지고 그런 같은 그 부처님은 그 법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나 못이나 이 구룡사나 못이나 이제 그 원근이 없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은 그런 걸 구별을 안 하시고 또 부처님은 그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중생들이 멀고 가까운 것을 따지고 그런 느낌을 가지지 이제 부처님은 멀다고 하는 느낌도 없고 가깝다고 하는 느낌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한테는 원근이 없다고 이럽니다. 자, 이래서 이 참 대개 모신 게나 한 가지고 부처님은 여기 모셨어도 부처님은 법력은 대개 뭐 다 뭐 통해져 있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 이 말씀도 사람의 마음이 만약에 이르기를 통사기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이제 통하고 맥히는 것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말이죠. 어째서 밝고 어둡고 무슨 인연이든지 거래가 있을까 보냐. 통하고 맥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인연이라는 것도 있고 밝고 어두운 것도 있고 거래도 있다. 그거는 우리 사람의 중생 입장에서 보는 견해가 그렇고 부처님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와 같이 그런 원근의 그 거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죠. 왜 그러냐면 부처님의 법신체는 어디고 어떤 가정마다 어디고 다 통해져 있기 때문에 오고 가는 것이 없는 게고 또 멀고 가까운 것이 이제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법당이 이제 완성 단계에 있고 또 아울러서 이제 부처님도 이제 다 조성이 되어 있지만은 이제 금 저 쓰는 것이 남았기 때문에 이제 금을 저 쓰는 대로 이제 자꾸 이제 모시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천상 아까 얘기와 같이 뒤에 모세는 이 부처님이

이루는 것이 목적이다 이게요. 구경법이라고 하는 거는 중생의 그 입장에서 모든 발언이라든지 모든 욕망을 벗어나서 그런 단계를 다 지내서 그야말로 부중불감하는 좋은 것도 없고 낮은 것도 없고 뭐 싫은 것도 없고 이런 등등을 다 초월한 이제 그런 그 경계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부처님이 이제 가르친 바의 그 참 뜻이라고 이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참 우선 아까 얘기와 같이 복도 타고 이르도록 하는 것이 부처님이 이제 가르친 바의 그 참 뜻이라고 이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참 우선 아까 얘기와 같이 복도 타고 자기의 그 욕망을 이루는 뒤에 이제 성취하는 것이 우선 눈이 띄고 이제 그것이 이제 급선무로 이렇게 되어지지만은 이제 부처님 입장에서는 다르다 이겁니다. 그거는 이제

0: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는 20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따빠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2027년 1월 5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4일에 진행합니다. 부따빠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2027년 1월 5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1: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사나 부처님으로 삼전부를

나와 이를 바탕으로 모셔진 지장보살상은 정방사만의 고유한 매력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정방사의 곳곳을 정신없이 살펴보다 보니 어느덧 노을이 금수산 능선을 천천히 물들이기 시작했는데요. 정방사는 일출 일몰 명소로 SNS에서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는 곳이기도 해요. 절벽 아래의 정각들이 붉은 노을빛과 함께 어우러진 풍경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절경이니까 꼭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정방사의 멋진 노을을 보여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할게요. 정말로 좋은 곳이니 충북 여행하면서 꼭 들러보시고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0: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소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감

0: 검수를 받아가지고 인공지능이 외우지 않고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차별화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AI 기술을 통해 불교의 가치를 대중의 일상에 스며들게 하려는 콘텐츠 개발과 서비스 구축 시도들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명상과학 연구소장 미선 스님은 어려운 불교 경전과 교리를 AI 기술을 활용해 대중적인 현대 소설로 풀어내는 지혜 소설이라는 신장르를 개척해 연말 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의상대사가 법성계를 통해 고민을 안고 있는 이들에게 심리 치유를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새로운 전법 장르가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이제 고전의 지혜에서 그 지혜를 마이닝, 채굴해가지고 서사로 푸는 거예요. 근데 그 서사가 재미있는 소설로 푸는 거죠. 그 소설로 풀어서 그걸 기본
1: 연말 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의상대사가 법성계를 통해 고민을 안고 있는 이들에게 심리 치유를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새로운 전법 장르가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이제 고전의 지혜에서 그 지혜를 마이닝, 채굴해가지고 서사로 푸는 거예요. 근데 그 서사가 재미있는 소설로 푸는 거죠. 그 소설로 풀어서 그걸 기본 텍스트가 되면 그걸 가지고 VR, XR, 디지털 그 디바이스하고 연결해서
1: 바쁜 일상을 보내는 현대인들이 사찰을 찾아 스님을 대면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챗봇 형태로 구현한 사례도 있습니다. 자현 스님의 가르침을 디지털화한 웹기반 챗봇 서비스 AI 자현입니다. 자현 스님 유튜브 채널의 법문 영상 2,500여 개를 집중 학습해 이용자가 질문을 던지면 스님 특유의 관점과 말투를 반영한 답변을 제공하고 관련 법문 영상도 추천해줘 불자들의 정진을 돕습니다.
3: 사용자 중심으로 가야지.

0: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법회에 잘 참여를 못하기도 했었고 아이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이번 캠프를 통해서 아이들이 화합하고 협력하는 방법으로
1: 부모님 품을 떠나 독립성을 기르고 또래와 화합할 수 있도록 1박 2일로 진행된 캠프는 아이들의 감성과 흥미를 자극하는 맞춤형 콘텐츠로 채워졌습니다.
2: 재밌을 것 같아요. 신나고요. 친구들이랑 잘 때 두렵지 않게 재밌게 자고 엄마 없어도 잘 해낼.
1: 발단불사에 이어 첫 프로그램으로 팀 이름과 구호를 정하는 시간. 아이디어를 내고 옥신각신하는 동안 서로 조율하며 협력과 화합을 배웁니다. 캠프는 딱딱한 교리 중심의 프로그램 대신 직접 만지고 느끼는 불교를 목표로 했습니다. 전통등 만들기를 통해 아이들은 마음을 밝히는 지혜를 손끝으로 배우고 밤에는 전승원 구석구석을 누비는 달빛 미션 탐방으로 사찰을 친숙하고 모험 가득한 공간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3: 부처님을 온 마음에 담아서 만들 거예요.
4: 부처님 가르침 잘 배우고 갈게요. 사랑해요.
1: 유비는 달빛 미션 탐방으로 사찰을 친숙하고 모험 가득한 공간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3: 부처님을 온 마음에 담아서 만들 거예요.
4: 부처님 가르침 잘 배우고 갈게요. 사랑해요.
1: 일정의 시작을 알리는 발단불사와 밥을 먹는 과정까지 하나하나가 불교를 배우고 진각종의 미래인재, 진원행자로 자성동이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심성을 닦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5: 자기 안에 좋은 심성을 좀 찾은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친구들과 또 잘 지내고 그리고 좀 핸드폰 안 하는 시간이 있다 그러길래 디지털 디톡스도 좀 하는 시간이면
1: 오늘은 유치부까지 80여 어린이와 부모님도 동참해 온 가족이 물놀이를 즐기며 전승원 앞마당을 놀이동산으로 바꿉니다. 교리에 앞서 사찰이 안전하고 가장 즐거운 놀이터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한국불교의 백년대계를 세우는 확실한 투자, 어린이 포교. 진각종 서울교구 자성학교의 제도약이 어린이 포교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6: 화엄사 말사 기장 해동 용궁사가 자비의 쌀 500포를 기장군청에 전달했습니다. 해동 용궁사는 지난 16일 기장군청 2층 군수실에서 주지 덕림 스님과 기장군 우성빈 신임 군수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이웃돕기 자비 나눔 백미 10kg 500포를 전달하고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하길 기원했습니다. 주지 덕림 스님은 지역을 대표하는 사찰로서 늘 지역 군민과 함께 나눔을 실천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4년의 임기 동안 기장군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성빈 군수도 해동 용궁사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꼭 필요한 곳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해동 용궁사는 해마다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백미 자비 나눔을 비롯해 주말 국수 나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0: 하는 것 정도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게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뭐 짧은 시간이겠지만 K 불교, K 선명상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실 것 같은데요. 네, 7월 26일에서 28일까지도 사흘간 국가무형유산인 진관사 국행수륙제 시연도 펼쳐지지 않습니까, 스님? 사실 이 수륙제도 그렇지만 우리 불교 문화유산 가운데 향후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만한 것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0: 그렇죠.
1: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이제 수력제 같은 경우는 그 단순히 이제 종교 의례를 넘어서 굉장히 문화적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가보면 그게 그냥 우리가 단지 이제 제를 지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당연 그 당시에 어떤 다양한 어떤 서민들의 어떤 문화 활동, 그다음에 또 고급진 불교 음향이나 이런 노래 이제 있지 않습니까? 창패 같은 것이 다 담겨져 있는 종합 예술제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진관

0: 어떤 컨텐츠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서 굉장히 놀라움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졌던 이런 과거에는 그냥 있었던 거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하고 있는 거고, 이것이 이제 세계인들과 공유할 수 있는 굉장히 뛰어난 문화의 어떤 역량이고, 그 다음에 문화의 한 갈래라는 것을 이제 우리도 알게 돼서 이제 놀라운데, 세계인들은 이제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이제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게 될것 같습니다.
1: 어쩌면 너무 가까이 있어서 또 몰랐던 것일
0: 아,
1: 수도
0: 예,
1: 있습니다,
0: 그렇죠.
1: 스님.
0: 예,
1: 그렇죠?
0: 맞습니다.
1: 이 세계유산 등재도 중요하지만 보존과 활용도 중요합니다. 이 어떻게 유산을 잘 보존하고 다음 세대까지 전할 수 있을까요?
0: 예, 일단은 이게 등재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인식이 굉장히 높아지고, 특히나 정부와 지자체의 담당자들이 인식하는 과정에서 그 가치를 굉장히 높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 지자체, 그 다음에 해당되는 이제 우리 불교계에 같이 이제 박자를 잘 맞추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 가치를 좀 추앙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서, 또 그런 이제 그런 것을 계속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들이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스님들도
1: 맞습니다.
0: 그걸 해야 되지만은 일반인들도, 아, 이거 보존에 대해서, 그리고 또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 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불사를 한국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세바무아 팔만진노의 종종방변지문 도망망사계지종유고예수여 공곡지전성 무한무종약 신담인월 시

충성 금정총리 모모사 총리 내중 노소

성사팔 연등이 도성지 참배동 참이자 능각히 다겁생 내외 소유지업장 실계 소멸불법 문중

황제망중중 무진산보자존웅건작법안기묘원자우복이 설명이항의에 청종옹의에 수제제체 수미건성강인기해자강 국조

신봉축 유아 대한민국 국운융창 남북평화통일속성치 국태민안 우순풍조 만민안락 천하태평 불일정의

성부모사 도량내외 일체 유주 무주 가결이 열명령과 나무 서방정토 극락세계 칭견미타마 정수기 도노무생 법인지 대원부모사 참배인연 공덕으로 부모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사방 출리왕환 상봉길경 불봉제 관제구설 삼제 팔란 사백사병 일시소멸 일일요 천상지경 시시무백해지제 수상고월복해의왕량지대원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2: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남녀 열상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3: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1: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4: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래 포교사. BTN 불국토상.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래 포교사. BTN 불국토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0: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렴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 드립니다.
2: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돋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3: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위에서는 부처님의 지혜로 돕겠다는 뜻을 품고 있죠. 그런데 자비만으로 불국토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자비로운 보살 곁에는 법을 지키는 수호신이 있습니다. 석굴암의 금강역사는 근육이 도드라진 체격, 강렬한 눈빛, 그리고 마치 바람을 가려듯 날렵한 자세로 표현됩니다. 마치 이 도량을 침범하는 자는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는 듯 굳건히 서 있습니다. 이러한 금강역사상은 용문 석굴을 비롯한 당나라 불교 미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석굴암 금강역사상의 사실적이고

0: 탈보신 중이라고 합니다. 1000년을 넘어 지금까지 이곳은 흔들리지 않는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석굴암, 인류가 꿈꿔온 완전한 세계, 그 영혼의 문이 열립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2: 평.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달마공원 관음사는 불자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와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방생은 업장 소멸, 액난 병고 퇴치, 소원 성취에 좋습니다. 달마공원 관음사는 도보 2분 거리에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공덕을 쌓는 방생과 천도를 해드립니다. 병고 액난에서 벗어나고 반야지혜가 솟아나는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에서 드리는 기도와 방생을 통해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3: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달마의 좋은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대구 산모사주지 동훈입니다. 60여 년 수행 법력과 회안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부처님 45년 설법을 불자님 두 손에 담아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BTN 불교TV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시방 삼세 부처님과 84,000 금법보와 보살 성문 스님 내게 지승기비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별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 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굳고 욕심내어 온갖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보므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의 지연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활력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옵건대 부처님이 거시고 보살님 내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덕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호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좋은 국토 밝은 서성만 나오며 바른 신심 굳게 세고 아이로서 출가하여 귀와 눈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0: 움직이게 했습니다. 당신의 봇이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1: 나상도
2: 남궁진의
1: 그럼 열전.
3: 꺾기 요정 길려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4: 반갑습니다.
3: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4: 우리 남궁진 씨, 길려원 씨 두 분은 그 데이트를 했던
1: 나상도
2: 남궁진의
1: 그럼 열전.
3: 꺾기 요정 길려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4: 반갑습니다.
3: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4: 우리 남궁진 씨, 길려원 씨 두 분은 그 데이트를 했던 사이잖아요.
3: 아 맞죠 맞죠.
4: 오랜만에 만나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2: 사실 제가 그때
4: 전국 투어 콘서트 네. 할 때 관객들부터 얼마나 설레는 오프닝 때.
3: 맞아요 맞아요.
4: 요즘처럼 살면서 설레는 시기가 있었을까요?
3: 절대 없죠 절대.
4: 감사하기도 하고.
3: 정말 심장이 네. 벌떡벌떡 뜁니다 정말
4: 그렇죠.
3: 요즘.
4: 벌떡이지요.
3: 맞습니다.
4: 말뚝이죠.
3: 제가 힘들 때 맨날 전화해도 밤인데 새벽인데 다 이렇게 알려주시고 다 잡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가수가 되어서 꼭 제가 갚도록 은혜를 갚도록 하겠습니다.
4: 야.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0: 울산 백양사 지선 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화림산책.
1: 벽안당 법인 대종사의 법문을 회고하다. 경봉조사 위상족, 경봉조사의 대를 이은 맛상좌가 되어

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소나무의 찐팬인 불자님들의 또 소중한 편지 함께 읽으면서 경청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광우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65세 불자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 부모님과 함께 성당에 다녔습니다. 남편을 만나 40년 동안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절에 다닌 지 약 8개월 정도 된 초보 불자입니다. 절에 다니게 된 동기는 광우 스님을 불교 TV에서 뵙고 너튜브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낮에도 시간이 나면 법문을 보고 잠잘 때도 하루도 빠짐없이 휴대폰을 틀어놓고 듣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법문을 들으면 너무나도 가슴에 와닿습니다. 제가 스님을 알게 된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맞다, 맞아. 스님을 통해 부처님을 만나게 된 인연을 너무도 큰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두서없이 적어 죄송합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 그날도 저희 집에서 1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갔습니다. 산 입구에 오토바이를 세워두었습니다. 그곳은 산 꼭대기에 고사리가 있는 곳이라 둘이서 30분가량 올라갔고 2시간 정도 오토바이를 세워두었습니다. 그곳은 산 꼭대기에 고사리가 있는 곳이라 둘이서 30분가량 올라갔고 2시간 정도 고사리를 열심히 끄는 뒤 힘든 몸을 이끌고 내려왔습니다. 다른 때보다 고사리를 조금 더 많이 끊어 기분도 좋았고 무사히 다녀왔다는 안도감에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으로 출발하려고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오토바이 키를 찾았습니다. 이 주머니 저 주머니 그리고 혹시 가방 속에 있나 다 뒤져보았지만 그 어느 곳에도 키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입고 간 조끼 주머니에 지퍼가 달려 단속을 잘했는데 아무리 몇 번을 다 뒤져보아도 키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순간 머리가 아찔하고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떨어뜨렸을까? 그리고 이 깊은 산속 어디에서 그 조그만 키를 찾는단 말인가? 눈물이 날 정도로 막막하여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그 오토바이는 저에게 아주 소중한 것이었거든요. 제가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주위 산이든 들이든 가까운 자연의 곁으로 가고 싶을 때마다 저를 이끌어준 제 분신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오토바이일 뿐이니 다시 사면 된다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항상 고맙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다시 산으로 오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못 찾을 거라 생각하면서도 제가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저와 함께 해준 것이기에 최선을 다해 보자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항상 길을 걷든 가만히 있든 습관적으로 하던 대로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을 외치고 또 외치며 간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제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지 않고 키를 찾게 해주세요.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보살. 한 발 한 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며 산으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입구에서 떨어뜨렸을 리 없으니 기대도 하지 말자 하면서도 자꾸만 간절하게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을 부르게 되더라고요. 10분쯤 걸으니 산을 오르는 입구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지나가는 길인데 오르기 전에는 보이지 않던 고사리 하나가 3m쯤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아니 이렇게 절실하게 오로지 키만 생각하며
관세음보살을

외치고 가는 도중에 어찌 고사리 하나가 내 눈에 들어오는지 정말 한심하고 속이 없구나. 지금은 고사리고 뭐고 눈에 보이지 않아야 정상인데 하며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래도 가는 길이고 이왕 눈에 띄었으니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말이 튀어나왔고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저 높은 산 어디에 가서 이 조그마한 키를 찾는다는 것은 정말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나 다름없었거든요. 저는 그날 이후 부처님의 가피는 분명히 있구나 하고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저는 몇 번의 가피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매일매일 감사하며 그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불교와 인연을 맺은 지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절에 가면 마음이 편해서 다녔는데 어느 날 문득 법당에 들어가 절을 하려면 부처님께 절하는 법이라도 제대로 알고 해야지 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항상 소나무를 시청하며 광우 스님의 가피 사연을 들으면 절로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맞아 맞아 스님, 부처님의 가피는 분명히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광우 스님, 항상 힘내시길 바랍니다. 언제 꼭 한번 뵙고 싶습니다. 인연이 닿는다면 그런 날도 오겠지요. 늘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좋은 법문 들려주시길 발언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스님. 60세를 바라보는 제 자신을 보며 항상 드는 생각은 너무 늦게 부처님의 법을 만난 것이 후회된다. 일찍 알았더라면 좀 더 잘 살았을 텐데. 업을 짓지 않고 조심하며 살았을 텐데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더 늦지 않게 알게 된 것에 감사하며 살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부처님의 법을 절대 놓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려 합니다. 진정성 가득한 소중한 편지를 보내주신 불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 부처님 팔만대장경에 있는 불교설화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마음에 큰 감동이 오지만 이렇게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호흡을 함께하고 있는 현재 지금 이 순간 불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소중한 분들의 그런 어떤 진솔한 이야기가 담긴 편지를 함께 읽는 것도 이 불심이 무럭무럭 자라나는데 아주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모두 모두 다 복이 많은 분들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어렵다고

저도 이 광덕스님께서 쓰신 책과 글을 여러 번 봤는데요. 글이 참 좋아요. 그래서 이 광덕스님께서도 살아생전에 어느 제자분과 대화를 할 때 스님은 머리 깎고 출가하지 않았더라면 무엇을 하셨겠습니까? 하니까 시인이 되고 싶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렇게 글을 굉장히 잘 쓰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나 병으로 인해서 몇 번이나 그런 병으로 인해 죽을 고비를 닥치셨는데 그때마다 목숨을 건 간절한 기도로 수많은 가피를 입으셔서 말년에도 몸이 쇠약해지셨지만 늘 하시던 말씀이 내가 이 정도라도 버티는 게 이만큼이라도 내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게 부처님 덕분이다 기도의 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광덕스님을 옆에서 실제로 모셨던 그런 불자님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말년에 그렇게 몸이 쇠약해지셨어도 할 건 다 하셨대요. 법문하시고 글 쓰시고 사람들 찾아오면 몇 시간 동안도 다 그 이야기 들어주시면서 상담하시고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늘 내가 이만큼이라도 건강을 유지하고 내가 이만큼이라도 살아갈 수 있었던 게 다 부처님 기도의 힘이다라는 말씀을 자주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광덕스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기도법이

예전에는 이 말뜻이 머리로만 이해가 되었는데 저도 제가 늘 염불하고 기도하면서 당연히 제 가장 중요한 제 수행의 방편은 나무아미탑을 염불법이지만 나무아미탑을 염불하면서 항상 같이 겸해서 하는 제 기도법이 감사합니다 기도입니다. 그냥 부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냥 부처님 법 만나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부처님 법을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소중한 부처님 법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거 말고 더 이상 감사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보면 감사할 일이 생긴다. 그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저도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또 뭐 마음에 이렇게 상처가 났을 때 뭐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막 누가 원망될 때 누구나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염불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이렇게 좀 사라져요. 짜증나고 남을 원망하고 막 신경질 나는 하여튼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염불하다 보면 사라져요. 염불하는데도 안 사라질 때가 있어요. 염불해도 막 짜증낼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염불하면서 내 업이다. 내가 전생에 지은 내 빚을 갚았다. 내 빚을 갚았다. 금강경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전세의 악도로 전세, 전생에 지은 업보로 악도에 떨어질 업보가 있었는데 전생에 지은 업보로 악도, 뭐 지옥 악이 축생에 떨어져야 할 업보가 있었는데 남에게 손가락질 받고 무시받고 남에게 천대받은 남에게 무시당하고 천대받은 그 인연으로 악도에 떨어질 업보가 사라진다. 크게 받을

나무아미탑을 염불하면서 제가 저 사람에게 전생에 빚을 졌는데 제가 나쁜 빚을 졌는데 이번 생에 제가 그걸 갚았습니다. 그 나쁜 빚을 지은 것을 저 사람한테 욕먹거나 저 사람한테 내가 상처받은 걸로 그 빚을 크게 갚을 빚을 지금 작게 제가 갚았습니다. 나무아미탑을 이러면 또 좀 더 가라앉아요. 그럴 때도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 가장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화가 나고 짜증나고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날 때 그때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짜증나. 신경질나. 아우바 다 엎어버리고 싶어. 너 미워. 이게 아니라 그러면 불에다 기름을 끼얹는 것처럼 불이 더 세져요. 불에다 물을 뿌려야 되잖아요. 그게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는 그 생각의 한가운데

일이 생기면 안 되지만,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어요.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죽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제가 말해놓고 웃기네요. 죽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아, 이 정도에서 끝나서 다행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훨씬 편해져요. 전생에 지은 큰 업보가 있었는데 그 빚을 갚았나 봅니다.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 뭐 억지로라도 하면 내 마음이 편해져요. 내 마음이. 그래서 막 미운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왜 덕분이냐? 네 덕분에 내가 마음 공부한다. 네 덕분에 내가 인욕바람이를 닦고 있다. 네 덕분에 내가 나 잘났다는 교만심이 지금 많이 줄었다. 네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왜 덕분이냐? 네 덕분에 내가 마음 공부한다. 네 덕분에 내가 인욕바람이를 닦고 있다. 네 덕분에 내가 나 잘났다는 교만심이 지금 많이 줄었다. 네가 내 스승이다. 네가 내 인생, 내 마음 공부 스승이다. 그거 덕분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자꾸 나한테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칭찬만 해주는 사람만 있으면 반드시 교만심에 빠지고 언젠가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나 잘못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도 나오고 큰 스님 법문에도 큰 스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나를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교만심이, 내 자만심, 교만심이 일어날까 봐내 교만심을 무너뜨려 주기 위해 선생님, 스승님이 나타났구나. 이렇게 생각해라. 이런 법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야,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수행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그 미운 놈은 더 이상 미운 놈이 아니라 스승님이 되는 거예요. 그냥 뼈째 씹어 먹어도 시원찮을 놈, 막 이런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막 그런 욕을 해봤자 내 마음

마음 공부가 완벽하지가 않아요. 저도 막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아우, 나 저 인간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다. 아, 뭐 저라고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내 업이라니 생각하고 뭐 어떻게 잘 풀어나가야죠. 뭐 어쩌겠어요. 다 자기 업의 인연대로 살아간다는데. 그런데 내 마음을 보호하는 소중한 방편법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지장 자기 업의 인연대로 살아간다는데. 그런데 내 마음을 보호하는 소중한 방편법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묵묵히 닦아 나아갈 뿐입니다. 묵묵히 꾸준히 닦아 나아갈 뿐입니다.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특히 불심이 깊은 분들과 그런 진실한 불자님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한결같이 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스님,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부처님을 만난 것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저도 제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선택이 머리 깎고 출가한 거예요. 물론 마음 한구석에 항상 제가 부끄러운 게 아유 머리 깎고 출가해서 스님이 되었지만 부처님의 법대로 완벽하게 살지 못하는 제 자신에 대해서 항상 부끄러움은 느껴지지만 그래도 이렇게 제가 부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게 이 얼마나 소중한 인연입니까? 저도 뭐 자꾸 닦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수많은 불자님들이 진실한 불자님들이 스님 제 인생 최고의 축복이 제 삶의 최고의 행운이 부처님을 만난 것입니다 라고 늘 말씀을 하십니다. 오래전 일이에요. 어느 노보살님이 계셨어요. 항상 이렇게 염주를 굴리시면서 입으로 늘 중얼중얼중얼중얼중얼중얼중얼중얼 하시는 아주 그냥 노보살 할머니가 계셔요. 호우백발 할머니가 계시는데 보살님 뭘 그렇게 입으로 중얼중얼중얼 하세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늘 염불합니다 이러세요. 늘 이렇게 염주를 굴리세요. 늘 염주를 굴리세요. 가족분들 말씀 이렇게 앉아서 졸면서도 염주를 굴리신대. 이렇게

스님, 제가 이만큼이라도 살 수 있고 이렇게 힘든 집안 살림 속에서도 애들 다 잘 크고 애들 다 잘 풀리고 이만큼이라도 제가 말년에 편안할 수 있었던 게 다 관세음보살님 덕분입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저는 평생 부처님의 은혜 갚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번 생만 갚아야 되겠습니까? 다음 생, 다다음 생 평생 관세음보살님께 은혜 갚으며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시던 그런 노보살님이 계십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중생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이 고통에 빠진 우리 중생들의 괴로움에서 구제해 주시니 부처님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0: 율법을 안 만났더라면 다음 생, 다다음 생 오랫동안 갚아야 할 그 빚을 이번 생 좀 고생하는 걸로 크게 받을 걸 작게 갚고 있는 것이다. 이 인과법의 도리를 우리가 명확하게 중심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도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팔만대장경에 있는 부처님 말씀이고 큰 스님들 법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단연코 말씀드리지만 부처님 팔만대장경에 없는 말씀, 큰 스님들 법문에 없는 말씀은 안 해요. 안 하려고 노력해요. 혹 제가 실수해서 할 수는 있어도 제 기준은 오로지 부처님 말씀과 큰 스님들, 선지식들의 법문의 말씀을 기준으로 저는 삼고 있습니다. 부처님과 큰 스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다.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오직 닦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중심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그래도 내가 한 가닥 복이 있고 성근이 있어서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났구나. 이번 생 부처님 법 만났을 때 소중한 인연이다 마음에 태색이면서 부처님 닦겠습니다, 닦겠습니다. 꾸준히 묵묵히 잘 닦겠습니다.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쌓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
1: 방송 포교 후원에 동참해 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차 초이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설악산 닥터왕 인터내셔널에서 해양심층수 TNTN 정혈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주는 803 갑바위 부처님 연불 소리샘을 선물로 드립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게 자아고 콤파스에 의해서 세상이 반듯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날 같이 가치관이 혼란스럽고 다양한 생각들이 나올 때 어떤 기준점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읽어본 부처님 생애와 관련된 내용들이 한 100권이 넘어요. 저는 지금도 사실은 새로운 책이 나오면 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으로서 가장 좋은 안경이 부처님의 생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드라마 부다가 굉장히 잘된 인도에서 공을 많이 들인 작품이면 분명합니다. 교육적 효과라든지 계몽적 효과, 그 다음에 불교가 어떤 종교라는 것을 쉽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의미 시사점이 존재한다는 생각은 합니다. 2500년 전의 현실을 어떻게 구현해낼 거냐라고 하는 것은 거의 창의적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벤져스급의 작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안에 최선의 노력은 다한 가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용될 수 있겠지. 어떤 것들은 일회성으로 사용되고 어떤 것은 이렇게 스테디셀러 같이 갈 수 있는 것은 그 노력이 빛을 발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있어서 이러한 드라마 부다가 의미를 가지는 것은 부처님께서는 왜 출가하셨겠는가? 그리고 그분은 사실 많은 것들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왕자로서 태어나고 아무리 나라가 조금 작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왕인 계승설 1위자로서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좋은 조건이에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처님께서 계속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카시산 비단이 아니면 입지 않고 우리 집에서는 하인들에게도 쌀밥 고기 반찬을 줬다. 그래서 충분히 풍족하다라는 갇힌 자유 속에서의 풍족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는 행복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거기에 이제 흐르고 있는 게 중생을 제도해서 내가 풀어졌다면 그들도 풀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 녹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 물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장을 이루어서 안정적인, 그러니까 불편함이 없는 정도를 이루고 있지만 행복만족도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더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더 피폐해진 게 현실입니다. 작은 것으로 가지고도 갈등을 일으키고 진짜 사소한 걸로도 많이 싸우시고 인간관계들이 끊어지고 있는 시절들이에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향이 중요한 것이다. 물질에서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얼마를 가졌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나의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 그리고 연세가 드신 분들 입장을 고려해 본다면 더 이상 물질이나 육체적인 것을 확장시킬 수 있는 여력은 없다고 생각해요. 축소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경제의 축소, 그 다음에 건강의 축소, 그 다음에 인간관계의 축소입니다. 그 축소 시절에 내 본래 모습으로서, 내 본래 면목으로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항상함을 반조해 볼 수 있는 게 드라마 부다가 줄 수 있는 지금 현대사회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드라마 부다는 계속 반복되고 있어도 새로운 옹고지신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방향을 설정을 잘 못해서 갈등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돈에 집착을 하고 어떤 분들은 건강에 집착을 하고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어떤 거는 사회적 위치에 집착을 합니다. 왜?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대우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지만 부처님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고 그 안에서 또 다른 가치를 제시하려고 했었고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혼자 있어도 편안하고 같이 있으면 활락하고 그리고 삶과 죽음을 관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죽음 넘어서까지도 가지고 갈 수 있는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드라마 부다를 보시면서 거기에는 이제 사문유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부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 돌아가시는 이야기, 그 다음에 갈등에 대한 이야기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바달타와의 갈등 이런 얘기들, 그래서 왕궁에서의 이런 투쟁 부분,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출가하기 전까지 있었던 소소한 갈등들, 그거는 드라마니까 만들어내는 요소들이거든요. 각술쟁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무술을 겨루어서 결혼을 한다. 뭐 이런 요소들.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성도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드라마 붓다가 예전에 리틀 붓다를 약간 영향을 받지 않았나? 사실 그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는 화살을 쐈을 때 그게 꽃잎으로 바뀌고 이러한 묘사들이 기록에는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거와 관련해서는 사실 시각적으로 앞에 선행한 어떤 자료들이 있으면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결점들이 조금은 존재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고방식의 다른 점들 같은 거는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도적인 어떤 사고방식들, 인도에서 그 꽁냥꽁냥 하는 그런 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리우드 라고 하는 거고, 인도 문화와 관련해서 제일 재밌는 게 마살라,

줄로 얘기하면 제가 좋아하는 논어 대목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볼리비도생이라고 근본이 바로서야 도가 생한다 라고 하는 거고, 자기의 본질적인 것이 확고해졌을 때, 그리고 그것은 불교도들에게는 부처님이에요. 드라마 부타를 통해서 내 본질이 확고해지면 나이가 들어도 흔들림은 없고 더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래서 볼리비도생 말하고 싶습니다. 자, 잊을만하면 다시 찾아오는 드라마 부타 또 나왔습니다. 저는 이 컷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이거 스티브 잡스도 이 정도의 창의력은 없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꺼지지 않는 것은 그 나름의 운건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드라마 부타를 보시면서, 그리고 아니면 전에 보셨더라도 한 번 더 보시면서 스스로를 환기하고 부처님을 표준으로 삼아서, 마치 관세음보살이 아미타불을 이마에 정대하고 모시고 다니듯이 부처님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에서 불교평화통일 글짓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남북의 평화와 화합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은 시와 수필 작품을 모집합니다.

0: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선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1: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바라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 BTN 부따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지키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

반갑습니다. 청량사 건강왕림 지도법사 정한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도 늘 그러듯이 먼저 시를 갖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사랑하라. 토마스 칼라에. 이제는 이미 과거 속에 묻혀있고, 이제는 아직 지난 날. 우리가 살고 있는 날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날은 오늘.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날은 오늘뿐. 오늘을 오늘 만나는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라. 오늘은 영혼 속의 오늘. 오늘처럼 중요한 날도 없다. 오늘처럼 소중한 시간도 없다. 오늘을 사랑하라. 어제의 미련을 버려라. 오지도 않을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우리의 삶은 오늘의 연속이다. 오늘이 30번 모여 한 달이 되고, 오늘이 1만 번 모여 1년이 되고, 오늘이 3만 번 모여 일생이 된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날은 늘 오늘 이 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오늘 이 순간을 살면서 이 순간을 살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지. 우리의 머릿속에는 과거에 매이거나 미래에 있는 거나 계획을 짜고 과거에 대한 후회를 한다고 지금 이 순간 해야 될 행동을 하지 못한다느냐.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을 우리는 살아나가고 있는지를 느껴야 됩니다. 우리는 미래로 나가야 되는데 자꾸 과거에

나는 늘 어떤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고 아름다운 사람이기 때문에 늘 하루하루를 충실히 열심히 노력하는, 누가 봐도 아 당신의 하루는 참 열심히 노력하는 삶을 보내자 지냈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찬탄할 수밖에 없는, 아무도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없고 훌륭하게 만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나만이 나를 훌륭하고 아름답고 하루를 충실히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나의 아름다운 점을 발견하는 그런 훌륭한 불자님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진도 8페이지 되죠. 그러므로 생각을 움직였다 하면은 곧 어긋나 버립니다 했습니다. 우리는 생각에 의해서 여러 가지 분별심이 일어나잖아요.

아, 그분은 참으로 존중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야. 내가 그분을 잘못 봤어.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그분은 나에게 이런 좋은 모습을 보이셨어. 근데 나는 그분의 그런 좋은 모습을 따라하려고 노력했지만은 나는 그분만큼 따라하지 못했어. 이렇게 나를 추모하는, 나를 기억해주는. 그래서 나는 영원히 그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좋은 인상, 좋은 스승으로 남는 그런 분이 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노력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생각을 움직였다면 어긋나 버리느냐? 어긋나는 게 아니죠. 나의 좋은 생각과 합치되는 순간, 나의 아름다운 점을 발견하고, 내가 나의 존경스러운 모습을 내가 볼 수도 없습니다. 했습니다. 그렇죠. 형상이 없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고, 내가 한순간, 내가 저 상대를 이해하자.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인정해주면은 모든 것이 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해줄 수 있고 용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실망시켰어. 나를 갖다가는 아프게 했어. 이런 생각이 내한 생각이 딱 일어나는 순간 상대가를 이해하기보다는 용서하기보다는 내가 힘이 있다면은 내가 그만한 파워가 있다면은 상대를 징벌해야 되는 꾸짖어야 된다는 의욕이

지금 우리 가정에서 나는 과연 상대가 보고자 하는 모습, 보여줘야 되는 모습만을 보이려고 나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나의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하는 그런 일때 마음은 허공같이 넓은 자세를 갖출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마음 그대로가 부처님일 뿐이니 부처님과 중생이 새삼스레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생의 마음이 따로 있고 부처님 마음이 따로 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다만 내가 선택을 하는 거죠. 중생의 마음도 선택이고 부처님의 마음도 선택이고 나는 세존의 마음이다 하면은 어떻게 아름다운 모습을 볼 것이고 나는 지금 이런 이 상황이 어지러워 복잡해 나는 짜증나는 환경 상황이야 환경이야 이렇게 되면은 중생의 마음이 나올 것이고 그러니까 아까 그 막 그런 얘기했지만 모든 것을 이해의 눈으로 왜? 나는 저 허공과 같이 바다와 같이 넓은 사람이기 마음이 넓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도 이런 광경도 이런 상황도 이해 못하면 되겠어? 스스로를 물어보십시오. 나는 넓은 사람이잖아. 좋은 사람이잖아. 아름다운 사람이잖아. 그렇게 생각을 하시려고 넓은 마음 쓰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면은 넓어져요. 이 세상에 포용하지 못할 것도 없고 내가 이해하지 못할 일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은 전부 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도 버려야 될 것이 있느냐? 버려야 될 것이 없죠. 전부 다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꾸며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정을 누가 꾸려간다? 남편이 꾸려간다? 부인이 따라간다? 자녀들이 꾸려간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 버리십시오. 늘 이 세상의 주인공은 누구다? 나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제력이 부부간 그러잖아요. 경제 가정의 경제력 누가 부인이한테 있을 때는 저는 이제는 주인이 아니에요. 이래 돼요. 이 집의 주인은 누구 하면은 우리 부인입니다. 남편이 그럴 것이고 또 남편에게 경제권이 있다면 우리 집의 가장은 누굽니까 물으면 우리 남편이죠. 또 자녀들은 너희 집의 주인은 누구야 하면은 우리 부모님을 이야기할 것이. 그러나 언제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집의 주인은 나라는 사실. 뭐다? 역할이 나눠질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엄마, 딸, 아들 이렇게 역할이 나눠질 뿐이지 함께 자기에게 주어지는 역할만을 충실히 한다는 것은 하나의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재스님 이야기하면서 수처작주 입처계진화 했잖아요. 어느 상황에 있을 때 맞이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내가 이 순간 뭐다? 주인이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순간순간 우리는 많은 여러 상황을 갖다 맞이하잖아요. 그럴 때 내가 주인으로서 어른으로서 갖춰야 될 입장은 어떤 것이지 스스로를 갖다가는 하게 되면 언제서

한 점을 발견하는 그런 인격체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생은 다만 모양에 집착해서 밖에서 구함으로 구하면 구할수록 점점점 잃게 되더라. 그렇죠. 행복은 누가 만들어낸다? 내 자신이 만들어내는데 우리는 당신이 나한테 잘해주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해주면, 우리 내 친구인 너가 나를 갖다 어떻게 해주면 나는 기분이 좋아지고 지금 미소가 또 올라 미소가 띄어질 것이고 어쩌고 저쩌고 뭐 합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어디다 믿는다? 타인이 어떻게 해줌으로써 행복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순간순간 나는 이 세상의 주인이다. 주인이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이끌고 뭐 운전할 수가 있는 주인이잖아요. 우리 자가용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차를. 그럼 자가용은 누가 운전하면 내가 운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잖아요. 이 육체도 뭐와 같다? 자동차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운전수는 누구다? 내 마음이잖아요. 마음의 운전수를 순간순간 행복의 기준점이 두느냐, 불행의 기준점에다 기분을 운전대로 보느냐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 이야기하잖아요. 모양에 따라 집착해서 구함으로 구하면 걸수록 더 어떻게 된다? 잃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 프랑스의 인상파를 대중에는 클로드 모네가 있습니다. 모네의 그림이 있습니다. 모네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물체가 지닌 고유한 색은 없다. 색은 빛에 따라서 변화할 뿐이다. 나의 본래 면목, 본래 모습이 있을까요?

유명한 그림이 있답니다. 어떤 그림이냐? 루앙 대성당이라는 성당을 그린 그림입니다. 모네는 수개월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각기 다른 색으로 드러나는 루앙 대성당의 모습을 몇 점이나 30점 이상 그렸답니다. 안개 낀 날, 흐린 날, 맑게 갠 날, 아침과 점심, 저녁 등 시간과 날씨, 햇빛의 양에 따라 루앙 대성당은 흰색, 황금색, 갈색, 푸른색, 오렌지색 등 다양한 이미지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무수한 루앙 대성당의 모습 가운데 어느 것이 진정한 루앙 대성당의 본질일까요?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색의 색과 빛의 차이만 있을 뿐

대통령의 대성당의 모습은 있어요. 그런데 색깔의 변화에 대해서,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햇빛의 변화에 따라서, 날씨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할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의 본심도, 본래 면목도, 양심도, 불성도 언제나 맑고 깨끗하고 순수해요. 저 하늘에 푸른 하늘이 구름이 끼고 하면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본래 하늘은 언제나 맑았어요. 나의 본래 마음은 언제나 맑고 깨끗하고 참 훌륭한 모습을 갖추고 있음을 통찰하게 느껴야 돼. 그러게 되면 내 마음 속에서 뭐가 일어난다?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벌어져도 그럴 수 있어. 화내가 짜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직접 본인이 체험하지 못하면, 본인이 느끼지 못하면 제가 하는 말들이 다 미사 요구에 불과하고 헛된 말에 불과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정 스님이 많은 말, 좋은 말씀 했지만 갔다 온 분들이 아유 법문 잘하세요 했지만은 나의 행동이 안 바뀌면 영험이 없는 거거든. 나를 좋은 점, 훌륭한 점을 날마다 좋은 점, 훌륭한 점을 날마다 날마다 발견해 나가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시면 꼭 거울을 보시면서, 세수하다 거울을 보시면서 꼭 다짐하십시오. 나는 오늘 이러한 점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겠다.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부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훌륭한 존재임을 스스로가 철저히 믿어야 되거든. 철저히 믿어야 아름다운 행동, 좋은 행동, 타인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한 행동을 노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한다? 늦을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우리 차를 타고 왔는데 교통이 좀 가끔 보면 밀릴 때가 있잖아요. 너 만나러 간데 한 30분이면 충분해. 그래서 30분 놔두고, 진짜 그래. 안 막힌다면은 한 20분이면 충분히 가니까. 나는 지금 30분 전에 출발하니까 10분 정도 남은 여유있게 가길 거야. 일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차가 안 밀릴 때는 괜찮겠죠. 그러나 차가 밀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 10분 정도? 30분이 아니라 40분? 50분도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게 우리가 만나면 그러잖아요. 친구 만나거나. 왜 늦었어? 하면 차 밀려서.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친구가 약속을 잡았든지 아니면 내가 약속을 잡았든지 몇 분에 만나려 그랬다? 30분 뒤에 만나려. 30분 뒤에 그 시간에 1분이라도 아니면 제 시간에 딱 맞춰야 되는. 모든 세상의 일이라는 게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30분 만에 갈 수 있다? 그러면 최소한 40분 전에는 20분에, 30분에 갈 수 있다면 한 50분 놔두고. 가서 또 미리 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내가, 미리 도착했다면은 주위의 상황을 한번 보면서, 어떻게 구경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위의 상황을 갖다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감각을 깨울 수 있는, 시내라면은, 그리고 또 장사를 많이 하는 것이라면은, 다양한 상군들이 형성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양한 상군을 영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업점에서 한번 한 군데 들려가지고 상품 구경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또 건물들 서 있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한다면은 건물을 세운다면은 그런 생활의 계획표. 나는 이런 건물로, 이런 스타일로 한번 건물을 지어볼까? 그러니까 다양한 생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면서다가 친구가, 와, 나, 빨리 왔네 하면, 나는 그대가 오기를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빨리 도착했어. 그럼 상대가 기분이 좋아지겠죠. 나를 기다려줬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나를 기다리면서 되니까 나는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미리 와 있어야 되잖아. 이렇게 해줄 때 상대가 존중받는 느낌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능력이 그러한 자질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 느끼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럴 때 늘 나는 세상에서 존중받는 세존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는 즐겼지.

0: 그러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아, 난 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뭐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1: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하래?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아빠는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믹스커피가.
0: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0: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0: 아,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1: 그래. 알았어.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0: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단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3: 당했다!
4: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5: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1: 이게 뭐야?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6: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7: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의 선원 한암 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중생 구제와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도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의 선원 한암 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중생 구제와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의 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8: 이제 정의 선원은 원대한 소원을 세웠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 포교하였으나 정작 기부할 곳이 마땅치 않은 노 스님들이 계십니다. 모든 종단의 스님들을 위한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작은 보시가 큰 복덕으로 휴양될 것입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 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 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 아카데미에서는 학사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이번 행사는 7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 홍법사 대광명전에서 진행됩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853-0429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 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0: 불사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불자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좋아하는 민족사의 베스트셀러 선물용 경전 세트를 소개합니다. 늘 휴대하고 다니며 읽을 수 있도록 작은 판형으로 제작했습니다. 경전 세트 1은 법구경과 수타니파타, 화엄경. 경전 세트 2는 유마경, 아함경, 금강경. 경전 세트 3은 극락의 경전, 효행의 경전으로 구성됐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읽고 독송하는 공덕과 아울러 최상의 공덕인 법보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눠보세요. 전국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문의는 민족사 02732-2403번입니다.
1: 수려한 자연경관과

한계루의 모습은 단연 압권입니다. 지금 쉬를 청하는 백암사 스님을 만나 붓을 잡고 끙끙거리니 글재주가 부끄럽네. 청수가 누각 세우니 그 이름 소중하고 목은 선생 김운지은이 같이 더해지네. 노을빛 아득하니 저무는 산은 붉고 달 그림자에 배회하니 가을물은 막네. 오랫동안 인간사 시달렸으니 어느 날 소매 떨치고 그대와 오르리. 정몽주의 시에서는 쌍계루 찬사와 함께 불교와 성리학의 화합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 정신은 종교와 이념과 시대를 넘어 이름난 문인들의 글로 이어지며 쌍계루만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쌍계루의 시는 크게 정몽주의 시를 차원에 지어진 시와 경관을 찬미하는 시로 나뉘는데요. 쌍계루의 현판에는 그중 180여 수의 시가 걸려 있습니다. 골짜기 울창하고 나무는

0: 그리고 바로 한 끼의 공양을 담는 이 작은 그릇은 탐욕을 절제하고 필요한 만큼만 취하겠다는 수행의 그릇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되는 충만. 바루에 담긴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세상과 이어지는 인연의 결과이며 감사와 성찰의 시간입니다. 가사와 바루, 의발은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정신을 전하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가르침. 그래서 의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을 잇는 증표로 여겨집니다. 가장 적게 지니면서도 가장 깊은 것을 품는 삶. 그 단순함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본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발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덜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진정으로 지니고 있는가?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1: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0: 금융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 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안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에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0: 네, 그러시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불교가 공무원 그 조직 안에서 공무원불자연합회가 출범이 사실은 늦었죠. 이웃 종교에 비하면.
1: 예, 2000년에 발족을 했으니까 좀
0: 네,
1: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0: 그렇죠. 왜냐하면 이웃 종교는 뭐 신우에다.

0: 이 불자님들은 이웃 종교 그 신자들에 비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그 어디 가서 서류를 작성을 할때 종교란에 불자라는 걸잘안 써요.
1: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0: 그렇죠? 네. 그런데 이웃 종교인들은 참 적극적이거든요. 제가 이제 학교에 있을 때그 신규 교수나 직원들을 이렇게 이제 면접을 들어가 보면요. 기독교인들이 불교 대학에 들어오면서도 기독교 분명하게 씁니다. 그리고 천주교 분명하게 씁니다. 근데 우리 불자들은 다른 그 천주교나 기독교 대학에 갈때못쓸 거예요. 그래서 적극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회장님께서 앞으로 활동을 우리 공무원 불자들에게 좀더 적극적이고 자기 표현을 확실하게 할줄 아는 그런 불자로 좀 인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예, 스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뭐, 무수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그리고, 사자처럼 바람처럼 이렇게 혼자서 가고, 정말 얼마나 적극적이고 당당합니까? 그런 말씀을 그 새겨서 좀더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전법하고 복교하는데 활동을 하겠습니다.
0: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20일하고 21일 양일간에 벌써 덕숭 총림 수덕사에서 250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14대 회장 취임법회, 그리고 30차 성지순례, 제23차 합동 수계법회가 봉행이 되었어요. 공불련 신심 증량과 함께 조직 활성화 방안이 모색이 됐다고 소식을 전해 들었거든요. 네, 분위기 어땠습니까?
1: 네,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그 법회였고요. 취임법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수계법회도 있었고요. 거기서 각 지방에서 오신 분들하고 앞으로 우리 공불련에 나갈 방향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서 굉장히 좋은 모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정기법회 또 수련법회 이러한 식으로 일단은 많이 만나야 되겠다 하는 그런
0: 그렇죠.
1: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0: 사실은 이제 회장님이 한 1년 지나야 다 파악이 되겠지만, 그 어느 기관에 있는 공무원 불자가 제일 적극적이던가요? 이 기관별로 다 특성이 있을 텐데.
1: 제가 뭐
0: 우리
1: 모든
0: 회장님은
1: 기관 회원 기관들이 다 적극적인데요. 특히 제가 파악하기로는 행안부도 적극적이고 또
0: 행안부도.
1: 복지부도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0: 그렇죠.
1: 그리고 서울시도 아마 굉장히 적극적인
0: 그렇군요.
1: 불자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관들만이 아니고 모든 그
0: 기관들이
1: 중앙부처 또 지방에서도 지방정부에서도 많은 불자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0: 복지부 같은 경우는 퇴직한 분도 그 법회할 때 꾸준히 뒤에서 지원을 하더라고요.
1: 예, 거기서
0: 그런 모습이
1: 활동하던
0: 좋았어요.
1: 분들도 저도 뭐 연등회라든지 뭐 이런 행사 때 자주 만나
0: 아,
1: 뵙습니다.
0: 그러시군요. 우리 그 회장님이 소속된 성평등 가족부는 어떻습니까?
1: 성평등 가족부는 또 원래 성평등 가족부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0: 아,
1: 그러다
0: 그렇군요.
1: 보니까 불자 회원 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회원으로 등록하면서 좀더 활성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0: 아무래도 회장님 계시니까 좀 같이 활동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1: 예, 그렇게
0: 싶거든요.
1: 하겠습니다.
0: 우리 회장님께서는 이 한국 공불련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1: 아무래도 우리는 공무원 불자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또 부처님의 지혜를 우리 공무원 조직이 어떻게 녹여내는가 하는 그러한 그 역할을 우리 조직 문화 속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늘그 가르침을 주신 무아라든지 또 중도 사상 이런 것을 공직 윤리와 어떻게 결합시켜서
0: 그렇죠.
1: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정책 집행에 있어서 그러한 부처님의 지혜가 섬에 들게끔 하는 게 제일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0: 네.
1: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 공적 조직이니까 어떤 사익에 대해서
0: 네.
1: 우리가 또

0: 수 있는 그런 불자가 되어보자라는 그런 좀 가르침을 전달하면서 다니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1: 예, 저도 뭐 그 정도로 전달할 네. 정도를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그런 부분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분을 네. 연결을 해서 스님을 모시고 이런 법문을 네. 할 수 있도록 그런 네. 준비를 하겠습니다.
0: 네, 아유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 이 공부례 활동이 우리 공무원 불자들에게 어떤 그 긍정적인 영향이 있어야 되거든요. 긍정적인 영향이 있어야만이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면서 불자로서 활동도 열심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1: 선생님, 저는 1차적으로 네. 우리 이 불교라는 것이 특히 네. 공직자 불자에게는 그 어떤 마음의 힐링 네. 또는 그 이 이러한 하나의 그 안식처로서의 마음을 힐링하는 것은 안식처로서의 우리 공불련 조직이지 네. 않나 싶습니다.
0: 네.
1: 그 직장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뭐 스트레스도 있을 테고 네. 또 마음을 안정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때
0: 그렇죠.
1: 우리 공무원 공불련 조직에서 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0: 네.
1: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조직 문화에서의 그 불자의 역할을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한 그 부처님의 계율처럼 공직의 윤리를 지킬 때 네. 하나의 그런 신호등 역할을 하는 게 우리 또 조직이지 않나 싶습니다.
0: 맞습니다. 네.
1: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는 자전거를 함께 타고 가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0: 네.
1: 그 도반으로서의 네. 역할을 하면
0: 네.
1: 물론 무쇠 불처럼 혼자서도 갈 수가 있습니다만은
0: 네.
1: 함께 간다면은 네. 오래 갈 수 있고
0: 그렇죠.
1: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돼서 그 도반의 네. 기능 같이 모여서
0: 네.
1: 같이 공부하고
0: 네.
1: 토론하고 배우는
0: 네.
1: 뭐 그런 역할을 우리 공무원 불자 연합회에서 할 수

0: 본인 스스로가 힐링이 되어야만이 국민들의 그 민원을 대할 때또 찾아오는 그 손님을 대할 때 반갑게 또 즐겁게 행복하게 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공무원 불자가 되면 좋겠어요.
1: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리고요. 옛날하고는 또 다르게 세대가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대가 달라지면서 종교와 수행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젊은 공직자들과는 우리 회장님은 어떻게 소통을 하고 계실까? 조직 내에서 왜냐하면 차관이라고 하면 엄청 높은 자리거든요. 젊은 세대들하고 만나는 시간이 흔치 않을 것 같거든요. 자들과는 우리 회장님은 어떻게 소통을 하고 계실까? 조직 내에서 왜냐하면 차관이라고 하면 엄청 높은 자리거든요. 젊은 세대들하고 만나는 시간이 흔치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1: 지금 이 불교도 보니까 굉장히 젊어지고 있고요. 제가 불교 박람회라든지 연등회라든지 또 법요식에만 가봐도 많은 젊은 사람들이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0: 그렇죠.
1: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불교도 지금 변화가 있는데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도 굉장히 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이
0: 맞습니다.
1: 사람들하고는 정말 우리 세대하고는 좀 다르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0: 그렇죠.
1: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제 어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듣는 그런 소통, 이런 게 중요하고요. 지금 그 소위 MZ 공무원이라고 하는 분들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다음에 체험적이고, 정말 마음에 와 닿는 그런 말들, 행동, 뭐 시책, 이런 게 중요합니다.
0: 그렇지.
1: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공불련 회원들이 되는 젊은 이대 공무원들, 회원들하고는 아까 말씀드린 그 명상 프로그램이라든지 템플스테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하신 명산 대찰로 다니면서 좀 힐링하는 그런 그 기회를 많이 만들어서 소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0: 그래도 우리 그 회장님께서 MZ 세대들하고 소통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계시군요.
1: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 MZ 그 세대를 둔또 하나의 그 아버지로서 많은 노력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0: 그러시군요. 자,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한국 공무원 불자연합회 제14대 정구창 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0: 데 1차적으로 네. 우리 부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가정 밖에 나와 있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청소년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네. 우리는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네. 불교식으로 말하면 그런 고정관념에 상이 많이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그러한 네. 부분을 좀 없애서 네. 차별도 없고 또 소외도 없고 네. 배제도 없는 그런 네. 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네.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 네. 예전에는 보면은 여성들이
0: 없애서 네. 차별도 없고 또 소외도 없고 네. 배제도 없는 그런 네. 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역할을 네.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 네. 예전에는 보면은 여성들이 미혼 여성이 취직을 해서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면 또 출산을 해야 되고 그럼 모든 육아는 여성들의 전담이었고 근데 요즘은 많이 달라졌어요. 남성도 출산 휴가가 있더라고요.
0: 예, 네, 상당한 그 네. 남성 공무원들이 육아 휴직을 쓰고 있습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그걸 또 네. 제도적으로 권장하기 위해서 네. 많은 부처에서 노력을 네. 하고 있습니다.
1: 그거는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1: 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아이를 한 가정에 아이를 키우는데 2세를 같이 키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너무 여성 역할, 남성 역할 이렇게 나눠놨는데 그 가정 안에서 엄마의 역할, 아빠의 역할이 있더라도 우리가 함께 해야 될 부분은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처음에 여성 가족부가 생길 때 아 그러면 또 역차별이 아닌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럼 남성 가족부도 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성가족부가 생길 때는 여성에 대한 약간의 사회적으로 차별적인 어떤 정책들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직장 내에서도. 근데 요즘에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성평등 가족부로 이렇게 바뀐 게 아, 잘 되었구나. 오히려 조금 더 확대해서 일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관님 역할이 크실 것 같아요.
0: 네. 지금 좀 전에 스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이 성평등 또 여성만의 그 부처가 아닌 네. 이런 말씀들은 정말 새겨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네. 이 평등이라는 것은 사실 부처님께서 가르친 그 가르침이라고 생각됩니다.
1: 네.
0: 누구라도 소외받지 않고 똑같이 동등한 네. 대우를 받는
1: 네.
0: 그런 면에서 성평등 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정책 방향하고 네. 부처님의 말씀, 평등하고 자비를 네. 베푸는 그런 말씀 가지고 아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고요.
1: 네.
0: 성평등한

0: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1: 그렇죠.
0: 사실은 부처님 말씀대로 누구나 평등하고
1: 네.
0: 특히 또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게 네. 이 취약한 사람, 약한 네. 사람에 대한 배려 이런 게 크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1: 맞습니다.
0: 앞으로 성평등 가족부에서도
1: 네.
0: 정말로 그 어려운 가족,
1: 네.
0: 어려운 청소년
1: 네.
0: 또 여러 가지 폭력으로부터 취약한 계층이 또 여성들입니다.
1: 네,
0: 이런 그렇습니다. 데 대해서 좀 더 배려하는 그러한 정책들을 펼치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랬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성들도 사실은 무조건 힘이 약하다고 해서 보호받으려고만 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여성들도 여성들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 때 그게 평등한 거예요. 무조건 여성이라고 해서 보호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 때 그것이 바로 남성하고 평등한 위치에 있는 것이다. 직장 내에서도 자기 역할을 분명하게 하면 돼요. 잘하면 되고.
1: 네.
0: 네. 그리고 이제 공직 생활이나 또 정책 수행에 있어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서로 맞닿아 있는 부분도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1: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인 무아라든지 네. 중도 이런 지혜는 바로 공직사회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0: 네, 그렇죠.
1: 특히 공직사회에서는 사실은 사익이나 네. 나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사된 그런 그 정책들을 해서는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0: 잘 하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내가 분신, 몸을 나누어서 원하는 곳마다 다 변신찰, 모든 곳에 나타나 자기 역할을 하겠다. 보세요. 우리 차관님은 지금 공무원불자연합회 회장님이죠. 또 자기 위치로 돌아가면 차관님이죠. 집에 가면 아버지죠. 누군가에게는 남편이죠. 만약에 딸을 시집 보냈다면 장인어른이죠. 이 역할이 몇 개입니까? 분신 변진찰 한다는 거는 내 몸을 나누어서 어딘가에 놔두고 이거보다는 그 주어진 역할이 다 분신되어 있잖아요. 그 역할에 충실한 게 분신 변진찰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가르침을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사실은 공직에 있으면서 분신 변진찰을 잘하면 되겠다.
1: 예, 맞습니다.
0: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저도 선생님,
0: 네.
1: 관세음보살께서는 다이 세상을 모든 걸다 보고 듣고 있다. 거기서, 그러니까 정말 깨끗하고, 청정하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0: 맞습니다.
1: 있습니다.
0: 네. 우리 회장님 불현이 참 궁금하네요. 어떻게 불교와 인연이 되었을까? 네. 궁금합니다.
1: 저는 사실은 어릴 때부터
0: 네.
1: 제 고향이 합천입니다. 경남 합천인데 어릴
0: 아.
1: 때부터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자라났고요. 특히 제가 결혼을 하니까 우리 장모님께서 아주 독실한 불자셨었어요.
0: 불자셨군요.
1: 그리고 처가집도 거의 사찰 밑에 있고 이래가지고
0: 네.
1: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았고요.
0: 아.
1: 또 그보다 더 조금 결정적인 주변의 친구들이 이
0: 네.
1: 불심이 깊은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스님 한 분이 있었는데요.
0: 네.
1: 후배기도 하고 친구기도 한
0: 네.
1: 마다
0: 예.
1: 스님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님께서는
0: 네.
1: 지금 당장 필요한 거 그런 걸 도와달라고 부처님께
0: 네.
1: 기도하지 말고
0: 네.
1: 당신이 뭔가 이런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0: 네.
1: 정말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해라 그런
0: 네.
1: 말씀을 하셨어요.
0: 그러셨군.
1: 그래서 그렇게 정말 큰 힘을 얻었거든요.
0: 네.
1: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불교와 인연이 됐고요. 아마
0: 네.
1: 많은 분들의 인연이 있었지 않나 생각을
0: 아,
1: 합니다.
0: 아주 자연스럽네요. 가야산에 정기를 받으시고 행사 부처님의
1: 예.
0: 든든한 후원을 받으시면서 성장을 하셨고 불자로서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바쁜 공직 생활 속에서 이 수행과 마음 공부 이어가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우리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마음 챙김을 하고 계시는지, 혹시 수행을 하고 있다면 그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1: 제가 불제자로서
0: 네.
1: 어쨌든 부처님 말씀 공부를 하려고
0: 네.
1: 불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BTN 불교 TV에서의 그 유튜브 콘텐츠도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되고요.
0: 그러시군요.
1: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어쨌든 이그 불교 경전을 조금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는 반야심경도 한번 암송해 보고요. 그리고 자기 전에는 금강경을 한 페이지라도 읽고 자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또 사찰들이 많아요. 제가 사는데. 그래서
0: 그러시군요.
1: 주말에는 그쪽으로 들러서 또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BTN 불교 TV도 많이 보고
0: 아,
1: 있습니다.
0: 그러시군요. 네. 아, 사실 우리 BTN이 역할을 크게 하고 있어요. 집안의 법당이잖아요.
1: 네,
0: 그죠?
1: 그렇습니다.
0: 네. BTN만 키면 예불도 나오고, 스님들 법문도 해주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네. 불교계 소식도 또다 받으시고.

0: 을 통한 법제 활성화 등이 공불련 활동 보폭을 넓혀 가겠다라고 밝히셨잖아요. 공불회 회장님으로 이제 이렇게 소임을 보시면서 어떤 비전이나 목표 나름대로 세우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1: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0: 네.
1: 당당한 우리 공불련,
0: 네.
1: 또 적극적인 공불련,
0: 네.
1: 사자같이 또
0: 네.
1: 바람같이 무쇠 뿔처럼 그런 실행 조직으로서 거듭나려고 합니다. 그런
0: 네.
1: 과정에서는 사실은 이 법회, 정기 법회라든지 수련 법회를 통해서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0: 네.
1: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모이고 또 템플스테이라든지 이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을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0: 네. 네. 아, 그리고 필요하시면 총무원에 또 여러 가지 도움도 청하시고 하십시오.
1: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무 원장님께서도 당당하게 가라고
0: 적극적으로 아마
1: 하셨으니까
0: 도와주시지 않을까
1: 그렇게
0: 싶습니다.
1: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그리고 이제 소임자로서 공무원불자연합회 회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비전이나 목표도 있겠지만 또 개인적으로는 불제자 정구창 불자로서 공직자 정구창 차관으로서 어떤 소원 바램도 있으실 거예요.
1: 개인 이 불제자로서의 제 욕심은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이 삼독이라고 탐진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마음을 내려놓기가 정말
0: 쉽지 않지요.
1: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신 바람처럼 무쇠 뿔처럼 사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공부를 좀 해야
0: 그렇지요.
1: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공직자로서는 제가 아까 평등한 그 성평등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렇게 철새가 날아가고 마지막까지 남은 철새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공직자 자세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공훈련 회장으로서는 우리 당당한 공훈련으로서 거듭나는데 제가 역할을 다했으면 하는 그런 그 발언을 해봅니다.
0: 아, 참, 정말 솔직한 말씀이십니다. 이런 살아가면서, 그런, 유혹된 일들 참 많은데, 그런 데서 정말 묵묵하게,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는 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공직자로서 끝까지 청렴하게 그 자리를 잘 지켜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석으로 금강경 한 구절이라도 읽으려고 노력하는, 독송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침에 반야심경 한 편이라도 독송하려고 노력하는 거. 꾸준히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자로서 그런 수행을 꾸준히 잘 이어가시길 바라고요. 끝으로 우리 그 전국 2만 5천여 불자 공무원 회원들과 또 BTN 불교 TV의 우리 시청자 불자 여러분들께 덕담 내지는 또 당부의 말씀 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 예, 공불련 회원 여러분, 그리고 이 TV를 보고 계시는 BTN 불교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부처님의 지혜를 늘 이렇게 몸에 지니시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두손 모아 바란합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우리 회장님, 앞으로도 건강 잘 유지하시고요. 공무원불자연합회 잘 이끌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1: 감사합니다.
0: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1: 감사합니다.
0: 네. 무아와 자비의 미덕으로 공직사회와 불교계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정구창 회장님의 말씀과 함께했습니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가 새 수장과 함께 공직사회를 환하게 밝히는 지혜의 등불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BTN 불교 TV의 모든 프로그램은 이렇게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동참하고 후원해 주고 계신데요. 축원하는

하고 있는 진명입니다. BTN 불교TV는 우리 불자가족 여러분들의 소중한 나눔으로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요. 또 수행의 현장을 알리면서 불교 포교의 길을 밝혀나가고 있습니다. 작은 정성 하나가 다른 이에게는 큰 깨달음의 등불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060-800-700번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060-800-700번으로 ARS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BTN 불교TV는 우리 불자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더 맑고 밝은 세상, 부처님 세상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ARS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BTN 불교TV는 우리 불자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더 맑고 밝은 세상, 부처님 세상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은 눈물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가장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 보우국사. 태고 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4: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5: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짝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두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몸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4: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재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복음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0: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 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권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관음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2: 안녕하세요, 영화평론가 하재봉입니다. 드라마 붓다를 방영한다고 해서 제가 간략한 리뷰를 남겨볼까 합니다.

아시아권에서는 부처님의 이야기가 자주 영화화됐는데요. 인도 GTV에서 방영된 55부작 드라마 붓다는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만들어진 부처님의 이야기와는 달리 탄생부터 출가, 깨달음, 그리고 가르침을 펴고 열반에 이르기까지가 연대기적으로 매우 촘촘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인류 4대 문명권 중에서도 고대 이집트 그리고 고대 중국의 궁중을 묘사한 경우는 많지만 아마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그 한국 관객들은 고대 인도 궁중의 모습은 이 드라마를 통해서 처음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려 1600억 원의 제작비가 투입된 이 블록버스터급 드라마 붓다는 기원전 6세기 인도 대륙의 16왕국 시대를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해서 거대한 오픈 세트를 지었고요. 카필라국의 황금빛 궁전이 등장하고 또 마가다국의 위압적인 성체 그리고 수행자들이 머물던 기원정사 등이 디테일하게 아주 세밀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 9000벌이 넘는 고대 인도의 전통의상 그리고 정교한 장신구들이 동원되어서 왕족과 귀족들의 화려한 삶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훗날 시다르타 태자가 이 모든 물질적 풍요를 버렸을 때의 그 상실감, 위대한 결단을 시청자들에게 납득시키는 굉장히 훌륭한 시각적 장치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몰입도를 높이는 몽환적이고 웅장한 배경음악도 시청의 중요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숫도다나 왕과 마야 부인사에서 탄생한 시다르타가 위대한 왕, 위대한 수행자가 될 거라는 아시타 선인의 예언, 또 시다르타가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완벽히 격리된 채 자라나는 그 온실 속의 삶이 대하 드라마의 초반부를 형성한다면, 야소다라 공주와의 결혼, 또 아들 라울라의 탄생 이후 궁 밖으로 나간 시다르타 태자가 노인, 병자, 죽은 자, 그리고 수행자를 차례로 목격하면서 인간의 생노병사라는 근원적 고통에 눈을 뜨는 과정이 중반부를 장식합니다. 55부작 드라마의 중간 부분 27회부터는 왕위와 가족을 뒤로하고 궁을 떠난 시다르타가 강가에서 머리를 자르고 또 구루들 밑에서 뼈가 드러날 정도의 고행을 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34회부터는 보리수나무 아래서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는데요. 누겨원에서 첫 설법, 그리고 빈비사라 왕 등 당대 권력자들이나 또 천민들을 가리지 않고 교단을 이끌며 가르침을 전파하다가 마지막 54회 열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거대하게 전개됩니다. 이 드라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격화된 부처가 아니라 인간 시타르타의 복원입니다. 기적이나 신비주의에 기대기보다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자가 왜 번뇌에 빠질 수밖에 없는지 그 심리적 개연성을 드라마 부단은 파고들고 있습니다. 제작진들은 무려 10년이라는 긴 기획기간 동안 불교학자들의 철저한 고증을 거쳐서 전 세계 누가 보아도 공감할 수 있는 인문학적 텍스트로서의 부다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는 시공간의 대비를 연출의 핵심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화려한 샹들리에 무희들이 가득한 궁전 내부의 그 인공적인 빛과 대비되는 경이로운 자연의 빛이 강렬하게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18회 19회에 이어지는 시타르타 태조와 야소다라 공주의 그 결혼식 장면은 정말 입이 쩍 벌어질 정도의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대 인도 궁중의 화려함은 정말 탄생을 자아낼 정도의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는데요. 기원전 6세기 이 카필라국의 황금빛으로 번쩍이는 궁전의 화려함과 출가 이후 마주하는 거칠고 척박한 숲속의 자연 경관이 대비되면서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구도의 대비를 시각

심각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드라마의 가장 큰 갈등 요소로 작용하는 시타르타와 사촌형 데바타타의 갈등이나 국가 간의 전쟁씬에서는 카메라 워킹, 편집을 빠르게 가져가면서 긴장감을 높이는 반면에 시타르타가 명상을 하거나 깨달음을 얻는 순간에는 극단적인 정적, 슬로우 모션을 활용해서 시청자도 함께 호흡을 멈추고 사색에 잠기게 만듭니다. 주인공 시타르타 역을 맡은 하만슈 소니는 이 역할을 위해서 수개월간의 고립된 명상, 윗바사나 훈련을 거쳐서 무려 15kg을 감량했습니다. 그는 번뇌에 가득 찬 청년 왕좌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은 피골이 상접한 고행자를 거쳐 해탈에 이르른 평온하고 자비로운 성자의 미소를 띤 부다까지 한 인물의 거대한 변화를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가 과장된 몸짓을 배제하고 눈빛의 깊이와 미세한 표정 변화만으로 내면의 변화를 연기한 것은 이 드라마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들을 잃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시타르타의 아버지 숫도다나 왕 역의 사미르 다마다카라는 카리스마 있는 부성의 연기로 중반까지 극의 중심을 탄탄하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드라마 부다의 탁월한 장점 중 하나는 불교의 핵심 교리인 고집멸도의 사성제 그리고 팔정도를 단순히 대사로 묻는 데 그치지 않고 등장인물들의 피가 통하는 그 삶의 에피소드 속에 절묘하게 녹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27회에서 그 26분에서 30분까지 전개되는 시타르타 태자가 제자에게 강가에서 자기 머리를 자르게 하고 또 28회에서 33회까지 고행하는 장면이 묘사되다가 33회 12분 물속에서 합장하며 솟아오르면서 몸의 고행으로 나는 이른 것밖에 없다. 궁극의 진리에 도달하게 되면 이 몸을 가지고 도달해야 된다. 난 고행의 궁극적인 단계까지 올라갔었다. 하나 얻은 건 없다. 라면서 고행을 멈춥니다. 34회가 시작하는 그 3분부터 꽃이 피고 벌이 날고 꽃가루를 옮기고 푸른 숲으로 만물이 소생하면서 수행하는 그 시타르타의 무릎에 나뭇잎 한 장이 떨어집니다. 이 잎새 안에 해와 달과 별이 다 들어있다. 해가 없다면 이 잎은 존재할 수 없다. 구름이 없다면 비도 없을 것이다. 비가 없다면 이 잎새도 없다. 대지와 우주, 시간과 마음이 모두 이 안에 들어있다. 이 잎새가 그러하듯이 나 역시 태어난 적이 없다. 다만 출현했을 뿐이다. 따라서 우린 절대 죽을 수 없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34회 11분부터 40분까지 이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는 장면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아름답게 묘사되고 있는데요. 내가 얻은 진리는 내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두의 것이다. 매 순간을 깨어있음 속에 살라. 과거를 생각하며 과거 속에 살지 말라. 미래의 꿈을 꾸며 미래 속에 살지 말라. 이 순간을 살라. 그게 온전한 깨우침 속에 사는 길이다. 라고 설법합니다. 우리가 사실 살면서 뭐 앞으로 혹은 과거에 집착하거나 앞으로의 미래를 꿈꾸는데 현재를 살라는 이 부처의 가르침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35회 7분에서 18분 사이 그 누갸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 이른바 초전 법률을 하는 장면은 특히 인상 깊습니다. 16분에 이르러서 나는 붓다다 라고 스스로 붓다라고 칭하면서 또한 붓다에 귀의합니다. 다르마에 귀의합니다. 승가에 귀의합니다. 라는 제자들의 삼귀 장면도 처음 등장합니다. 붓다는 말합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은 인류를 자유로 이끄는 길이 될 것이다. 이 드라마 붓다는 인간이 왜 고통을 겪는지 그 원인이 집착에 있음을 설명하고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은 여덟 가지 바른 길을 딱딱한 이론이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한 연민어린 대화와 서사로 연출합니다. 가장 극적으로 표현되는 가르침 중에 하나는 카스트 제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부다의 행동입니다. 그가 왕족의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천민이 주는 물을 마시고 불가촉 천민이었던 수니타를 받아들이며 사람은 태생이 아니라 그의 행동, 업, 카르마에 의해 귀해지거나 천해진다 라는 진리를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5회 23분에서 25분 사이에 등장하는 그 새의 일화는 7회 4분 또 33회 9분에 야소다라가 아들에게 시타르타의 일화를 전해줄 때도 그리고 50회, 53회에서도 드라마 전체를 관통하면서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그래서 시타르타 태자와 데바다타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는데요. 6회 11분에서 데바다타의 폭력적인 행동을 보고 어린 시타르타가 명상에 잠겼다가 분노는 불과 같고 명상은 물과 같다 라고 깨닫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평생의

걸쳐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되는 두 사람의 운명을 암시하는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6회 15분부터는 시타르타가 씨앗으로 준 그 해바라기 밭에서 성인 야소더라 공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서 네바다타와 대결한 장면에서 성인 시타르타 태자가 등장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네바다타와 청년기의 갈등이 전개되는데요. 이 네바다타의 끝없는 탐욕은 카필라국 내부의 피바람을 불러오고 시타르타 태자가 세상의 고통을 직시하게 만드는 도화선이 됩니다. 시타르타가 궁극의 깨달음을 얻은 붓다가 된 이후에도 네바다타는 마가다국의 야자타사투르 왕자와 결탁하여 붓다를 고립시키고 또 산 위에서 붓다를 향해 거대한 바위를 굴리거나 술에 취한 코끼리를 풀어 짓밟게 하려는 등 경전에 기록된 굵직한 암살 시도를 하며

얼마나 중요한가를 부처께서는 말씀해 주는 그 장면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54회 11분부터는 나무 밑에 누워있는 붓다의 몸위로 꽃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12분에 이르러서 붓다께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오른손을 얼굴에 대고 옆으로 누워있는 자세로 열반에 든 붓다의 모습이 가슴을 울립니다. 54회 15분부터는 강가에서 다비식이 시작되는데요. 다비식이 다 끝난 후 이 붓다가 아난다에게 미리 말씀한 것처럼 붓다의 사리를 두고 8개국의 왕이 서로 자기가 갖겠다고 다툽니다. 아난다는 8등분하다고 알려주는데요. 이 대화 드라마의 마지막은 붓다의 발자국이 인도에서 시작해서 스리랑카, 네팔, 티벳, 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일본을 거쳐서 태평양 건너 미국까지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처의 말처럼 온 우주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차이는 없다. 모두 동일한 자연의 한 형태이다. 이 잎은 나다. 모두다. 라는 것을 체감케 해줍니다. 불교 신자가 아닌 일반 시청자들도 현대인을 위한 심리치료 명상법으로 부다의 가르침을 접근할 수 있는데요. 극중 인물들이 권력, 명예, 사랑에 집착할수록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면서 부다가 제시하는 집착을 내려놓음이 얼마나 현실적인 정신건강의 해법인지를 깨닫게 부다를 바라보면 깊은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55부작 드라마 부다는 화려한 볼거리와 함께 시따르타라는 한 인간이 어떻게 깨달음을 얻고 어떻게 인류의 위대한 스승으로 거듭나는지를 밀도 있게 그려내면서 불교 신자는 물론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 남녀 열상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 삼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이 고전을 전하고 계신데, 그래서 그런지 교수님을 통해서 이 동양 고전을 처음 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알고 계셨나요?
1: 사실 알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0: 네, 그렇다고들 하더라고요.
1: 예.
0: 그런데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궁금해지는 게, 그렇다면 교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알고 계셨나요?
1: 사실 알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0: 네, 그렇다고들 하더라고요.
1: 예.
0: 그런데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궁금해지는 게, 그렇다면 교수님께 첫 고전은 어떤 거였을까?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1: 예, 저에게 있어서 동양고전 쪽의 첫 고전은 중학교 때서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한 20번 넘게 읽었던 삼국지입니다. 예, 소설 삼국지를, 예, 그것이 저한테 첫 고전이었습니다.
0: 참그 나이 때 특히 이제 남학생들이 삼국지에 많이 빠지는 모습을 종종 볼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 삼국지가 지금의 학자의 길을 걷게 한 계기였을까요?
1: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국지를 보면서 그 당시에 이제 삼국지 번역본에 한자, 그 다음에 한시, 이런 것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한자하고 한문에 대해서 관심을 자연스럽게 갖게 됐고
0: 네.
1: 그것이 이제 대학 진학으로 이어지고 예, 지금 이렇게 직업으로서
0: 아,
1: 예, 동양 고전학을
0: 그렇군요.
1: 연구하는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0: 참 많은 분들이 사실 그 한자나 한시를 접했을 때, 아, 책을 덮어야겠다.

안녕하십니까. 동양고전학자 김오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공자와 용기라는 주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공자는 지금으로부터 약 1500여 년, 정확히 말씀드리고자 하면 서기 전 551년서부터 479년까지 살다가 간 인물입니다. 그 당시가 중국의 역사 단계로서는 춘추시대라고 불리는 시대였는데요. 이 춘추시대 노나라, 지금 우리나라 인천하고 마주보고 있는 지역이 중국의 산동인데요. 그 산동 지역에 있었던 고대 국가입니다. 그 노나라 태생입니다. 뭐 주제하고 있듯이요, 널리 알려져 있듯이 공자는 유학 혹은 유교라고도 불리는 학설, 사상, 이념의 창시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중국 문화와 중국 역사를 빚어낸 장본인이다. 또 논어는요, 아까 말씀드린 유가 혹은 유교라고도 불리는 이 학파의 경전 중에 경전 역할을 꾸준히 수행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자권의 대표적인 문명 텍스트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문명 텍스트 좀 낯선 표현이시죠? 예, 문명 텍스트는 뭐를 말하냐면요. 한 문명을 빚어낸 또 갱신하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텍스트를 가리켜 문명 텍스트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어라는 텍스트는요, 중국 문화, 중국 역사를 빚어낸 텍스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논어 속에는요, 공자의 학설, 뭐 사상 혹은 이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꼽아라 그러면요, 일반적으로 어진이라고 번역되는 인을 꼽곤 합니다. 그러니까 공자 사상의 핵심은 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인뿐만 아니라 용서라든지 믿어움, 신뢰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예의, 그 다음에 의로움, 정의라고도 하죠. 이러한 것들이 이 논어라는 텍스트에 담뿍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공자의 학설 혹은 뭐 사상 이념을 대표한다라고 했는데요. 할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저는요, 용기라는 그러한 이 화두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용기라는 이 화두가 이 논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서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논어 속에서 공자가 용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담론을 한건열 번이나 됩니다.

갖고 실무 혹은 전문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역량을 공이 갖추고 있는 그러한 유형의 인물을 가리켰는데요. 이 군자가 되기 위해서는 공자는 어짐, 그러니까 인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용기도 필요하다. 그래서 논어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공자는 지혜로운 자는 미혹되지 않고 어진 자는 걱정하지 않으며 용기 있는 이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 덕목이 병칭됩니다. 첫 번째는 지혜로움이고요. 두 번째는 어짐입니다. 세 번째는 용기 있음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같이 갖추고 있어야만 공자는 군자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이런 표현이 논어에서 두 번이나 나오는데요. 자한편이라는 것과 이 헌문이라는 편에서 지혜로움이고요. 두 번째는 어짐입니다. 세 번째는 용기 있음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같이 갖추고 있어야만 공자는 군자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이런 표현이 논어에서 두 번이나 나오는데요. 자한편이라는 것과 이 헌문이라는 편에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두 번 반복했다라는 건 그만큼 강조했다라는 그런 뜻이 되죠. 그만큼 공자는 이 용기를 중시했다라는 겁니다. 이 공자의 언급에서요. 세 가지가 얘기되고 있는데 지혜로우면 미혹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어질면 걱정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용기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언급되는데요. 여기에서요. 그 후자, 그러니까 미혹되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이 세 가지는요. 사실은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롤 모델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장애가 되는, 또 그 장애가 언제 되느냐, 늘 되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항상 미혹 속에 우리는 노출된다는 거죠. 예,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 전까지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옆에서 자꾸 얘기를 하면 그런가? 하고 이렇게 그쪽으로 마음이 쏠리기도 하고 이게 미혹인 거죠. 그 다음에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걱정하는 존재입니다. 네? 또한 불안해하는 존재입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를 이루고 살고 있고요. 달리 표현을 하면 사회 바깥에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이란 말이죠. 거기다 사람은요 이 아직까지 알려지기에는 이 우주 속에서 유일하게 미래를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 미래를 사유할 수 있다는 게 사람에게는요 양날의 검입니다. 이게 축복이기도 하고 이게 바로 사람을 상시적인 불안 상태,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밀어넣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사유할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살고 싶은 미래대로 좀 살고 싶어요. 그런데 사회 속에서 살다 보니까 저마다 살고 싶어하는 미래

참된 용기는 그것보다는 예컨대 이러한 역량을 갖춘 것을 가리킨다라고 공자는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자의 이 용기를 중시하는 사유가 사뭇 궁금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물리력을 갖춘 것을 가리킨다라고 공자는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자의 이 용기를 중시하는 사유가 사뭇 궁금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물리력이나 완력이나 담력이나 이런 것보다도 더 참된 그 무엇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공자는 왜 그렇게 용기를 중시를 했을까요? 예? 어짐의 필요 조건으로 그렇게 설정을 했을까요? 예컨대 이런 식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용기는 내가 어떤 판단을 했을 때 그 판단을 그냥 나의 내면 차원에 머무르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판단이 나의 바깥으로, 외면으로, 그걸 달리 표현을 하면요, 사회적으로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렇게 드러내주는, 그래서 실현케 해주는 힘이다. 그러니까 용기는 판단을 혹은 생각으로 바꿔도 됩니다. 판단이라는 말은요, 용기는 생각을, 판단을 또 이런 표현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의 내면에 갖춘 역량, 예,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용기는

꼬질지 않은지를. 그러니까 예컨대 김월회 당신이 어질다라는 평가를 받고자 하는가? 그러면 뭐 어짐을 행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짐을 아는 것과 어짐을 내 안에 구비하는 것과 어짐을 내 바깥으로 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안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드러내서 행하게끔 해주는 그 힘, 그 도덕적인 역량, 그걸 공자는 용기라고 규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명제화할 수 있다는 거죠. 용기는 도덕을 실천으로 완성해주는 힘이다 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케이, 공자가 용기를, 참된 용기를 어떻게 이해했고 어떻게 설파했는가? 아, 그건 내가 이해를 했다. 그런데 그런 용기는 어떻게 키우면 되지? 뭐 담력을 키우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 뭐 완력, 물리력을 키운다. 그러면 뭐 헬스장 가서 운동을 한다. 뭐 그런 식의 방법이라는 게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도덕, 나의 내면에 담겨 있는 도덕적인 역량, 나의 생각, 판단, 그러한 것들을 나의 바깥으로 펼쳐

하면서 배우지 않으면 그 패단은 난폭하게 됩니다. 자, 좀 이해가 되십니까? 배우지 않으면,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기를 갖추면 이 용기는 어떤 유형의 용기만이 갖추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죠. 완력을 쓰고 물리력을까? 예, 그렇죠. 완력을 쓰고 물리력을 쓰고 이러한 용기만 갖추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용기는 갖추어지지 못한다라는 거죠. 참된 용기는 뭐 공부를 해야만 갖추어질 수 있다라고 공자는 얘기를 한 겁니다. 아, 제가 이렇게 공자의 생각을 소개는 해드리고 있지만 잘 와닿지 않으시죠? 예, 뭐 그럴 수는 있지만 아, 공자는 저렇게 생각했구나. 그렇게 한번 공자의 입장에 대해서 공자는 왜 저렇게 생각을 했을까? 예컨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공자와 한번 대화를 나누면서 저의 설명을 계속 쫓아오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예의를 익힘으로써 용기를 키울 수 있다라고 공자는 얘기를 합니다. 아니, 예의를 갖춰?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기했을 때 떠올리는 그러한 것들하고는 잘 매칭이 안 되시죠? 예, 그런데 공자는 분명하게 논어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용기가 있으면서 예의가 없으면 아까 배우지 않으면 난폭해지는 것처럼 예의가 없으면 또한 난폭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의라는 건 뭐냐? 그렇게 심력, 그러니까 담력이나 그다음에 이 신체의 힘이나 이런 것들이 제어되지 않고 막 발산이 되는 것들을 컨트롤해 줄수 있는 역량이라는 거죠. 그걸 같이 갖춰야 된다라고 공자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세 번째는요, 정의로움, 의로움을 갖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용기가 있으면서, 그러니까 군자가 용기를 갖춘 상태에서 의롭지 않으면 난폭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군자의 반대 유형인 소인은 용기만 있으면, 그러니까 정의가 없는 상태에서 용기만 있으면 도적이 된다라고까지 이렇게 아주 강한 어조로 단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로

도를 실천을 하려고 하면 힘에 붙입니다. 이 힘에 붙인다라는 말의 한자어 원문이 역부족입니다. 이 역부족이라는 표현에 지적 재산권자가 공자인 셈인데요. 공자는 그러한 제자에 대해서 단호한 어조로 꾸짖었습니다. 힘에 붙인다는 것은 하다가 중도에서 그만둔다는 것이다. 근데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해보지도 않고 한계를 긋고 있는 것이다. 요 해보지도 않고 한계를 원문이 역부족입니다. 이 역부족이라는 표현에 지적재산권자가 공자인 셈인데요. 공자는 그러한 제자에 대해서 단호한 어조로 꾸짖었습니다. 힘에 붙인다는 것은 하다가 중도에서 그만둔다는 것이다. 근데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해보지도 않고 한계를 긋고 있는 것이다. 요 해보지도 않고 한계를 긋고 있는 것. 요게 이제 주의라는 사람에 의해서 자획이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드러난 것인데요. 이거는 요새식으로 얘기를 하자면요. 중꺾마입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일단 일을 시작하고 나서 한계 부딪히면요. 그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내 몸과 마음이 단련이 됩니다. 그렇게 내 몸과 마음이 단련이 되면요. 그 다음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뭐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것들을 체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해보지도 않고 머릿속으로 상상을 통해서 난 어차피 안 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몸과 마음으로 체득하는 그 과정이 생략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을 설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을 기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자는 역부족은 그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 과정에서 몸과 마음이 단련이 되니까. 그런데 해보지도 않고 자획을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죠. 공자는 바로 이러한 자획하지 않는 것, 몸과 마음을 최대치로 끝간데까지 한번 밀고 나가서 한계에 부딪혀보는 그러한 체험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참된 용기를 기를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공자가 생각했던 용기, 참된 용기라고 그렇게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참된 용기를 말한 공자의 용기가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슨 힘이 되는가?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 번쯤은 던져봄직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단면들을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얘기를 하자면요. 우리 사회의 이 기성 질서가 갈수록 공고화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까? 개천에서 용나는 그 케이스가 굉장히 적다. 혹은 아예 불가능한 사회 구조다. 그런 이제 표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암만 능동적으로 내 삶을 기획을 하고 내가 암만 치열하게 내 삶을 영위해낸다고 하더라도 내가 태어날 때 주어진 조건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좌절하고 마주하게 되느냐? 내가 노력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가 열심히 살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러한 회의라고 할까요? 한계라고 할까? 이런 것과 마주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요. AI 혁명이라고까지 지금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 AI 시대에 인간에게만 고유하다라고 얘기되어지는 그런 인간 고유의 역량마저도 AI한테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인간 고유 역량의 외주화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식, 지혜도 AI한테 의존하는 게 갈수록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지적인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AI가 인간보다 더 지적인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뭐를 의미하느냐? 이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사회의 기성 질서가 공고화되고 있다는 것, AI가 혁명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보편화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하느냐? 인간의 주체성이 발휘될 수 있는 여지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삶의 주인은 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주인이어야지, 내가 내 삶을 주도하는 사람이 돼야지, 남들이 짜여놓은 질서 속에서 그냥 내 삶을 소모하는 그런 개체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도
내 삶

내 주인이 될수 있는 내적 역량, 내적 근거를 갖추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바로 이 공자의 용기라는 것, 예? 내적 역량을 바깥으로 드러내주는, 예? 바깥으로 실현해주는 그 역량인 이 용기라는 것이 이런 식의 예? 자기 주도적인 삶이 갈수록 그 가능성이 줄어드는 내 삶의 내가 주인이기가 갈수록 힘들어지는 이런 사회에서 정말 필요한 그러한 역량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공자와 용기,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월회 교수님과 함께 시대가 변해도 여전히 유효한 공자의 통찰을 나눠봤는데요. 여러분, 오늘 강연 꼭 기억하셔서 이 일상 속에서 공자가 강조한 용기 가득히 채워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혜의 다락방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지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더 멋진 통찰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0: 한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1: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2: 서울 종로에 자리한 전통사찰 묘각사. 도심 속 수행도량 묘각사는 바쁜 하루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위해 잠시 멈춰 쉬며 자신을 치유할 수 있는 묘각사 템플스테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8배와 명상을 통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참된 나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 수많은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이 참다운 자기의 인생과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묘각사에 와서 가져주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2: 1700년 역사의 한국 전통 불교 문화를 체험하고 수행하며 몸과 마음의 평화를 만날 수 있는 묘각사 템플스테이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의는 02-763-3100.

남산 내가 오래 살아서 그런가 이렇게 깊이 산을 안 경우는 처음이잖아요. 다른 이제 중노릇의 반을 여기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깊이

여기 남산이 불국토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탑과 불상을 조성할 때 별길, 달길, 물길, 소나무 이 모든 자연과 어우러져서 이렇게 불상을 조성하거나 탑을 조성한 것 같아요.

남산이 다 이 화강암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강암에 돌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성질이 달 빛에 의해서 그냥 확 그 몸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더 빛을.

0: 비워야 채워진다. 다 비워야 채워지죠. 이 가을은 비움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비움을 준비하다가 결국에는 다 비워내고 들판의 곡식도 베어내고 나뭇잎도 다 떨어질 때 드디어 비로소 채워진다. 또 우리가 그렇게 해서 또 봄을 준비하잖아요. 할매 부처님이라고 해요. 네.
1: 바위 속에 이렇게 푹 들어간 그 은은함으로 이렇게 반겨 안는.
0: 그래서 여기 오면은 마음이 많이 쉬어져요. 이심전심. 할머니는 제 얼굴만 봐도, 표정만 봐도 벌써 다 알아요. 제 모습만 봐도. 그래서 다 아실 것 같은데.

서랍을 전체를 절로 보면 남산은 하나의 법당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을은 가장 단청이 아름답게 된 여기 남산은 소나무 단청이 그냥 천년을 이어서 변함없이 된 곳인 것 같아요. 하늘하늘한

보통 계절이 변화하면은 모든 자연 만물이 다 변하잖아요. 그렇지만 남산은 그냥 여여한 것 같아요. 그냥 항상 여여한 그 자리, 그곳이 남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0: 장래 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1: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안녕하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사신 부처님의 생애를 따라가는 부타로드 시즌2 부타순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어디서도 듣기 어려운 이야기, 부처님의 나이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처님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막 구체적 기록을 한다라는 생각이 없어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 약간 매트릭스 같은 거고 꿈과 같은 이런 세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이 생각보다는 없어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의미는 굉장히 낮고 공간에 대한 부분이 아주 뛰어나요. 그래서 장소에 대한 부분은 있고 부처님께서도 늘상 모든 경전에 그렇게 나와요. 한때 뭐 바라나시에 계셨다, 사위국에 계셨다, 그러니까 사위국 기원정사에 계셨다, 뭐 이런 식으로 장소에 대한 부분은 나오는데 한때라고 하는 좀 애매모호한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생애와 관련해서는 사실 중간 부분에 공백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부터는 어디로 갈 거냐면 부처님 72세 때로 넘어갈 거예요. 72세 때 그냥 공식적으로 봤을 때 부처님이 80을 사셨다고 가정했을 때 72세부터 또 이제 굉장한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도하시고 한참 이렇게 전도를 하시고 전도라는 용어는 도를 전한다. 그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다가 중간에 그 공백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72세 기록하시고 한참 이렇게 전도를 하시고 전도라는 용어는 도를 전한다. 그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다가 중간에 그 공백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72세 기록 때 보면 이제 거기서부터 약간 이제 구체적인 것들이 또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중간에 너무 떠 있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부처님이 80을 사셨다면 왜 72세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견율 비바사 2권이라고 하는데 보면, 아사세 왕이 즉위하고 8년 뒤에 부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상황이 되는데 같이 이렇게 결혼한 상황이라면 이런 거는 예전에 고대에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자기 딸 둘을 동시에 시집 보내고 뭐 이런 기록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오늘날 생각에서는 뭐 자매가 결혼을 한대라고 이렇게 생각할 일은 아니에요. 과거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었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일부 일처제 그 다음에 뭐 종내혼 안 되는 거 뭐 이런 걸 생각하시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된 상황에서 부처님이 언제 출가를 하셨다고 나오냐면 19세에 출가했다, 29세에 출가했다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부처님의 출가 연도가 저는 19세가 아마 맞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29세면 왜 애가 없느냐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부처님에게 여인이 또 있어요. 왕실 사람이에요. 왕실 사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꼭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 그래서 왜 애가 없느냐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라우라는 부처님이 깨닫고 석가족 나라로 돌아오신 문제도 있고요.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부처님에게 여인이 또 있어요. 왕실 사람이에요. 왕실 사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꼭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 그래서 왜 애가 없느냐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라우라는 부처님이 깨닫고 석가족 나라로 돌아오셨을 때 6살에서 7살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출가하시기 전에 태어나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자, 봐봐. 그냥 들어봐. 19세에서 29세. 그 다음에 이쪽은 12년 동안 수행을 했고요. 6년 동안은 선생님들한테 배웠고 그 다음에 6년 동안은 자체 고행을 했어요. 여기는 6년 고행만 했어요.

마음에 들면 또 드리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늦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근처쯤이 결혼 나이, 늦으면 이때쯤 최대로 늦춰야 이 나이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도 늦게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거는 가정이라든지 쉽게 말해서 집안이 너무 빈한해서 결혼을 못한 거지 다 정년기는 여기입니다. 조선도. 그래서 우리가 이도량과 성춘향, 이도량과 그래서 저는 이 근처쯤이 결혼 나이, 늦으면 이때쯤 최대로 늦춰야 이 나이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도 늦게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거는 가정이라든지 쉽게 말해서 집안이 너무 빈한해서 결혼을 못한 거지 다 정년기는 여기입니다. 조선도. 그래서 우리가 이도량과 성춘향, 이도량과 성춘향, 그걸 이성이라고 하는 거거든. 합치면 이도량과 성춘향 이성, 이성, 이성적인 거야. 그리고 28청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16세 대부분 문제들이, 그러니까 이 근처쯤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 예. 네. 그래서 저 때쯤 이제 뭐 여자는 조금 한 16세나 뭐 15세 때도 가능했을 거고 남자는 그거보다 조금 더 높았을 개연성이 있거든요. 뭐 이 정도쯤에서 움직였다라고 보면 크게 이상하지 않아. 그게 조선에서도. 그러면 이 사람의 나이를 17에서 19세로 보고 결혼하기 직전이라고 나오니까 그러면 부처님하고 나이 차이가 열 몇 살 차이가 나버려요. 열 몇 살 차이가 나. 그래서 이게 가능하냐. 그리고 제바달타하고도 나이 차이가 부처님이 한 23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바달타랑 뭐 충돌을 했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지금도 20살 차이가 나면 서로 경쟁할 수 없습니다. 경쟁 관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바달타라고 나이 차이나 이런 얘기들을 제가 해드릴게요. 아나는 23에서 한 27살 정도 어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처님만 단독으로 저렇게 올라간 사촌보다도 압도적으로 나이가 많아지는 것이 가능하냐에 대한

그리고 중간에 뚝 끊어지고 뭐 중간에 몇 개가 쭉쭉 들어가고 근데 그 끊어진 범위가 생각보다 너무 적어요. 퍼즐이 남아 있는 퍼즐이.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실 때 얘기들이 나와요. 72세 때 이야기가 사건부터 시작해서 돌아가실 때 얘기가 나오거든요. 중간이 너무 뜨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요 중간이 떠 있는 요 부분과 요 80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돈도 빨려 나가고 뭐 문제들이 생기니까 마가다우게 우리도 왕사성에 우리도 하나 만들어 보자. 그게 살라바티입니다. 살라바티라고 하는 아주 인물이 좋은 여성이었고 암바팔리만은 못해요. 암바팔리가 재주가 기가 막혔는가 봐. 그리고 그러니까 얼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수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암바팔리는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고 그 살라바티는 그보다는 못해. 그리고 많은 남자들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생긴 게 무예고 아니 그 뭐야 지박하고 지박하를 그냥 애를 낳고 버리게 되는 거고 그 버린 쓰레기 더미에서 애가 우는 소리를 듣고 무예가 놀러 왔다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놀러 왔다라고 그런데 놀러 왔다라고 하면 약간 젊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물론 나이 먹어도 놀러 올 수 있어. 그런데 이렇게 하고 그 애를 이제 키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바카가 번역하면 수명이에요. 버려졌는데 안 죽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수명이에요. 그래서 양자로 받아들인다라고 나오는데 이 무예와 관련돼서도 이 지바카나 이런 쪽에서 보면 생각보다 무예도 그렇게 나이가 많은가에 대한 생각이 들어. 근데 무예가 아사세보다는 나이가 많았던 거는 같아요. 네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지바카가 어느 정도 이상 돼서 의술을 배우고 돌아왔을 때 이 사람이 부처님하고 빈비사랑의 주치의가 돼요. 그러니까 무예는 생각보다 조금 아사세보다는 나이가 더 많았던 것 같다라는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어. 그래서 무예가 형이고 그다음에 아사세보다는 좀 차이가 많이 있는 형이었던 것 같다라는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어. 그래서 이게 지금 정확하게 누가 몇 살이고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형이고 그다음에 아사세보다는 좀 차이가 많이 있는 형이었던 것 같다라는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어. 그래서 이게 지금 정확하게 누가 몇 살이고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안 나와요. 그런데 신생아를 데려다가 얘가 어느 정도 커서 부처님하고 빈비사랑의 주치의를 할 정도라면 연대에는 조금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아무리 뭐 젊어서 성공을 하고 천재적이어도 그다음에 저기 이제 탁실나로 또 유학도 갔다 오고 저 양반이 지금 간다라 지역이에요. 그쩌로 유학도 갔다 오고 어쩌고저쩌고 이 지박하가 그렇게 해서 돌아오고 뭘 어떻게 한다라는 설정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 무예가 더 나이가 많았던 아들로 보여. 그리고 이 아사세 엄마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위제의 부인입니다. 관무량수경에 나오는 그 위제의 부인이에요. 그런데 이 위제의 부인과 관련된 이야기에 아사세와 위제의 부인 관련된 얘기에 뭐가 나오냐면 빈비사랑은 나이가 있었지만 아주 영

곪은 거야. 곪아서 괴로워하자 빈비사라 왕이 이를 입으로 빨아서 삼켰다. 네 아버지가 이걸 삼켜줬다. 이 얘기를 해요. 이것 때문에 아사세 왕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관점을 좀 바꾸게 되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록인데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빈비사라 아들이 아사세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우타야 발타 이게 별로 나이가 어린 애야 지금 사랑을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어린 애야 어린 애고 그 다음에 아사세가 얘가 어린 애면 얘는 한 20 정도로 보고 봐야

부처님 나이를 80으로 맞춰놓으니까 그 빈비사랑의 나이를 추정해 볼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옆에 코살라고 사라왕이 올라가는 이유는 이렇게 나이가 많이 올라가는 이유는 부처님 나이를 80으로 맞춰놓으니까 그 빈비사랑의 나이를 추정해 볼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옆에 코살라고 이거는 마가다 이야기고 코살라 이야기예요. 코살라의 왕이 파사이광이에요. 파사이광은 부처님하고 동갑입니다. 그러니까 빈비사랑은 부처님보다 연배가 좀 높은 분이고 파사이광은 동갑이에요. 동갑이야. 요 아들이 비두다따 비율이에요. 이게 석가족 출신의 어떻게 보면 반계에서 나온 아들이거든요. 근데 여기 정변을 일으켜요. 근데 정변을 일으켜서 결국 파사이광이 왕이 외출했을 때 아들이 성문을 닫아버리고 정변을 일으켜서 성공을 하거든요. 비유리 왕이. 그렇게 성공을 하고 결국 아버지가 어디로 가냐면 마가다국의 구원을 요청했는데 마가다국에서 됐어요를 시전합니다. 알바노를 시전합니다. 그래서 다시 되돌아와서 코살라국 사위성이죠. 사위성 성벽 앞에서 굶어 죽었다. 라고 나옵니다. 자, 그렇다 치고, 이거는 약간 비극적인 기록이기도 해서 생각보다는 이게 남아있어. 부처님은 수명을 극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8대 성지 중에 하나가 바이샬리가 수명 포기예요. 수명 포기. 예, 그래서 3개월 뒤에 내가 열반에 들겠다.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마음을 내기만 하면 일겁이라도 살 수가 있다. 하지만 나는 3개월 뒤에 열반에 들겠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어서 수명을 넘어서 버렸다. 라고 하는 게 불교가 말하려고 하는

가 싶습니다.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면 불교 TV야말로 아난존자 한 100분 모이신 것 같은 그러한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송 매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여기를 넘어서서 그 다음으로 진일보할 수 있는 뉴미디어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060-800-7000번 한 번씩만 전화로 눌러주시면 그것이 힘이 돼서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 불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0: 것만으로도 부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우러나는 곳입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대한불교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에서 불교 평화통일 글짓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0: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축소 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경제의 축소, 그 다음에 건강의 축소, 그 다음에 인간관계의 축소입니다. 그 축소 시절에 내 본래 모습으로서, 내 본래 면목으로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항상함을 반조해 볼 수 있는 게 드라마 붓다가 줄 수 있는 지금 현대사회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한 줄로 얘기하면 제가 좋아하는 논어 대목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볼리비도생이라고 근본이 바로서야 도가 생한다라고 하는 거고, 자기의 본질적인 것이 확고해졌을 때, 그리고 그것은 불교도들에게는 부처님이에요. 드라마 부타를 통해서 내 본질이 확고해지면 나이가 들어도 흔들림은 없고 더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래서 볼리비도생 말하고 싶습니다. 자, 잊을만 하면 다시 찾아오는 드라마 부터 또 나왔습니다. 저는 이컷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야, 이거 스티브 잡스도 이 정도의 창의력은 없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꺼지지 않는 것은 그 나름의 운건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드라마 부터를 보시면서, 그리고 아니면 전에 보셨더라도 한번더 보시면서 스스로를 환기하고, 부처님을 표준으로 삼아서 마치 관세음보살이 아미타불을 이마에 정대하고 모시고 다니듯이, 부처님을 가슴에 품고 사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면, 가피는 충만하고 모든 안 좋은 일은 사라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7월 말에 새롭게 다시 방영되는 드라마 부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즐거움과 함께 의미, 그 다음에 공덕이 깃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려 보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산말리입니다. 오늘은 SNS에서 난리 났던 일몰이 정말 멋진 충북 사찰 여행지를 직접 다녀왔어요. 보통 이런 경치를 보려면 꽤 힘든 산행을 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이 멋진 풍경을 단 5분의 산책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충북 제천에 있는 정방사입니다. 정방사는 해발 1016m의 금수산 자락에 있는 천년고찰이에요.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창건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오래전부터 충북 일대에 이름난 기도명당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곳입니다. 정방사 여행의 장점은 아주 편한 접근성인데요. 금수산 아래 능강계곡을 지나 사찰 바로 밑 주차장까지 차량으로 올라갈 수 있고 주차장에서 사찰까지는 5분 정도만 걸어 올라가면 정방사에 오를 수 있는데요. 단 5분의 산행으로 멋진 경치를 볼 수 있어서 즐겁고 편안한 여행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정방사는 눈에 보이는 모든 곳이 절경인데요. 직접 가보니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아름다웠고 무엇보다 산사에서 내려다 보이는 청풍호와 주변 산이 만들어낸 풍경이 정말 환상적이에요. 마치 병풍처럼 사찰 전체를 감싸고 있는 암벽도 장관이고요.

0: 새해에는 저희 채널이 잘 풀릴 것 같습니다. 대웅전 옆에는 약사열의 불과 석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절벽과 함께 어우러진 불상과 탑의 풍경도 이번 여행에 즐거움을 더해주었어요. 다음은 개인적으로 정방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지장전입니다. 이곳은 후불탱화를 안반에 새겨 지장보살을 모시고 있는데요. 안반에 금색으로 새겨진 후불탱화와 이를 바탕으로 모셔진 지장보살상은 정방사만의 고유한 매력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정방사의 곳곳을 정신없이 살펴보다 보니 어느덧 노을이 금수산 능선을 천천히 물들이기 시작했는데요. 정방사는 일출 일몰 명소로 SNS에서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는 곳이기도 해요. 절벽 아래의 정각들이 붉은 노을빛과 함께 어우러진 풍경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절경이니까 꼭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정방사의 멋진 노을을 보여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할게요. 정말로 좋은 곳이니 충북 여행하면서 꼭 들러보시고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1: 장래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0: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100주년은 BTN 불국토 3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중 기간 동안 불국토 3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100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0: 분께 100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은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2: 어? 이거 실화야?
3: 에이, AI 같은데.
2: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0: 수준 높고 알찬 방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1: TV, 라디오, 모바일,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트렌드에 발맞춰 나아가기 위해서 더욱 정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 어떻게 보태냐고요? ARS-060-800-7000번으로 전화주셔서 BTN 블류 TV 후원에 동참해 주세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6회 상쾌 통쾌 이 상쾌를 모두 충족하는 쾌남 패너들만 모십니다.
0: 입장 조건 까다로운 쾌남 초대석에 오신 손님 큰 소리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 쾌남 초대석 1위 오느라 오늘의 손님 모셔봅니다. 나와 주세요.

0: 라디오에서. 예.
1: 맞습니다.
2: 그럼요, 그럼요.
0: 원래였으면 대회 타지도 네. 못했어요. 방송이니까 그나마
3: 제가 저는 눈도 못 맞으셨습니다.
1: 제가 못합니다. 예. 제가 못합니다. 예.
0: 네, 좋습니다. 예. 그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시고 예. 네, 그냥 선택 못 받은 사람으로 여기서 마무리하시고
3: 빨리 끝내시죠.
0: 좋습니다. 네. 오프닝에서 가슴 뛰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1: 네.
0: 우리 최근에 우리 려원 씨는 가장 그 려원 씨 가슴을 설레게 했던 일 있으십니까?
1: 제가 진짜 캐남열전에 괜히 나와서 예. 하는 말이 아니고요. 네. 제가 캐남열전을 정말 정말 나오고 싶어했어요.
0: 오, 진짜요?
1: 예. 제가 사실 또 이제 저희 가족이 다 불교이기도 하고요.
0: 네네.
1: 그리고 또 여기 엄청 많은 유명한 가수분들이 엄청 많이 왔다 가셨더라고요.
0: 그렇죠.
1: 그래서 네. 제가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런 긴 분량을 제가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또 제일 와보고 싶었던 곳이다 보니까 네. 올 때 엄청나게 설레었습니다.
0: 야, 요즘에 근데 설레는 일이 많으실 거예요.
1: 진짜 맞아요.
0: 전국 투어 콘서트 네. 할 때 관객들 볼 때 얼마나 설레 오프닝 때.
1: 맞아요, 맞아요.
0: 저도 진짜. 물론 저는 봤지만 네. 일상 콘서트를 직접 봤지만 참 옛날 기분도 나고 저도 설레일 것 같고 그리고 뭐 방송도 녹화도 잘 하고 있고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요즘처럼 살면서 설레는 시기가 있었을까요?
1: 절대 없죠, 절대.
0: 감사하기도
1: 없죠.
0: 하고
1: 정말 심장이 예. 벌떡벌떡 뜁니다.
0: 그렇죠.
1: 정말 요즘.
0: 벌떡이지요. 벌떡 뛰죠. 자,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0: 자, 큐남 초대석 1위 오느라 본격적으로 길려원 씨와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길려원 씨와 첫 번째로 해볼 코너는 바로 이겁니다. 키워드 토크.
2: 너를 알려줘. 네. 키워드 토크 너를 알려줘. 이 코너는요. 말 그대로 키워드를 통해서 길려원 씨를 알아가 보는 시간인데요. 길려원 씨 인생을 어떤 키워드로 나타낼 수 있을지 궁금한 점

0: 그럼 결과물이 있어야 조금 이제 허락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1: 그 전에 제가 영상들을 찾아봤을 때 버스킹도 굉장히 좀 한판이죠.
0: 네, 한번.
1: 버스킹도 굉장히 좀 한판이죠.
0: 네, 한번.
1: 길에서
0: 길 가다가.
1: 길 가다가 뭐 어디
2: 노래방 컨텐츠에서 노래하시는 것도 봤어요.
0: 맞습니다. 길 가다가 갑자기 하고 계시길래 그때도 제가 미스트로 나가겠다고 그 근처 연습실에서 또 노래를 하고 가는 중이었거든요. 정말 우연찮게 발견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해서 이제 3만 원을 받고 집에 왔던 기억이.
1: 델롬데리야 델롬데.
2: 그러니까요.
0: 3만 원
1: 어쨌든
0: 받았습니다.
1: 노래를 해서 상금을 받은 거잖아요.
0: 아, 그렇죠.
1: 노래에서 상금 받은 적 있습니까?
0: 아유, 엄청 많으시죠.
2: 아닙니다.
1: 저는 없어요.
2: 없으세요?
1: 진짜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미스터트롯도 지금 상금이 없잖아요, 저희.
0: 아무래도 1등 말고는.
1: 그렇다 보니까 상금은 받은 적이 없지만 그래도 지금 행복하죠.
2: 그렇죠.
1: 좋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도 한번 보겠습니다.
2: 다음 키워드, 갈림길.
0: 진짜 제가 1차원적으로 적은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어쨌든 모든 이야기가 다 이어지는 것 같아요. 저희가 토크했던 내용 중에 다

마음이라고 한번 써봤는데요. 네. 사실 저한테는 엄청 엄청 되게 소중하신 분이거든요. 네네네. 제가 또 이제 요섯가요제를 예. 8회 요섯가요제를 나가서 대상을 받고 처음으로 또 곡을 받게 됐어요. 예. 그걸로 또 가수의 꿈을 더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제가 원래부터 항상 꽃바람이라는 노래를 엄청 엄청

0: 은혜를 갚도록 하겠습니다.
1: 야, 근데 이 진정성이 진짜 그 보셨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정말 그 마음을 다 애써주셨지 않았을까.
2: 선생님 제가 울린 거 아닙니다 선생님. 제가 안 울렸어요. 남궁진이 진정성 제가 안 울렸습니다.
1: 예, 범인상입니다.
0: 아, 예. 근데 진짜 제 이호 선생님이 나무이시기도 하지만 제 눈물 버튼이에요 정말. 예. 눈물 버튼이십니다.
1: 가슴 따뜻해지는 시간입니다.
3: 좋습니다. 네. 자, 눈물쌤이 빵빵 터지기 전에 네. 다음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1: 좋습니다. 다음 키워드 예측 불가.
3: 이건 알 것 같아요. 아까 웃고 있다가 갑자기 울고. 이런 게 너무 예측 불가야. 나 이럴 때 솔직히 좀 당황스러워요.
1: 어떻습니까?
0: 네. 비슷합니다.
1: 비슷한가요?
0: 제가 아무래도 또 방송 경험이 사실 많지 않다 보니까요. 네. 조금 이제 좀 순화되지 않은 춤과 네. 말과 행동이 조금 나올 때가 있는 것 같은데요.
3: 갑자기 뭐 욕을 하거나
0: 그런 느낌이 아니고.

0: 일장을 가려보겠습니다.
1: 일장. 엄마요.
2: 다시.
0: 야, 짱구가 약간 화가 난 느낌이에요.
1: 안녕할게요. 안녕할게요.
2: 오. 방금 조금 잘했습니다. 오. 근데 이게 한번 하고 해야지 잘
3: 돌아가요. 오케이.
1: 엄마요. 엄마요.
2: 오늘 안 되는 것 같은데.
0: 똑같아요.
3: 잘하시는데요?
2: 그 네. 이게요 복불복이 살짝 걸리는데 오늘은 와.
0: 이것도 예측 불가예요?
3: 아, 예측 불가.
2: 예측 불가.
3: 그때 다르다.
0: 아, 네. 아 지금 그 뭐 그 네. 그 어머나 노래를 불러고 하신 거예요?
2: 네.
3: 아, 근데 그러면 혹시 짱구 말고도 네. 다른 성대모사 있습니까?
2: 아 오늘 살짝 네. 조금 운이 안 조금 네. 기운이 안 좋은데요.
0: 오늘은 그 짱구는 이짱구.
3: 이짱구.
0: 예. 예. 그렇죠. 이짱구.
2: 좋고요.
0: 좋습니다. 네.
2: 그다음에 이제 제가 박정현 가수님의 성대모사를 또 해보겠습니다.
3: 아, 꿈에 부르신 분?
2: 네.
3: 네.
2: 편지할게요. 내일도 만나. 오늘 근데 진짜 안 돼요. 저 진짜 오늘 억울합니다.
0: 아, 괜히 아까 울컥해서 그래요.
2: 맞아요. 원래 이게 시동을 걸면 정말 똑같거든요.
0: 네. 소리 울리는 포인트가 지금 내려가서 그래요.

0: 그래 려원아.
1: 성윤언니입니다.
2: 아, 우리 홍성윤씨.
3: 반갑습니다. 홍성윤씨.
1: 안녕하세요.
3: 자, 우리 방송 함께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려원이 언니로 참여하게 된 미트로포 홍성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3: 또 이렇게 전화 연결도 함께 해주시고. 두 분 평소에도 많이 친하게 지내시나요?
1: 맞습니다. 진짜 조금 또 얘기를 하자면 가장 친한 언니인 것 같고요. 정말 언니 덕분에 그럼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4: 저는 개인적으로
0: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4: 그 성윤 씨도 한없이 어리게 생각했는데 네. 그보다 동생이라니까 놀랍네요.
1: 근데 또 나이대가 또 비슷해서 네. 조금 언니가 있으니까 더 의지가 또 되고 좋더라고요.
0: 맞아요.
3: 한 살 차이? 두 살 차이?
1: 두 살 차이. 두 살 차이.
4: 아니, 성윤 씨.
0: 예.
4: 그 우리 길려원 씨와 대화를 하면 얘기가 잘 통해요?
0: 네. 저는 조원이랑 얘기할 때가 진짜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1: 잘 안 통하나요?
4: 제 기준으로는 홍성윤 씨, 길려원 씨 두 분 다 4차원이거든요? 합치면 8차원인데
1: 성윤이랑 잘 통합니다.
4: 그래요?
1: 네.
4: 같은 차원끼리 통하는 게 있나 보네요.
1: 네, 잘 통합니다.
0: 4차원.
1: 칭찬이겠죠?
4: 저희가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일단 통화를 했잖아요.
3: 네, 맞습니다.
4: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 려원 씨의 매력에 대해서. 근데 가장 친한 언니니까 많은 분들이 아직 느끼지 못한 길려원 씨의

0: 호탕입니다.
1: 호탕.
2: 예를 들면 언제 그렇게 호탕한 편이신가요? 아.
3: 일단은 웃을 때도 호탕하고요. 아. 네. 그리고 뭔가를 결정을 하면 그 앞으로 직진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1: 아. 오, 언니 감사해요. 저도 몰랐어요.
2: 실행 능력도 좋으시고.
3: 오. 맞아요, 맞아요. 실행 능력도 좋고. 근데 그것까지 가기에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1: 아니, 그건 너무 일찍 말해주신 거 아닌가요? 아. 단점도 얘기해주면.
2: 아,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려원 씨, 뭐, 단점은 없겠지만서도 그걸 유일한 좀 단점이라고도 봐도 될까요?
3: 단점이요? 려원이 단점은.
1: 네. 그런 포인트가 조금 심상치 않아요. 심상치 않습니다.
3: 근데 그게 또 귀엽고 굉장히 매력적인 려원이만의 그 매력 포인트입니다.
2: 아,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윤 씨에게. 네. 길려원 씨란 어떤 존재일까요?
3: 려원이는 저하고 그 동기기도 하지만은
1: 맞죠.
3: 정말 저와 함께 길을 걸어갈 왜 연인한테 동반자라는 얘기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1: 동반자.
3: 근데 저희는 서로의 연인이 없는 관계로 저희 서로한테 연인 같은 동반자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1: 아유 언니 감사해요. 맞아요.
3: 함께 걸어가는 그런 동료입니다. 저와 동료, 함께 걸어가는.
1: 맞습니다. 정말.
4: 아직 뭐.
3: 동반자.
1: 당신은 나의 동반자.
2: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우리 서로 우리 성윤 씨 또 성윤 씨는 또 우리 영원 씨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3: 언니부터? 제가 먼저 하는 거죠?
4: 네.
3: 영원아.
1: 예.
3: 나 약간 지금 울컥하는데
1: 여기도 만만치가 않아요.
4: 야, 인간극장인데 지금.
1: 아니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3: 맞아요. 아니 영원아. 나는 정말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만 난 정말 너와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즐겁고 매일매일이 너하고 만나는 날이 즐겁고 행복해.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내가 더 잘할게. 정말 넌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어. 알고 있어.

0: 아이스크림 맛이 있는데요. 네. 그게 진짜 맛있습니다. 아~ 정말 꼭 드셔보십시오.
1: 그래요?
2: 좀 그거 비싸서 잘 안 먹는데.
0: 아니 저도
1: 제가 한번 사드릴게요.
0: 저는 하드가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2: 하드? 바로 돼 있는 거.
0: 아니 예. 저희 부모님이 사셨어요.
3: 맛있게
0: 정말 맛있습니다.
2: 네. 아, 그린티나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지 파란색 그 있잖아요. 그 호불호 있는 거. 민초?
3: 아, 민트 초코.
2: 아, 뭐 민초나 그린티나 이런 네. 거 맛이 확실하잖아요.
0: 맞죠. 네.
2: 소금우유는 오히려 괜찮을 것 같은 게 뭐냐면 우유가 자칫 느끼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소금이 딱 잡아주니까
0: 맞아요.
2: 저는 개인적으로 소금우유 맛있을 것 같아요.
0: 네. 맛있습니다. 소금빵이 유행했던 것처럼 정말 네. 맛있더라고요. 단짠.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린티를 선택하셨죠?
0: 네. 예. 제가 오늘 상구 선배님께서 입으신
2: 선생님까지는 아니
0: 제가 선생님이 아직 익숙해요. 예. 정말 죄송합니다. 상구 선배님께서 입으신 옷처럼 이 녹차를 엄청 좋아하는데요. 예. 오늘도 또 제가 그린티라떼를 먹고 왔어요. 거의 이제 엄청 많이 먹고요. 밥보다 그린티라떼를 더 좋아합니다.
2: 여기는 흑임자.
3: 네, 아, 흑임자.
0: 흑임자는 그렇죠. 예, 흑임자도 맛있지만
2: 맛있죠.
0: 그린티라떼를 진짜 밥보다 더 많이 먹습니다.
2: 아이고야, 좋습니다. 자, 다음. 네.
3: 더 기분 좋은 별명은 무엇인가요?
0: 아니, 이거는
3: 걸그룹 센터 비주얼. 야. 두 개 다 정말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별명이신데 그럼에도 꺾기 요정을 선택을 하셨어요.
0: 아 맞습니다. 네. 이거는 완전 고르기가 쉬웠고요. 왜냐면은 네. 걸그룹 센터 비주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선택지에 없는 거여가지고 꺾기 요정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밀고 있는 저의 수식어이기도 하고요. 예. 꺾기 요정을 골랐습니다.
2: 걸그룹 센터 비주얼 괜찮은데요, 왜?
0: 아 싫어요, 싫어요.
2: 아니요, 요즘에 무슨 뭐 그 아이오아이나 뭐 아이브나 아, 네. 뭐 르세라핌 이런 거 제가 하지 마요. 네. 은방울자매 선배님도 계시고
0: 아, 그런 것도
2: 많아요 여자 아, 걸그룹도
0: 많은 걸그룹이 있어요.
2: 스포츠 걸그룹 많잖아요.
0: 왜 그러세요?
2: 많으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말라는 아, 거예요.
0: 네 그렇지만 또 이제 노래로 인정받는 아니, 게 좋기 때문에
2: 장원영 봤어요?
0: 아니요
2: 못 봤죠.
0: 예.
2: 왜 카리나 봤어요?
0: 못 봤어요.
2: 못 봤잖아요.
0: 네.
2: 왜 지금부터 자신감을 꺾여요?
0: 보셨어요?
2: 장원영 전 못 봤죠. 보고 싶어요. 아, 얼굴이 길영훈 씨가 뭐 그 사람들한테 뭐 안 돼요?
0: 네, 안 됩니다. 꺾기 요정 하겠습니다.
2: 아, 예.
3: 근데 저는 진짜 그 오색등 그 부르셨잖아요.
0: 아, 맞아요.
3: 꺾기가 그냥
2: 오색등이 아니라 한 뭐 20색등이에요.
3: 네, 아, 예. 너무
0: 20색등 예. 맞습니다.
3: 예.
2: 그때 그 노래 그 연습하는 영상도 네. 봤었는데 오, 엄청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0: 아, 아, 장난 아니었어요. 네. 진짜 혼나기도 많이 혼났고요. 비웃음도 많이 당했습니다.
2: 아, 비웃음이 아니에요. 네.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3: 네,
2: 다 응원의 네. 메시지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자 다음
3: 키워드에서 트롯 가문의 막조망은 누구인가요? 그래서 길영호 씨 아, 본인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0: 네, 사진이 참.
3: 우리 용빈 씨도 막춤이 기가 막히시거든요. 아,
0: 네, 장난 아니시더라고요. 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막춤도 춤을 네. 잘 춰야지 또 출 수 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김용민 선배님도 춤을 엄청 잘 추시기 때문에 막춤 실력은 비슷비슷하지만 제가 선배님한테 막춤왕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저를 골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춤 실력은 비슷하신 것 같기도 하고.
3: 아니 그래서 저희가 그때 촬영 당시에 입을 그냥 떡하니 벌릴 정도로 정말 너무 잘 주셨던 게 기억이 나가지고 저는 그 방송 분량이 예. 그거에 비해서 되게 짧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0: 아, 너무 잘
3: 주셔가지고.
2: 어. 네. 아, 그래요. 용빈 씨 막춤. 용빈 씨가 그 네. 약간 그 춤을 출 때 약간 뼈대 없는 약간 그런 춤을 추거든요.
3: 근데 우리 또
0: 하늘하늘 하시네.
3: 예. 또 우리 용빈 씨도 용빈 씨지만 우리 또 쾌남열전에는 또 충신충망에 또 한 분 계시거든요.
0: 오 진짜요?
3: 네.
0: 어
3: 저희
0: 누구실까요?
3: 또 나상도
0: 오 진짜요?
3: 네. 오 거의 그냥 무리를 그냥
0: 그렇다면
3: 네, 뒤집어 놓으실
0: 정도. 오 진짜요? 막춤을 충신, 잘 추시는 예, 겁니까?
2: 막춤 저는 뭐 이렇게 뭐 국수도 막국수만 먹고요. 아,
0: 네. 오 승균 씨신 막춤.
2: 차도 막사발에만 마시고 뭐 그러면 인생도 막살아요.
3: 그러면은 혹시 여기 이 스테이지에서 두 분의 혹시 맞춤을 살짝만 한번 보여주실까요?
2: 아, 음악이 있습니까?
0: 어, 제가 질 것 같은데요.
2: 음악이 없이 한다고요?
3: 무반주로.
2: 이거 벌칙이잖아요.
3: 무반주로.
0: 아, 그런가요?
3: 어떤 노래를?
0: 무슨 노래?
2: 아무 무반주로.
0: 그러면 그 이박사 선생님의
3: 이름 들어봐.
0: 아, 좋습니다.
2: 이박사 선생님 뭐예요?
3: 이박사?
0: 원숭이 나무에 올라가.
3: 아, 좋습니다.
2: 어떻게 해야 되지?
3: 원숭이 나무에 올라가 요. 몽키 매직
2: 너 누나!
3: 몽키 매직
0: 아 제가 이긴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겼어요!

0: 봐도 맞아요. 잘 주십니다.
1: 아, 댄스 가수입니다. 예, 네, 댄스 가수예요.
0: 댄스 가수.
2: 만능 엔터테이너로서 네, 활동하고 계십니다.
1: 자, 좋습니다.
2: 네, 막춤까지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밸런스 게임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아주 센스 있게 답변해주신 길영원 씨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0: 우와.
1: 네. 자, 나산도
2: 난공진의
1: 쾌남 열전 첫 번째 시간 마무리할 시간이 벌써 다가왔습니다. 우리 끝곡으로 어떤 곡 들어볼까요?
0: 끝곡으로는요, 네. 천밀밀을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제가 평소에 좋습니다. 엄청 좋아했던 노래여가지고요.
1: 명곡이죠? 네. 명곡이죠?
0: 네, 정말 명곡. 네 맞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럼 길영원 씨의 천밀밀
2: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길영원 씨를 응원하고 싶다면 ARS-060-800-7000번으로 전화주세요. 그럼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컬렉션 두 번째 시간 팬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볼 건데요.
1: 감사하고 제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존재인데요. 주변에서 말을 해줘도 안 들어요.
2: 바람 불면 꽃바람이 살랑살랑.
3: 지금부터는 길라원 씨가 본인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 아, 기운이 좋습니다, 오늘.
3: 이것도 네 번째로 만점을 받을
4: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3: 4위라서.

0: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7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 홍법사 대광명전에서 진행됩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853-0429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 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0: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2: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3: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2: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3: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2: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원과 동참 바랍니다.

0: 등락, 부모 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장례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0: 금강사.
1: 장례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5: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6: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절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여하며 절합니다.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원망하는 마음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

0: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1: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절회를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다가 안정,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음 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가피로 생각합니다.

0: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돋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차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애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운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2: BTN 불교 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8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불교의 사후 세계, 명구 세계 관련 유물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특별전이 열렸습니다. 강화 전등사 명구전 기장 보살상과 시황상에서 발견된 괄원문, 복장 유물 등이 전시됐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종교의 영역까지 확산하는 가운데 불교계가 포교와 전법의 새로운 방편으로 삼고 있습니다. 기획보도 다섯 번째 순서, AI를 전법에 활용하는 사례들을 찾아봤습니다. 7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진각종 서울교구 자성학교 교사연합회가 어린이 법회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진각종 서울교구가 어제 지역 어린이 불자를 대상으로 첫 여름 캠프를 열었습니다. 이슈플러스에서는 조계종 문화부장 성원 스님을 만났습니다. 내일부터 오는 29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위원회에서 어떤 불교 콘텐츠가 진행되는지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400여 년 전 우리 선조들의 발원과 사후 세계를 향한 지극한 믿음이 담긴 불교 미술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전이 개막했습니다. 강화 대표 사찰 전등사 명부전 지장보살상과 시황상에서 발견된

0: 못한 문도 스님, 신도들이 동참해 근일 대종사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평생 수행과 교화에 헌신한 삶을 기렸습니다. 법회에 참석한 사부대중은 염불과 독경, 헌향과 헌화를 올리며 참선으로 한평생 정법을 지켜온 스님의 법향이 오래도록 이어지길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근일 대종사는 1980년 고운사 주지로 부임한 이후 35년간 철야 참선 법회를 이끌며 수많은 수행자와 불자들을 지켜온 스님의 법향이 오래도록 이어지길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근일 대종사는 1980년 고운사 주지로 부임한 이후 35년간 철야 참선 법회를 이끌며 수많은 수행자와 불자들에게 참선 수행의 길을 전했으며 봉정사와 고운사, 부석사, 삼보사 조실을 맡아 한국 선불교의 법맥을 이어왔습니다. 고운사 사부대중은 스님의 수행 정신과 자비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정진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종교의 영역까지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불교계는 이를 포교와 전법의 새로운 방편으로 삼아 변화를 이끌고 있는데요. 기획보도 다섯 번째 순서로 AI를 전법에 활용하는 현장의 사례들을 박성현 기자가 찾아봤습니다.
1: 인공지능이 인간의 영역을 대체하는 시대, 조계종은 AI 기술을 배척하기보다 불교 사상을 통해 주체적으로 이끌어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2: AI와 양자과학 시대, 마음 평안은 불교에서 만들어갑니다. 우리는 AI 시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선도하며 그 성과를 마음 평안과 깨달음의 길로 회향하고자 합니다.
1: 올해 연등행렬에선 이색적인 로봇 스님이 거리를 행진하며 세계인들에게 한국 불교의 새로운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첨단 기술과 전통 문화의 결합은 현장을 찾은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올해 초엔 강남 봉은사에도 로봇 스님이 등장했습니다. 국내 최초 AI 로봇 스님인 혜안인데 안면인식 기술로 스님에게 예법을 갖추는가 하면 외국인 관광객에게 영어로 사찰 약도와 역사를 안내하는 등 실질적인 포교 안내자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연구팀은 사찰 환경에 맞춘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종교 콘텐츠 특성에 맞는 안전성과 기술적 차별성을 확보했습니다.
3: 산 속에서는 인터넷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SLM이라는 이제 스몰 인공지능을 탑재시켜서 인터넷 없이도 작동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그 불교 교리 자체가 좀 정확성이 있고 헐리시네이션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불교 경전 부분만 따로 검수를 받아가지고 인공지능이 외우지 않고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차별화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AI 기술을 통해 불교의 가치를 대중의 일상에 스며들게 하려는 콘텐츠 개발과 서비스 구축 시도들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명상과학 연구소장 미산 스님은 어려운 불교 경전과 교리를 AI 기술을 활용해 대중적인 현대 소설로 풀어내는 지혜 소설이라는 신장르를 개척해 연말 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의상대사가 법성계를 통해 고민을 안고 있는 이들에게 심리 치유를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새로운 전법 장르가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이제 고전의 지혜에서 그 지혜를 마이닝, 채굴해 가지고 서사로 푸는 거예요. 근데 그 서사가 재미있는 소설로 푸는 거죠. 그 소설로 풀어서 그 기본 텍스트가 되면 그걸 가지고 VR, XR, 디지털 그 디바이스하고 연결해서

0: 있다. 불교를 배우고 진각종의 미래인재, 진언행자로 자성동이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심성을 닦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1: 자기 안에 좋은 심성을 좀 찾은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친구들과 또 잘 지내고, 그리고 좀 핸드폰 안 하는 시간이 있다 그러길래 디지털 디톡스도 좀 하는 시간이면.
0: 오늘은 유치부까지 80여 어린이와 부모님도 동참해 온 가족이 물놀이를 즐기며 전승원 앞마당을 놀이동산으로 바꿉니다. 교리에 앞서 사찰이 안전하고 가장 즐거운 놀이터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한국불교의 백년대계를 세우는 확실한 투자, 어린이 포교. 진각종 서울교구 자성학교의 제도약이 어린이 포교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2: 화엄사 발사 기장 해동 용궁사가 자비의 쌀 500포를 기장군청에 전달했습니다. 해동 용궁사는 지난 16일 기장군청 2층 군수실에서 주지 덕림 스님과 기장군 우성빈 신임 군수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이웃돕기 자비 나눔 백미 10kg 500포를 전달하고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하길 기원했습니다. 주지 덕림 스님은 지역을 대표하는 사찰로서 늘 지역 군민과 함께 나눔을 실천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4년의 임기 동안 기장군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성빈 군수도 해동 용궁사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꼭 필요한 곳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해동 용궁사는 해마다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백미 자비 나눔을 비롯해 주말 국수 나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6회 제주 장애인 미술 공모전 꿈날의 시상식이 제주에서 개최됐습니다. 장애인 문화 예술 육성을 위한 창작 지원 사업 꿈날의가 지난 16일 제주 감귤 박람관에서 수상자와 가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춘강 이동한 이사장은 수상자들에게 축하를 전하며 항상 긍정적인 자세로 미래를 위해 나아가라고 밝혔습니다. 2021년부터 총 734명의 장애인이 참여한 꿈날의 공모전은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참여 기회 확대와 문화 권리 증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 7월 19일부터 29일까지 부산에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 위원회가 열리는데요. 그래서 오늘 조교종 문화부장 성원 스님 모시고 이와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십니까?
2: 네, 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리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에 관한 이야기 나누고자 스님 이렇게 모셨는데요.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님, 행사 기간 중에 부산 백스코 대한민국관에서 유무형의 이 불교 문화유산 선보이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3: 이번 세계, 뭐 유네스코 세계 이제 유산위원회가 7월 19일부터 29일까지 부산 지역에서 네. 열리고 있습니다. 열리고 있는데 이제 저희들은 불교 유산을 한국문화관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통 성원 사찰 네. 중심으로 해서 통도사는 양산시와 함께 지자체와 항상 같이 하게 되니까 하고 합천군과 또 해인사가 또 이제 그 전시를 하게 될 겁니다. 해인사는 이제 판전과 이제 그 다음에 방각 그런 것을 조형미를

0: 하고 해서 그날 이제 모든 위원들 뭐 전원이 강제 참석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다 참석하실 겁니다. 그래서 함께 사찰 음식을 이제 드시면서 우리 이제 사찰 음식이 세계적으로 나아가는 지금 뭐 세계적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유네스코에
1: 미다스님, 7월 26일 일정 한번 살펴보면은요, 선명상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이 또한 아주 특별한 시간이 될것 같은데요. 이 K 선명상에 대한 관심이 국내외에서 아주 뜨겁습니다. 스님 알고 계시죠? 이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또 어떤 가치를 전하고자 하시나요?
0: 서명상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의 어떤 마음의 치유, 갈등의 치유, 이런 것을 이제 좀잘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일정이 좀 촉박해서 그렇게 긴 시간을 갖지는 못하지만은 이 기회에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 다음에 한국 이제 선명상의 어떤 실질적 가치 또 차별성이 어떤 게 있는가 이런 것 정도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게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뭐 짧은 시간이겠지만 K 불교, K 선명상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실 것 같은데요. 네, 7월 26일에서 28일까지도 사흘간 국가무형유산인 진관사 국행수륙제 시연도 펼쳐지지 않습니까, 스님? 사실 이 수륙제도 그렇지만 우리 불교 문화유산 가운데 향후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만한 것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0: 그렇죠.
1: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이제 수력제 같은 경우는 그 단순히 이제 종교 의례를 넘어서 굉장히 문화적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가보면 그게 그냥 우리가 단지 이제 제를 지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당연 그 당시에 어떤 다양한 어떤 서민들의 어떤 문화 활동, 그다음에 또 고급진 불교 음향이나 이런 노래 이제 있지 않습니까? 창패가 단지 이제 제를 지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당연 그 당시에 어떤 다양한 어떤 서민들의 어떤 문화 활동, 그다음에 또 고급진 불교 음향이나 이런 노래 이제 있지 않습니까? 창패 같은 것이 다 담겨져 있는 종합 예술제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진관사에서 굉장히 보임으로 해가지고 실질적 그 사람들이 가치를 느낀다면 나중에 실질적으로 그 투표도 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마 적극적인 어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또이 해인사나 또 통도사, 또 불국사와 같은 세계유산 사찰을 둘러보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 부산의 전통 사찰을 포함해서요. 이 사전 신청을 통해서 데이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하신다고 들었는데, 이 프로그램도 궁금하고요. 이 사전 신청 반응도 지금 알수 있나요?
0: 평소 템플스테이 참여자나 이런 것에 어떤 적극성을 보면은 여기도 상당한 경쟁이 치열할
1: 그럴 것
0: 겁니다.
1: 같습니다.
0: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오면은 한국 성원이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원들은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0: 이런 과거에는 그냥 있었던 거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하고 있는 거고 이것이 이제 세계인들과 공유할 수 있는 굉장히 뛰어난 문화의 어떤 역량이고 그다음에 문화의 한 갈래라는 것을 이제 우리도 알게 되어서 우리는 놀라운데 세계인들은 이제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이제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게 될것 같습니다.
1: 어쩌면 너무 가까이 있어서 또 몰랐던 것일
0: 아,
1: 수도
0: 예,
1: 있습니다,
0: 그렇죠.
1: 스님.
0: 예,
1: 그렇죠?
0: 맞습니다.
1: 이 세계유산 등재도 중요하지만 보존과 활용도 중요합니다.
0: 예.
1: 이 어떻게 유산을 잘 보존하고 다음 세대까지 전할 수 있을까요?
0: 예, 일단은 이게 등재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인식이 굉장히 높아지고 특히나 정부와 지자체의 담당자들이 인식하는 과정에서 그 가치를 굉장히 높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 지자체, 그 다음에 해당되는 이제 우리 불교계 이렇게 같이 이제 박자를 잘 맞추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 가치를 좀 추앙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서 또 그런 이제 그런 것을 계속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들이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스님들도
1: 맞습니다.
0: 그걸 해야 되지만은 일반인들도 아, 이거 보존에 대해서 그리고 또 자기들이 그거를 전수하는 어떤 중요한 매개체의 어떤 무형유산 보유자가 되고자 하는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질 수 있을 겁니다.
1: 스님 말씀처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통해서 전 세계가
0: 네.
1: 우리 불교의 이 가치에 깊게 공감하는 계기가 되길 BTN도 한 마음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스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벗어나게 하시고 야사의 친구들도 출가해 아라 한과를 얻게 하셨죠. 그리고 56명의 제자들에게 전도 부촉을 선언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그대들 또한 그러하니 비구들이여,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세상 모든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화성신흥사 백인의 전법사단은 조전 법륜을 재현하며 새로운 전법 포교의 원력을 함께 나눕니다. 부처님 11분, 존자님 7분, 교화 제자 등 총 1250여 명의 여법한 모습이 당신을 맞이하는 곳. 삶이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m 높이의 대불은

0: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풍면은
1: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 후에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4: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0: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장례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

지금부터 대한불교조계종 명예원로위원 현봉당 근일 대종사 원로회의장 연결식을 봉행하겠습니다. 먼저 3기 의례가 있겠습니다.

선풍을 진작하는 이 일에 평생의 원력을 바치셨습니다. 영천 묘곽사에서 10여 년간 포림하신 후에 1980년 대한불교 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운사 주지에 부임하셨습니다. 이때 고금당 선언을 개원하여 대중의 수행과 풍을 일으키시고 백일 용맹정 등의 선풍을 크게 진작하셨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수많은 납자와 제가 불자들을 제접하여 2년부터는 부석사에 추석하시며 선과 교가 본래 둘이 아님을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참석

0: 이미 답을 천변만화 부사산이요 백두한란은 불이산이로다. 전후 삼삼 도방하니 전삼삼 후삼삼한 도리마저도 몰록 놓아버리니 진진찰찰 개개진이로다. 진진찰찰 개개진이로다. 저 티끌에서부터 온 시방에 이르기까지 낱낱이 참되고 여여하도다.
1: 이어서 원로회의장 장의 위원장이신 원로위원 부령 자강 대종사님의 연결사가 있겠습니다.
2: 사이시여 생시

가 생명 부득이요 사역 부득이인데 금일소천 현봉당 근일대 종사는 방하우방하야 차제우 차제할지어다. 대종사님의 입적 소식에 첩첩산중 녹음 우거진 숲속에서 온갖 새들이 날아다니며 그슬피 웁니다. 해가 뜨고 지니 달이 뜨고 지나 산 중턱에는 쓸쓸히 흰 구름만 위로이 떠가니

0: 님이시여 부디 이 사바 세계에 다시 낳듯이여 중생의 마음마다 모두 연꽃이 만개하게 하소서. 불기 1570년 7월 15일 대한불교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불영 자건.
1: 다음은 종정 예하의 법어가 있겠습니다. 법어는 원로회의 차석 부의장 익산 도우 대종사께서 대독하시겠습니다. 자리 관계상 선체로 목탁에 맞춰 삼배 예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 현봉당 근일 대종사시여, 대종사께서는 생사 대사를 해결하기 위하여 출가하시어 평생을 수행정진에 애쓰셨으며 경봉스님, 성철스님 등 당대의 선지식 문화에서 수행하시어 한국 선불교의 정통 법맥을 이은 선지식이셨습니다. 그리고 고운사 주지와 보석사 주지 인연을 맺어 삼보 정제를 수호하고 수행 도량을 창엄하였으며 고운사, 보석사, 삼보사 조실로 추대되어 후진 양성과 선통 진작에 힘쓰시어 출가

자태가 산문에 이토록 역력하거늘 육신을 벗고 황망히 떠나시니 사부대중은 이제 누구를 의지하여 정진의 고삐를 주어야 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생사여일이라 나고 죽음과 오고감이 본래 없는 것이니 스님께서 머무시는 그 자리가 바로

건박한 수행정신과 종단을 향한 원력을 잊지 않겠습니다. 더욱 정진하고 더욱 화합하며 더욱 굳은 정진력으로 가르침을 잇겠습니다. 무시무종이며 불생불멸의 진리 가운데 속한 사바하시어 중생을 굽어살피시고 길 찾는 후학들의 걸음을 다시금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삼가 대종사님의 무량한 법향을 우러르며 오래도록 그 원력과 보리심이 세상에 함께하기를 두손 모아

0: 16교구 신도회장 천성용님이 대독하겠습니다.
1: 오늘 우리는 한국 불교의 등불이셨던 조계종 명예 원로원 현봉당 근일 대종사에 극락 왕생을 발언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직도 스님의 열반이 믿겨지지 않지만 모든 인연에는 만남과 헤어짐이 있기에 있음을 알기에 슬픔을 잠시 거두고 두 손 모아 깊은 애도의 마음을 올립니다. 대종사께서는 평생 오직 수행의 길을 걸으며 참선과 교화, 후학 양성에 자신의 삶을 바치셨습니다. 출가 이후 경봉, 성철, 향곡, 정강 큰 스님의 당대의 선지식들을 칭견하시며 쉼없이 정진을 이어오셨고 전국 제방선언에서 용맹정진으로 성가의 법맥을 굳건히 스님의 당대의 선지식들을 칭견하시며 쉼없이 정진을 이어오셨고 전국 제방선언에서 용맹정진으로 성가의 법맥을 굳건히 이어오셨습니다. 대종사께서는 남기신 수행정신과 자비의 가르침은 수많은 제자와 불자들의 마음속에서 앞으로 살아 숨쉬며 한국불교를 더욱 밝게 비춰주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불기 1570년 5월 17일 주황신도회장 정원주 합장 대독.
0: 다음은 경상북도 도지사 이철호님의 조사가 있겠습니다.
2: 지난 7월 11일 부석사 조실이신 현봉당 근일 대종사께서 호련히 원적에 드셨다는 소식을 접하고 깊은 슬픔과 애도의 뜻을 올립니다. 대종사께서는 1940년 전라남도 진도의 바닷가 마을에서 태어나시어 도원 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삭발 염의하신 이래 법납 66년을 오로지 정진으로 채워오셨습니다. 통도사 극락선언 경복 선님, 해인사 해인총님 성철 선님, 묘관음사 길상선언 향곡 선님, 용주사 중앙선언 정강 선님 등 당대 선지식들의 회상을 두루 거치시며 화두 하나를 붙들고 제방의 선언에서 정진하신 그 세월은 후학들에게 선은 말이 아니라 몸으로 사는 것임을 보여주신 산 가르침이었습니다. 큰 스님, 이제 모든 인연을 초월하시어 걸림없는 정멸의 자리에서 길이 평안하시옵소서. 경상북도민의 마음을 모아 삼가 명복을 빕니다. 한없는 존경과 그리움으로 추모의 향을

큰 스님께서는 선사 중에 선사이시고 선지식 중에 선지식이셨습니다. 다만 제자가 우둔하고 신심이 얕아서 큰 스님께서 늘 말씀하시던

0: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성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1: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단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2: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3: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보마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십자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갑피즉현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오란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3: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4: 고객 납입금은 주 벌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5: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6: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가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 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념이 지속되고 본선의 노력을 다할지어다.
5: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재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7: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재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가죽 속에다 불을 켠 것은 비바람이 아무리 쳐도 그 불은 꺼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우리가 마음의 촛불을 켜는 것은 아마 천둥, 번개를 치고 억수 같은 비바람이 쳐도 그 불은 꺼지지 않을 겁니다. 그 만자 중에 한 사람만이 그런 불이 있었답니다. 그러

가지고 살아나가는데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요 다음 생에 또 차원에 따라서 끼리끼리 모습을 가지고 나오죠. 그런데 껑충껑충 뛰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어서 지금 이렇게 그냥 생략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말 한마디 하더라도 그것을 좀더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까닭에 우리는 지금 문화 문명이 발전이 돼서 세계만 이래도 세계가 상당히 안방 안에서 테레비도 볼수 있고 모든 것을 다볼수 있게끔 됐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모두가 이게 실천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얼른 쉽게 말해서 도가 아니니라 이랬죠. 출장 여러분들한테 말씀해 드리죠. 아주 좋게 간략해서 물한 모금을 이렇게 보고 먹지 못한다면 그거는 보나 마나가 되는 거니 도가 아니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본다면 거기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바로 이 목마를 때 물을 주고 물을 먹고 할수 있어야 그게 실천이 되며 그게 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우리는 지금 현재 모든 면에서 그 이름이 그렇게 많아도 아프다는 거, 고가 많다는 거, 즐겁다는 거, 모든 이름이 있는 대로 산에서 일이 벌어진 거, 물에서 일이 벌어진 거, 명이 짧아서 일이 벌어진 거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그 분야가 그거를 다스리는 분야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어떠한 용건에 대해서 입력을 해놓으면은 거기서 자동적으로 보살이 나가서 놔두면서 응신이 돼서 바로 그거를 대기 대책을 씌워서 나가죠. 그런데 통신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이 마음의 주처에만이 그 통신처가 있거든요. 딴 데서는 없어요. 그래서 그 통신처가 돼야만이 이 통신이 하달이 돼서 모두 전체가 그 분야에 대해서 그 용도에 대해서만이 그 통신이 돼서 대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나 그뿐이 아니라 우리가 상세계에서 많이 이게 중세계에도 하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신계의 요건을 모른다면 우리는 허망하기가 짝이 없는 겁니다. 상세계에 정말 우주의 생산처라든가 또는 블랙홀의 다스리는 그 모든 생명들을 별성을 다스리는 용도라든가 그 모두 생사처의 교차로를 차원에 따라서 배출시키는 그 부서라든가 이런 모든 데가 이게 여기에 접근이 되면은 모든 것이 그게 나 제각금들 소임을 다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즉 말하자면 여기에 우리가 생활하면서 모든 게 접근해보고 두라는 게돼 보는 반면에 느끼고 알게 되고 이러는 반면에 상세계의 과정도 공법으로서 작용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른 쉽게 말해서 우주의 생산처라든가 또는 블랙홀의 그 차원을 다스려서 그 생산처로 보내는 과정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또 생사천에서 생사를 가름하는 생사처에서 그 차원을 다스려서 내려보낼 건 내려보내고 올려보낼 건 올려보내고 승진시킬 건 승진시키고 이렇게는 그 하달처를 우리가 생사처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볼 때, 그런데, 통신이 되지 않는다면, 둘로 보면은 절대로 그게 통신이 될 수가 없고, 여기 통신처에서 이게, 서로 둘 아니게 연락을 취할 수 없다면,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만약에 태양이 축소되거나 평창되거나 이래도 어떻게 까딱할 수가 없고. 물로 하여금 사람이 다 죽는데도 까딱할 수가 없고. 산이 무너지고 쪼개지고 모두 갈갈이 흩어지고 지구가 쪼개져도 그건 까딱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들이 그렇게

해서 어떠한 문제가 생긴다 하면은 거기 주처에 뭘 줄 알아야 기뻐덤 더 빨리 그게 통신이 돼서 그것을 가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상의 원동력을 가졌다는 이 보배로서 자부할 수 있는 그 마음은 바로 여러분들의 주처에 한 마음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한 마음 다르고 마음 다릅니다.

수성이 돼서 돌아갈 수 있는 나툼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그거를 대체해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렵다고 하면은 어려운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그 자가발전소는 바로 여러분들이 제가끔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가발전소하고 직결이 돼 있으니까 모두 자가발전소에만 내 전화통이 있는 데다가만 전화를 붙들고 전화를 하면은 그 생각만 하면은 그게 한 생각이죠. 이게 그냥 생각하는 거하고 한 생각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한 생각하는 그 생각이 바로 거기까지 통신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런 예가 있었죠. 해리 혜성이 그 혹성을 부딪히면 어쩌나 하고요. 애가 달았죠. 그런 때가 있었죠. 그래놓고 어떻게 됐습니까? 자발적으로 피해서 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마음을 그렇게 한 마음을 쓰는 그 도리를 이 주처에 알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되지 말고 절로 가거라 했으니까 그것이 바로 그 마음이 거기까지 통신이 돼서 그 해리 혜성하고 둘이 아니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걸로 그냥 가는 거죠. 우리가 악이 내한테 덤볐다 할때 둘로 보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악이 자기 악을 죽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이지 않으니까 선이 돼 버리죠. 이것이 모두가 지혜로서의 자유권을 얻는 방식이 아주 이것저것 아는 거를 생각해서 이것저것 생각한다면 복잡해서 얽히고 설키고 벗개에 얽히고 설키고 그래서 영한 생각도 한 발짝도 떼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함의 없이 하고 무심으로 살라 이런 겁니다. 왜 무심으로 살래나? 그럼 무심으로 살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가? 이러죠? 그게 아닙니다. 자기는 더불어

삶음이 있고 너그럽게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삶음이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이렇게 반복하는 동안에 그 반복한다 이런 거는 아주 쉬웁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용도에 잘못했느냐에 따라서 잘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모습도 달라지고 소임도 달라지고 탤런트가 나오면 자기가 소임을 받아가지고 나오듯이 어떠한 역을 잘했으면 잘한 대로 받아가지고 나오듯이 이렇게 자기가 헌 대로 그냥 소임을 받아가지고 나오니 그게 얼마나 정말이지 묘한 도리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소임도 달라지고 탤런트가 나오면 자기가 소임을 받아가지고 나오듯이 어떠한 역을 잘했으면 잘한 대로 받아가지고 나오듯이 이렇게 자기가 헌 대로 그냥 소임을 받아가지고 나오니 그게 얼마나 정말이지 묘한 도리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좋은 마음으로서 입력을 해라. 주인공의 모든 것을 입력을 해라. 사람이라는 것은 다섯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오신통이라고 한다. 그 오신통은 바로 우리가 입력이 되는 컴퓨터나 같다. 자동적으로 인간은 컴퓨터처럼 입력이 돼서 나오니까, 현실로 나오니까.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라는 이름이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란 이름이 천차만별의 마음을 쓸수 있습니까? 그 이름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쉴 사이 없이 마음은 찰나찰나 놔두면서 돌아갑니다. 고정된 게 하나도 없이. 그런 것을 어떻게 그것이 마음이 어떤 걸 했느니 어떤 걸 했느니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아닌 마음으로서,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서 그냥, 여여하게 초월해서 함이 없이 갔다. 함이 없이 한다. 이런다면은 아주 그것은 최상의 평등 공법이죠. 아주 참 마음이라는 게 아주 괴상하기도 하면서 아주 영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주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들이 우리는 다 늙었으니까 괜찮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요 다음에 또 젊어서 나오

그것은 아주 평화롭지가 못하고 가정의 분란이 한도 사이 끊일 수가 없지 그렇게 분란이 나죠. 그러고 애타는 그런 마음에서 인연이 되고 악연으로서의 아주 뼈가 아프고 가슴이 아프게 인연이 된 그런 사람은 옛날에도 얘기했듯이 저희 깨벌레나 거미나 이런 얘기했듯이 그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서는 그냥 중간에 가서 그냥 딱 없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잘 그동안까지 잘합니다. 잘하다가 그냥 탁 죽어버려요. 탁 죽으면 가슴에 묻어버리죠. 그 자식이 가슴에 묻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 악연의 그 원리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여러분들은 그냥 지나가니까 모르시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악연이 무섭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지금 자식을 그래서 여자나 남자나 자식들을 귀하다고만이 어하지 마시고 올바르게 지도를 해주시되 이 뜻을 항상 관하는 뜻을 네 나무는 네 뿌리를 믿어야 하느니라. 내 뿌리를 의지하고 살아야 모든 그 유전성이니 인과성이니 그런 것이 다 무너지느니라. 그것을 입력을 하는 거거든요. 입력을 해놓으면 앞서의 그 인과성이라든가 유전성이라든가 그런 것이 다 무너지니까요. 무너지는 반면에 제가 항상 말하듯이 진짜로 믿는다면은 종문서를 탁 팽개치고 입력을 해놓고선 그냥 또그 뒤에 생각나면 또 팽개치고 그 뒤에 생각나면 또 팽개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 자식들도 다 건질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듯이 딴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겠죠. 한다 하더라도 이 뜻을 모르고 실천을 모르고 이게 공법의 용도를 모르고 그런다면은 이거 말은 그대로 한데 떨어지는 겁니다. 법으로 적응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신이 되지 않습니다. 모습만 사람으로 태어 사람이 사람으로서는 못하고는 만날 그렇게 그 습을 버리질 못하고 살죠. 그러니까 그 습대로 그렇게 가지 않고 남이 하는 거를 가만히 살펴서 자기가 사람 짓으로 사람의 노릇으로 진행한다면 다시 요 다음에 더 한번 참 중간 사람으로서 또 태어나서 자비를 베풀게 되고 연결돼서 선의를 베풀게 되고 이렇게 하는 사람으로서 완벽하게 한번더 살아야 이게 완벽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출현을 하게 되죠. 그런 사람이래야만이 또 대통령도 하고 소통령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은혜로서 자식이 그렇게 되는 수도 있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못해도. 그러나 그것은 부모의 은혜는 잠시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에 그러다가 그냥 낙화처럼 떨어지죠. 떨어지게 되면 뭐 그거는 골거리지 골거리. 즉 말하자면은 지옥.

뻘뻘 흘리면서 가진 전력을 다 해서 이기는 걸 보면은 뭐 하나 소홀히 할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전부 보세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서 이 지구가 다 망가진다고 하더라도 누가 한 사람 그거를 비안 오게 하고 그 지구를 들어서 우리 집을 망가지지 않게 할수 있는 사람이 있나? 있으면 있다고 손들어 보세요. 그것이 인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지구를 들어서 우리 집을 망가지지 않게 할수 있는 사람이 있나? 있으면 있다고 손들어 보세요. 그것이 인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물체가 다 수명이 있습니다. 길고 짧을 뿐이지 수명이 있는 겁니다. 수명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은 젊어서 그냥 죽게 하는 게 좋으냐? 그냥 사는 날까지 살다가 편안하게 살다가 옷을 벗게 하고서 대바람 다시 참 찬란하게 태어나게 하느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점이 있죠. 그런데 그냥 뭐 태양이 축소되거나 평창되거나 아무 상관없이 그냥 헐렁레하고 그냥 그렇게 되면은 모두가 이게 그냥 뒤죽박죽이 되고 이 일체 만물 만생 소모까지도 전부 물이고 뭐고 다 그냥 파괴가 돼서 산산조각에 흩어지고 말아버리죠. 암흑이 되고 말입니다. 그러니 그거 하나뿐만이라도 그런데 일체가 다 그렇죠. 우리 지금 몸뚱이 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라 하는 것도 이 지구와 똑같습니다. 내 몸뚱이나 지구나 지구가 수명이 길고 이 사람의 몸체가 수명이 짧고 그럴 뿐이지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영원한 거라. 그것은 어떠한 그 수억억 광년이 나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수명을 집어넣는다면 그 수명은 까딱없을 겁니다. 이 마음의 도리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고 광대해서 그대로

0: 정말이지 세세생생에 유유하게 살수 있는 문제를 가질 것입니다.
1: 이 주인공 공부를 한 것을 참으로 저는 천하지대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가 아직까지 있을 때에는 네 청춘도 벌써 물들었으니까 이 공부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하는 의미에서 생각을 하고 나왔습니다.

걷고 있는 대로 그냥 찰나찰나 화해서 놔두면서 고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심, 미래심, 현재심 어떠한 마음에서 떡을 먹으려느냐고 옛날에 물었대죠. 그런데 과거심도 아니요, 미래심도 아닙니다. 현재심에 점심을 먹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점심이라는 그 뜻은 우리네들 그냥 점심 먹듯 점심이라고 그런 게 아니라 점심입니다. 점을 찍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그 마음에서 떡을 먹겠다. 이런 것은 떡이라는 건 언제나 떡 하면 빵 하고 이러면은 떡이라는 건 이렇게 둥근 거를 의식합니다. 그러니까 점심을 점심에 떡을 먹겠다. 이런 건 우주 전체를 삼천 대천 세계를

우선 딱 맡기면 맡기는 데 대해서는 장비였거든요. 아무리 저거 해도 딱너 이거 해라. 옛날에 이런 점 있죠. 회사를 하는데 말입니다. 자꾸 도둑을 맞아요. 언젠가도 한번 이런 얘기 했었죠. 도둑을 맞으니까 가만히 주인이 지키고 가만히 보니까 아, 두 놈이 또 그따구 짓을 하거든요. 근데 잡지는 못해요. 마음으로 그거 한다는 건 아는데. 그러니까 하루는 지키고 있다가 못 견했는데 지혜가 있는 분이라 돌아섰단 말이에요. 돌아서가지고선 에이 그냥 회사가 아주 망하게 훔쳐가지 않으니까 내버려두고선 그 다음 날 말입니다. 불렀어요. 예, 얘들아. 얘 도둑을 자꾸 맞으니 너희들밖에 믿을 게 없어 나는. 그런 거예요. 너밖에

저 뒷문 열렸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 주인공에 맡긴 생각이 나서 나가보니까 정말 뒷문이 열렸고, 그러다가 자기가 나가는 바람에 그냥 다 그냥 도망갔더래요. 그래서 그날은 어떻게 맺겠느냐 하면은 또 이렇게 놀래키지 말고 아예 그 사람 마음들이 변해서 그냥 아예 여기 집어갈 것도 없으니까 오지 말게 하고 사람들 좀 놀래키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날서부터 그 이튿날서부터 영 검해지더래요. 그러니까 그 지혜로운 생각으로 어떤 아량으로서 어떻게 맺히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런 건 세세하게 어떻게 얘기를 그런 것까지 얘기는 할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요량으로 어떻게 자기 좋은 대로 어떻게 해서 맡겨 놓고서는 그렇게 하란 말입니다. 진짜로 믿고 믿는 사람은 우왕좌왕 안 해요. 믿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맡겨 놓고 또 어떻게 하다가 보면 조용하면 또 생각이 나죠. 생각이 나면 여러분들 생각 속에 들어가 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또 생각이 나면 또 그냥 거기다가 그냥 팽개쳐 버려요. 그냥 너밖에는 할수 없잖아 하고, 왜 이런 생각이 자꾸 나게 해? 너만 믿어 하고 그냥 맺게 놓을 때 그때 그냥 선을 그냥 훌떡 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속에 깊숙한데 보배가 이 세계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를 능가할 수 있는 바로 보배가 있다는 것 사실을 잊지 마세요.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하다가
1: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3: 수 있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기도와 함께

0: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에서 불교평화통일 글짓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남북의 평화와 화합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은 시와 수필 작품을 모집합니다. 출품 기간은 8월 15일까지이며 1인 1작품만 응모할 수 있습니다. 총 상금은 1,300만 원이며 대상은 3명, 최우수상 6명 등 총 57명에게 상금을 수여합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라며 문의는 02720-0531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밌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붓다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마-

0: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때에도 백준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준에는 BTN 불국토 3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준 기간 동안 불국토 3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준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말하자면 밝고 어두운 것도 있고 또 인연과 거래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는 사람의 마음이 통해지기도 하고 막히기도 하고 말하자면 이제 모든 것이 다 사람의 마음으로서의 말미암아서 모든 일도 이루어지고 모든 그 장애도 생기고 애로도 생기고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시다시피 이 불용사 터가 본래 허허벌판이었고 처음이 시작할 적에는 여기 집이 될까 싶은 그런

참 뭐라고 참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참 의안이 벙벙해져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 절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나 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뭉치고 한테 모이는 데서 이렇게 된다고 믿어오기는 오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대개 보면은 시작은 해져도 또 결과가 흐지부지 한 데도 있고, 또 되기는 돼도 그렇게 알차게 되는 데가 드물고 이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 구룡사 경우에 있어서는 참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그야말로 참 분공 단계에 이르는 게 참 여러분들의 성심과 성의가 아니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생각하면 참 너무도 이제 기쁘고 감탄스럽고 그야말로 그 참 눈치울이 붉어질 정도로 그런 그

아니다 이제요. 자기가 행동 잘못하면 스스로 벌이 되는 거고, 자기가 행동을 잘하고 마음을 잘 쓰면 보이기 스스로 되는 것이고 이렇습니다. 자, 이래서 이 부처님은 어떻게 행동을 하면은 보이게 되고, 또 어떻게 잘못 행동하면은 죄가 된다고는 말씀만 해놓으신 거지, 하고 왔는 건 각자 본인한테 있다 이겁니다. 자, 복짓는 것도 개인이 각자가 지어야 되고, 벌을 받는 것도 각자가 잘못하고 각자가 받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벌을 주고 오는 건 아니다 이제 이겁니다. 자, 이래서 이 역시 오늘 경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우선 복도 복이지만은 그 여러분들의 그 뜻과 그 마음이 한뜻 뭉쳐서 이런 그 커다란 구룡사라고 하는 이런 건물이 하나 이 부처님의 궁전이 생기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니까 사람이 뭉치고 한뜻 모이면은 뭐든지 모든 것이 없다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 부처님을 이제 말씀과 같이 만분을 모신다고 이래서 아마 얼추 부처님은 다 모시는 저 있어도 아직까지 그 금은 그렇게 다 잡숴지지

야, 이래서 그 각분대로 그 생활의 힘과 모든 그 그게 이제 되기를 위해서 따로 부처님을 한 분씩 모신 걸로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자, 이래서 물론 가정 댁에다가 직접 모시는 것보다도 오히려 이렇게 그 큰 궁전에다 한 장소에다 모셔놓은 것이 더 좋고, 또는 이 부처님한테는 원근이 없다고 그럽니다. 멀고 가까운 것이 없다고 하고. 왜 그러냐면 부처님의 법력과 부처님의 법신은 이 세상 공기 터진지는 어디든지 다 통해져 있기 때문에 멀고 가까운 것이 없습니다. 또 어떻게 생각하면 가정에다 직접 모셔놓고 조석으로 이렇게 숭배를 하는 그런 것이기도 있겠지만, 이제 구룡산은 이제 조금 이제 좀 떨어져서 그 좀 오실라고 하면 구룡산아 그 원근이 없기 때문에 또 같이 이 도와지고 그런 같은 그 부처님은 그 법은 그런 게 있어요.

이 힘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힘을 좀 빌어서 우리 생활에 좀 도움이 이제 되도록 그런 그 발언이고 그것이 목적이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근데 이제 이 부처님은 그 원 근본 목적이 누구나 다 이 그 어떤 그 단계와 과정을 지내서 참 그 아주 그 구경법에 이르는 것이 목적이다 이게요. 구경법이라고 하는 거는 중생의 그 입장에서 모든 발언이라든지 모든 욕망을 벗어나서 그런 단계를 다 지내서 그야말로 이 부증불감하는 좋은 것도 없고 낮은 것도 없고 뭐 싫은 것도 없고 이런 등등을 다 초월한 이제 그런 그 경계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부처님이 이제 가르친 바의 그 참 뜻이라고 이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참 우선 아까 얘기와 같이 복도 타고 자기의 그 욕망을 이루는 뒤에 이제 성취하는 것이 우선 눈이 띄고 이제 그것이 이제 급선무로 이렇게 되어지지만은 이제 부처님 입장에서는 다르다 이겁니다. 그거는 이제 중생들이 중생의 테두리를 벗어나기 전에는 국가다 누구든지 그런 생각이 있지만은 이제 그 지식과 모든 그 영향이 중생의 테두리를 좀 벗어나는 그런 입장에서는 그거는 그리 그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인식과 자연히 그 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그러한 그 점차를 자꾸 단계적으로 이제 그 밟아 올라가는 그런 그걸 보면은 사람마다 다 다르고 역대 부처님마다 다 다르고 역대 보살님마다 그 다 이 중생의 몸으로서 이 시작된 그 과정을 단계를 말하면 다르지만은 우선 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말씀하더라도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모친께서 그 불도를 처음 닦기 시작한 그 유래를 간단히 몇 마디 소개를 해드리면 싶습니다.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를 즐겼지.

0: 오랜만이다, 여기. 아, 그러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아, 난 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1: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하래?

0: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열 잔이 됐지.
1: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넌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 커피가 뭐야, 믹스니까.
2: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0: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3: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0: 아빠는 물 조절 잘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3: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0: 그래, 알았어.

0: 12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1: 조선 왕실 최초원 잘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0: 봉임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3: 불국토 상조 영가를 극락세계로 인도해 부처님 품 안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기원하는 불교 장례 문화. BTN 불교 TV의 자회사인 불국토 상조는 사라져가는 불교식 장례 문화 정착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영가의 극락 왕생을 기원하는 것은 살아있는 후손들에게는 참다운 효행이며 나아가 불자로서 가족 신행 공동체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임종에서 발행까지 복잡하고 까다로운 장례 절차를 가족의 마음으로 전문 장례 지도사가 함께합니다. 총 25개 종단 및 단체와 제휴를 맺은 불국토 상조는 대한민국 최고의 불교 전문 장례 서비스를 제공함과 더불어 불자님과 가족분들의 마지막 길을 부처님을 모시듯 지극한 마음으로 배웅합니다. 불자의 길, 마지막까지 지켜드리는 것이 불국토 상조의 마음입니다.

0: 이 시즌2의 첫 번째로 모실 스님,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1: 지난번에 넷플릭스에서 잘 봤습니다.
2: 아, 예. 야, 튼실하네.
0: 고문헌에 나와 있는 이 사찰 음식을 체계화시켜서 현대화시키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2: 땀을 이렇게 많이 뻘뻘 흘리고 지금
3: 해가 지금
2: 아이고 이거 어쩜 좋아.
4: 쌀가루에다 물을 안 뿌려가지고
3: BJ 정문 스님.
2: 그렇습니다.
3: 아, 그거 너무 귀여우시던데요.
2: 사찰 음식을 통해 가지고 이 그리움과 추억 그리고 행복 이것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고 싶습니다. 아.
5: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6: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

0: 세요.
1: 마지막으로 본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2: 그는 모든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3: 그분은 쪽할 게 없는 분이었어요.
2: 지위도 가족도 부족함 없는 삶도
4: 안 할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어요.
2: 하지만 어느 날 그 모든 것을 뒤로한 채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는 어디로 무엇을 향해 떠난 걸까요?
5: BTN 불교 TV에서 그가 떠난 이유가 밝혀집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8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불교의 사후세계, 명보세계 관련 유물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특별전이 열렸습니다. 강화전등사 명부전 지장보살상과 시왕상에서 발견된 괄원문, 복장 유물 등이 전시됐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종교의 영역까지 확산하는 가운데 불교계가 포교와 전법의 새로운 방편으로 삼고 있습니다. 기획보도 다섯 번째 순서, AI를 전법에 활용하는 사례들을 찾아봤습니다. 7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진각종 서울교구 자성학교 교사연합회가 어린이 법회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진각종 서울교구가 어제 지역 어린이 불자를 대상으로 첫 여름 캠프를 열었습니다. 이주플러스에서는 조계종 문화부장 성원 스님을 만났습니다. 내일부터 오는 29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위원회에서 어떤 불교 콘텐츠가 진행되는지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400여 년 전 우리 선조들의 발원과 사후 세계를 향한 지극한 믿음이 담긴 불교 미술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전이 개막했습니다. 강화 대표 사찰 전등사 명부전 지장보살상과 시황상에서 발견된 발원문, 복장 유물 등 불교의 사후 세계, 명부 세계와 관련된 유물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특별전, 삶과 죽음 사이 명부 세계가 열렸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1: 포효하는 두 마리의 사자와 화려한 화염의 형태를 띤 거울 한 점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난해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유산에서 국가 보물로 승격된 조선 후기 강화 전등사 명경대입니다. 겉모습을 비추는 일반 거울과 달리 죽은 자가 살아있을 때 한 행동을 그대로 비춰 보여주는 거울로 염라대왕은 이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고 죽은 자를 심판한다고 전해집니다. 사자를 바치는
2: 명문이 남아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
1: 사람이 죽은 뒤 생전의 업을 심판받는다는 불교의 명부세계. 강화 역사박물관 특별기획전 강화의 불교미술 전등사 삶과 죽음 사이 명부세계가 지난 16일 개막했습니다. 명경대를 비롯해 묘법 연화경 목판과 인천시 유형문화유산 현황도 등 유물 총 5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3: 400여 년 전 우리 선조들이 몸에 지니고 있던 옷과 책을 명부전 전상에 넣으면서 빌었던 마음으로 빌었던 그런 발언이 지금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1: 관람객이 직접 발언문을 작성하고 명경대 앞에 서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체험도 마련해 명부신앙을 몸소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이날 강화 전등사 주지로 취임한 지불스님은 깨달음을 미루더라도 지옥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장보살의 원력을 대중에게 소개했습니다. 또 하루빨리 강화도에 고려박물관이 세워져 흩어진 고려시대 문화유산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길 바란다며 이번 전시가 강화 군민의 바람을 모으는 계기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0: 관람객 여러분께서 죽음 이후의 세계를 바라보던 옛사람들의 간절한 믿음을 만나보시고 지금 여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셨으면.
1: 이날 개막식에는 강화불교 사암연합회 지도위원이자 보문사 주지 원경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강화군 의회, 인천광역시 의회 등 지역 정계 인사들이 참석해 축하를 전했습니다. 전시 삶과 죽음 사이 명부세계는 내년 3월 7일까지 강화 역사박물관 1층 기획 전시실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2: 조계종 명예원로 의원이자 한국선불교의 매글이었던 현봉당 근일대종사의 초제가 어제 고운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초제에는 고운사 회주 호성 스님과 주지 등운 스님을 비롯한 문도 스님, 신도들이 동참해 근일대종사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평생 수행과 교화에 헌신한 삶을 기렸습니다. 법회에 참석한 사부대중은 염불과 독경, 헌향과 헌화를 올리며 참선으로 한평생 정법을 지켜온 스님의 법향이 오래도록 이어지길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근일대종사는 1980년 고운사 주지로 부임한 이후 35년간 철야 참선 법회를 이끌며 수많은 수행자와 불자들에게 참선 수행의 길을 전했으며 봉정사와 고운사, 부석사, 삼보사 조실을 맡아 한국 선불교의 법맥을 이어왔습니다. 고운사 사부대중은 스님의 수행정신과 자비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정진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종교의 영역까지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불교계는 이를 포교와 전법의 새로운 방편으로 삼아 변화를 이끌고 있는데요. 기획보도 다섯 번째 순서로 AI를 전법에 활용하는 현장의 사례들을 박성현 기자가 찾아봤습니다.
3: 인공지능이 인간의 영역을 대체하는 시대, 조계종은 AI 기술을 배척하기보다 불교 사상을 통해 주체적으로 이끌어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4: AI와 양자과학 시대, 마음 평안은 불교에서 만들어갑니다. 우리는 AI 시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선도하며 그 성과를 마음 평안과 깨달음의 길로 회향하고자 합니다.
3: 올해 연등행렬에선 이색적인 로봇 스님이 거리를 행진하며 세계인들에게 한국 불교의 새로운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첨단 기술과 전통 문화의 결합은 현장을 찾은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0: 때문에 이 불교 경전 부분만 따로 검수를 받아가지고 인공지능이 외우지 않고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차별화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AI 기술을 통해 불교의 가치를 대중의 일상에 스며들게 하려는 콘텐츠 개발과 서비스 구축 시도들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명상과학 연구소장 미선 스님은 어려운 불교 경전과 교리를 AI 기술을 활용해 대중적인 현대 소설로 풀어내는 지혜 소설이라는 신장르를 개척해 연말 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위상대사가 법성계를 통해 고민을 안고 있는 이들에게 심리 치유를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새로운 전법 장르가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0: 중심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불교 쪽에서 할수 있으면 다른 종교보다 훨씬 유리한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1: 조계종 미디어 홍보실 역시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도입해 대중들이 한눈에 이해하기 쉬운 유튜브 불교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해 부처님의 생애와 난해한 경전 이야기를 감각적인 영상으로 제작하며 디지털 포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고 있습니다.
2: 서유기, 부처님의 생애, 법구경 이야기 이런 다양한 부분들은 AI를 많이 활용을 하는 겁니다. 기존의 원문을 가지고 AI에게

0: 김각종 총본산 탑주시민단과 진강문화전승원이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들썩입니다. 잔뜩 채운 배낭을 짊어진 아이들이 335 시민당으로 모여들고 고사리 손을 모아 금강직원을 한 자성동이들이 또박또박 옷만이 밤매운 진언을 외웁니다. 진각종 서울교구가 어제 지역 어린이 불자를 대상으로 첫 여름 캠프를 열었습니다.
1: 진각종에서는 2세 포교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상학교 학생회 정년회를 통해서 미래지향적인 불교를 늘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여름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진각종 전승원에서 서울교구 전체가 모이는 그런 여름 캠프를 하게 되었습니다.
0: 70년 역사를 자랑하는 진각종 서울교구 자성학교 교사연합회가 지난 2월 재창립하며 코로나로 침체됐던 어린이 법회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2: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법회에 잘 참여를 못하기도 했었고 아이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이번 캠프를 통해서 아이들이 화합하고 협력하는 방법으로
0: 부모님 품을 떠나 독립성을 기르고 또래와 화합할 수 있도록 1박 2일로 진행된 캠프는 아이들의 감성과 흥미를

0: 핸드폰 안 하는 시간이 있다 그러길래 디지털 디톡스도 좀 하는 시간이며.
1: 오늘은 유치부까지 80여 어린이와 부모님도 동참해 온 가족이 물놀이를 즐기며 전승원 앞마당을 놀이동산으로 바꿉니다. 교리에 앞서 사찰이 안전하고 가장 즐거운 놀이터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한국불교의 백년대계를 세우는 확실한 투자, 어린이 포교. 진각종 서울교구 자성학교의 제도약이 어린이 포교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2: 화엄사 발사 기장 해동 용궁사가 자비의 쌀 500포를 기장군청에 전달했습니다. 해동 용궁사는 지난 16일 기장군청 2층 군수실에서 주지 덕림 스님과 기장군 우성빈 신임 군수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이웃돕기 자비나눔 백미 10kg 500포를 전달하고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하길 기원했습니다. 주지 덕림 스님은 지역을 대표하는 사찰로서 늘 지역 군민과 함께 나눔을 실천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4년의 임기 동안 기장군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성빈 군수도 해동 용궁사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꼭 필요한 곳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해동 용궁사는 해마다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창작 지원 사업 꿈나래가 지난 16일 제주 감귤 박람관에서 수상자와 가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춘강 이동한 이사장은 수상자들에게 축하를 전하며 항상 긍정적인 자세로 미래를 위해 나아가라고 밝혔습니다. 2021년부터 총 734명의 장애인이 참여한 꿈나래 공모전은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참여 기회 확대와 문화 권리 증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 7월 19일부터 29일까지 부산에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 위원회가 열리는데요. 그래서 오늘 조계종 문화부장 성원 스님 모시고 이와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십니까?
2: 네, 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리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에 관한 이야기 나누고자 스님 이렇게 모셨는데요.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님, 행사 기간 중에 부산 백스코 대한민국관에서 유무형의 이 불교 문화유산 선보이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먼저

0: 이 행사를 이제 종단의 행사에 협조도 하겠지만은 한국 그 불교 문화 유산을 세계적으로 알리는데 적극적으로 해주겠다고 해서 그날 이제 모든 위원들 뭐 전원이 강제 참석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다 참석하실 겁니다. 그래서 함께 사찰 음식을 이제 드시면서 우리 이제 사찰 음식이 세계적으로 나아가는 지금 뭐 세계적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참석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다 참석하실 겁니다. 그래서 함께 사찰 음식을 이제 드시면서 우리 이제 사찰 음식이 세계적으로 나아가는 지금 뭐 세계적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유네스코 이런 데 등재할 수 있는 그 길도 한번 찾아보고 우리는 홍보를 하는 거죠. 유도를 하는 겁니다.
1: 아주 특별한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스님. 7월 26일 일정 한번 살펴보면은요, 선명상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이 또한 아주 특별한 시간이 될것 같은데요. 이 K 선명상에 대한 관심이 국내외에서 아주 뜨겁습니다. 스님 알고 계시죠? 이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또 어떤 가치를 전하고자 하시나요?
0: 선명상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의 어떤 마음의 치유, 갈등의 치유 이런 것을 이제 좀잘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일정이 좀 촉박해서 그렇게 긴 시간을 갖지는 못하지만은 이 기회에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 다음에 한국 이제 선명상의 어떤 실질적 가치 또 차별성이 어떤 게 있는가 이런 것 정도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게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뭐 짧은 시간이겠지만 K 불교, K 선명상의 매력

0: 굉장히 이제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게 될것 같습니다.
1: 어쩌면 너무 가까이 있어서 또 몰랐던 것일
0: 아,
1: 수도
0: 예,
1: 있습니다,
0: 그렇죠.
1: 스님.
0: 예,
1: 그렇죠?
0: 맞습니다.
1: 이 세계유산 등재도 중요하지만 보존과 활용도 중요합니다. 이 어떻게 유산을 잘 보존하고 다음 세대까지 전할 수 있을까요?
0: 예, 일단은 이게 등재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인식이 굉장히 높아지고, 특히나 정부와 지자체의 담당자들이 인식하는 과정에서 그 가치를 굉장히 높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 지자체, 그 다음에 해당되는 이제 우리 불교계, 이렇게 같이 이제 박자를 잘 맞추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 가치를 좀 추앙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0: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활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1: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2: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 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 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 아카데미에서는 학사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 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 전법사, 명상 지도사, 불교 심리 상담사, 민간 자격 취득 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나누고 희망을 전하는 생명나눔 실천 부산지역본부에서 창립 20주년 기념식 및 비전 선포식을 봉행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장기 기증과 생명 존중

초조의 백일은 동상하고 아침마다 말이여 신해는 동해에서 서서 오른다. 야야의 피널은 서하로다. 밤마다 조각달은 서로 지루지루진다. 암간에 석헌은 효하고 저 심장궁고 바우세에서 말이야 석호 돌로 대가 있는 범 범은 소를 치고 운다. 해저에 이우는 질주라

구불구불해는 그걸 패가지고 호동을 만들고 흔양매구는 양어머리를 달아놓고 개고입한다. 그래 하는 것은 직불문년이나 내가 묻지 않냐한다 이 말이야. 아라게시 행상관려자요. 어떤 것이 행상관려자냐. 행상관려자라는 것은 선을 아주 가장 최후 극직천을 말하는 것이야. 간파여야. 모든 것을 간파했다 그 말이야. 막작배하라. 괴한 걸 짓지 말아라. 행사감은 경청호대. 이전에 행사시임이라고 행사종일 성사 법안종 종조인 법안시임은 노시임됩니다. 그 유명한 그 행사스님이 경청할 때입니다. 경청은 행사시임 사제. 두 분이 다 설봉시임제대요. 교중에도 오대. 그 유명한 그 현사스님이 경청할 때입니다. 경청은 현사스님 사제. 두 분이 다 설봉심 제대요. 교중에도 오대. 저 교중에 말했다고 말이죠. 화엄경에 있는 소리야. 불법 불견일별시 대화하니라니 한 법도 보지 못하는 것이 큰 허물이다. 모든 법을 이제 본다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은 한 법도 보지 못한단 말이야. 한 법도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이 큰 허물이다. 이리 말하시니 이도하라. 너는 말하라 그 말이야. 경치에 보관 소리야. 불견 신마법도 그럼 무슨 법을 보지 못했단 말이냐. 김사진이 묻는 말. 체인지인 오죽은 경청스님이 노주, 기동을, 기동을 가르치면서 막시 불견 자격뿐만 이 법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냐. 기동을 가르치는 소리야. 그러니까 행사스님이 하는 말씀이 절중 청수 백민은 조여기연이와 그 절강성이거든. 절강성의 그 절강 지방 말이야. 청수, 맑은 물과 백미. 신쌀은 말이야. 조용히 의원이와 이 마음대로 먹으라 기요. 얼마든지 먹지만은 불법은 믿는 게 여러다. 불법은 꿈에도 못 봤다 이 말이오. 꼬았냐가 묻는데 네가 그 도문서도 하느냐. 네 저 하는 거 대입 틀렸다 이 말이거든. 근데 여기 그 사람이 말이지 상상도 할 수도 없고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오.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알아서 모든 불로를 알 수 있는 것이야. 그러면 이 뜻은 어느 곳에 있느냐 이것이요. 내가 한마디 하는데 필상 부족하고 높은 데 전율 같으면 부족하고 말이야. 필하유여로다. 낮은 데 전율 같으면 남은 있단 말이야.

녹수가 도도 사백간이로다. 푸른 물이야. 도, 푸른 물이 도도이 말이야. 푸른 시내를 우튼지 쏟아져 나온다고 말이야. 시내세가 쏟아나온다. 화계 울릉야의 일지행이요. 꽃은 저 구름. 화계 울릉야의 일지행이요. 꽃은 저 구름이 자욱하게 찌가 있는 재본다 말이야. 꽃이 피는데 일지행이요. 가지에서만이 요골에 울고 있더라. 이 말이야. 그런 동시에 목락 수천 수성 아니라 나무는 말이야. 수천. 물이 시퍼레는데 만들면 하늘이 비추가 있고 말이야. 물 속에 하늘이 비추가 있다란 말이야. 거기에 남막대에 떨어져 있거든. 그런 동시에 수성 아니라 쭉 청천에 길을 연달아가면서 끼룩끼룩 하면서 두 마디 소리 지르더라. 이것이 이제 앞에 대한 법문이라. 계속하다. 그럼 이뜻이 오늘 가서 있어. 훔훔 진언이라. 이것을 알면은 또 이뜻을 알 수 있어. 그 뒤에 미람신인, 우리 인제 정리하는 미람 걸선사 또 하신 말씀이 있어.

성의 매미란신 신님이여, 우리 신님인 응암승사가 염허대 이 대해서 염을 했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말씀했냐면은, 표현했냐면은, 그래서 염을 했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말씀했냐면은, 표현했냐면은, 경청이, 경청이 방안에, 경청 신이 만드는 방안에 아주 완만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경청 신입니다. 그 법문 대담을 말하는 소리라 완만해서, 뿌려야 뿌려야 하라고 말이에요. 부처도 이 경청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현사스님은 분명히 예? 물 먹고 밥 먹는 건 네 마음대로 하지만 불법 꼬매도 모른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리 말했는데 응암심 같은 인계정매로 그리 뛰어난 그 대조사 평이 뭐냐면은 경청심이 평을 갖다가 부처도 경성신, 경청신 같은 년에 어떻게 할 수, 손을 대할 수 없다고 말이야. 그럼 현사 말하고, 응암신 말하고, 요, 그만이로 상관대가 있거든. 현사는 안 그따라고 술 쳐빌고 말이요. 또 응암신 말인데, 부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인자 법이다. 이리 말했단 말이야. 그렇게 인자 경청이 말이지, 예, 부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기용을 썼는데, 혹시 행사, 행사 싶으면, 만약 행사 같은 그런 면정사가 그 경청신 법문한 걸 보고 알아채지 못했더라면, 그 말이요. 못했더라면, 깊이 노주 탄객이라 까딱 잘못했으면 말이요. 지동, 노주, 지동할게 어떻게 먹히고 말았습니다, 이거. 이 뜻을 바로 알아야 돼. 그러고, 이제, 미람심이 창원, 소를 지어서 만들면 뭐라고 말했냐면은, 약조 빛나를 하면, 만약 말이요, 자주, 자꾸 눈물을 흘린다고 말이요. 눈물을 흘린다, 흘리게 한다면은, 동야도 야수건이라, 저, 지푸, 지푼 동야 받아도, 과달이 날 것이 다 말아버리라고 말이요. 이제 이 뜻을 알면은, 앞에 모든 법문을 다 훼손치 알 수 있는 것이라.

생사, 죽고 사는 것든지 부자, 신부는 부족을 갖다가 잘 쓴다 그 말이요. 잘 써서 능살능만 하나, 능이 취직이건 능이 살이나 자기 마음대로 자유자재하게 하지만은 양론불법인데 만약 불법으로 가있고 이놈 같은데는 미몽지 이제 꿈에도 불법을 모른다 이 말이요. 어? 자기는 경청을 갔다가 불법은 꿈에도 모른다 이렇게 했지만은 내가 볼 때는 경청의 꿈에 불법을 꿈에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현사 자신이 불법을 꿈에도 모른다. 테마 알겠는가? 알겠냐 이 말이야. 임무 원견이면 사람이 말 원견 멀리 내다보는 그런 견해가 없단 말이야. 그런 지혜가 없단 말이야. 사람이라는 것이 좀 멀리 내다보니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지혜가 없으면은 필요근우야 반다시 말이야. 갖고 왔는데 걱정이 생긴다는 말이야. 근심 걱정이 생긴다는 말이야. 이제 이 뜻을 알면 앞에 걸 다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참 용맹에 가용맹해서 자꾸 정진을 부진히 해서 확철이 깨쳐서만은 이 모든 걸 알 수 있는 것이지 사량복탕할 수는 모른다고 말이에요. 지식을 모르는 것이고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해결하는 것은 올 석 달 동안에 정진은 얼마나 자라나마나 여기 있어. 꽤 부지런히 공부해가 있고 이 고인은 말이요 이 법문을 갖다가 확철이 말이요 깨치울 때야 안 되는 것이라 그 이제 노력해서 이제 공부 다 좀 잘해보자고.

불시하니 말이야. 서의 자도 이루지 못하고 여덟팔 자도 아니다. 미심시 심마자오. 모르겠습니다. 이 무슨 글자입니까? 그 이름이 임신이 또 말씀이 구분을 받습니다. 이때에서 이게 이것이 이제 유명한 문식인으로 이제 구호발식이 뿐인데, 문청께 결제 판문대 끝머리도 구호발식을 말했거든. 잘못하면 또 오해할 수 있단 말이요. 이건 사량분별로서는 모르는 것이라.

그냥 그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이한테 정한 법문이 있어. 그냥 또 소개하겠어. 반도는 결실 성천지. 반도락항은 신선복선이야, 실제. 신선, 천도복선이라고 그리도 말아, 신선복선이라는 게인데, 그 신선복선 그걸 하나 먹을 것 같으면은 막 몇천 년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거든. 전에 내 말이 있어. 그런 아주 장생불사하는 그 신선복선. 그 반도는 말이야. 결실 삼천이야. 삼천년 만에 한 부스 열매가 연다고 말이야. 삼천년 만에 꽃이 한번 피가 있고 한 부스 열매가 연다. 그러고 대부분 전지구 말지로 다큰 대붕조. 그 이제 장자 있는 소리인데 큰 새가 있는데 말이야. 그 대붕이 붕조라 하는데 한번 날면 막 구마지로 확 날아갔단 말이야. 그는 참 우주의 가장 큰 새야. 대붕은 날을 한번 피면 막 구마지로 날아갔단 말이야. 화로에 효야비 생각하고 아주 구름을 기르고 단청을 한말 그런 집, 그런 우가 말이야. 그런 집 속에서 밤낮으로 말이야. 밤낮으로 풍악 소리 울린다 그 말이야. 노래 부르고 춤추고 뭐 피리고 말이야. 그 풍악 소리 밤낮으로 만드는 게 풍악 소리 난다는 말이야. 그러고 와운인제 천벙리로다. 그와 반대로 저 구름 속에 어디 저게 숨어 누가 있는 사람. 구름이 저 산꼭대기 안끼가 있어. 산꼭대기가 있는데 그 이제 산꼭대기가 있는 그 구름 속에 누가 저 산꼭대기에 사는 사람이다 그 말이야. 그런 사람은 와 저 천벙리라. 어떤 것은 누가 있냐면 보리가 천이나 만이고 첩첩으로 둘러싸인 천벙 만약에 둘러싸인 말이야. 그런 어떤 산 속에 무치가 있더라. 이것이 또 이제 9981을 갖다가 단적으로 표현한 그런 데 좋은 법문이야. 그러면 또이 낙척 어느 곳에 있냐? 그것도 내가 또한말 해야 안 되겠어? 비공은 장삼척이요. 콧구멍은 길이가 석자라고 말이요. 석자고 민목은 중방근이로다. 민목 앞면, 민목은 무기가 방근이더라. 대중아, 우리 대중들아 중앙이 소중하게 안 여긴다 그 말이요. 지기 불위와 설파라. 남은 날 위해 설파하지 않은 거. 그게 뭐 우리 신 내가 우리 신님 법을 이해가 있고 참 우리 신님을 존경하고 하는데 그 존경하는 한 것은 말이요. 우리 신이 뭐 장하고 뭐 법이 중하고 이해 그것도 아니야. 아니고 남은 날 위해서만 설파. 설명을 안 해준다 그 말이요. 어떻게 했든지 예? 내가 스스로 깨치고를 막 일으킨 게 무슨 방패를 쓴지 이 방패를 써서 했지. 설명을 안 해준다. 설파를 안 해준다는 말이요. 그래서 우리 선종에 있어서는 교과 가서는 막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이런 거 설명을 많이 하지만은 제일 그만한 게 설파요. 설파란 말이요. 봉사 앞에 봉사를 갖다 눈을 뜨고를 해준 지지 지 눈으로 모든 걸 보고를 해줘야 되지. 봉사 앞에 무슨 뭐 뭉니 그 검은이 캐봐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소용없거든. 소용없고. 봉사 도로 만들면 또 병만 된다고 말이요. 그래서 어쩐지 우리 선조 근본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마음을 깨치가 있고 지 눈으로 모든 법을 보고 지 눈으로 알고 말이요. 이렇게 해줬지. 설명 본시하네. 설파하면 안 됩니다. 생명을 잊힌다고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고인신의장 한신이 그런 말씀, 이런 신의장 그런 말씀해서 참 내가 우리 신이 어쩐지 법을 이해가 있고 출세의 선진 노릇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 신이 갖다 막 존경하는 것은 딴 것이 아니고, 뭐, 그 우리 신이 뭐, 복입이 참 장하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인격이 장하든지, 뭐, 이거 날다 그 말이야. 다만 날 위해서, 다만 한마디도 말이야. 설명 안 해줘. 설명 안 해준단 말이야. 그 우리 생명 아니야. 그런데 멈춰본다 그런 얘기했지. 모른다, 모른다 하지 말고, 눈만 바로 뜨면, 마음 눈만 바로 뜨면은, 모든 것이 다 청천벽이란 말이에요. 대명중진 온 천지에 우주 빛이, 광명이 빛이가 있는데, 자꾸 안 보인다, 안 보인다, 하는 것은 눈 감은 사람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법문이 우문심, 참, 9981이라고 하는 설두심이 개성이든지, 심문심이 개성이든지, 이런 것이 다 화반탁질로, 모든 것든지, 참, 청천벽이 보던 말이에요. 더 분명하거든. 분명한지 알수 없단 말이요. 알수 없는 건 내가 아주 깨치지 못하고 마음을 못 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했든 내가 이제 공부해가 있고.

시에, 그런 것 같으면 요구한다며, 자살은 동시에. 또, 죽으나 또 생계 있는 사람한테도 설파해주자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했든지 간에, 설파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금지, 금지, 생긴, 금지, 생긴 게 금지란 말이에요. 설파하면 다 죽으니까, 네. 그게 이제 우리 불교, 이제, 선정, 근본, 생명선이요. 그런데 보면 뭐, 흔히 보면 뭐, 본문이 어렵니, 알선선 잡고 해서, 무인수 선을 갖다가 설파를 하는 게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야기. 그런데 이제, 운문이 수연, 운문이 말이 비록 말이야. 풍치 불입하고, 바람이 암만 우찌 불어도 만듦이 우찌 이제 바람이 들어간 틈이 없다고 말이야. 틈이 없어. 그 운문신 법문에 대한 소리라. 풍치 불입하고, 수세 불책이여. 아무리 만듦이 물로 갖다 불어도 만 무리가 붙어도 안 돼. 무리가 저기 물빨이가 붙지 않다고 말이야. 운문신 법문이란 것이 근본적으로 우불의 80이라는 그 법문이 풍치불이고 수제불체이요. 바람만 만드니 불어도 바람도 틈도 없고 물로 암만 끼어있지만 물이 만드니 그 붓을 만드니 수가 없다가 말이야. 그러지만은 장래 장신 노영의 하오 몸은 감차한데 그럼자 들라 빚단 말이요. 아주 좌초를 감추려면은 몸만 감출 게 아니라 그럼자까지 감차 빚어야 되거든. 아, 몸은 감추는데 그럼자 들으면 뭐 감추나만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운신님이 참말로 풍치불입하고 수세불창 그런 참 좋은 법문을 했지만은 비유를 말하자면은 장신노예야. 몸은 감추는데 그럼자는 들으란 뭐 그런 얘기다가 말이야. 잘 못되었다 이 말이야. 차도하라. 또한 이르라. 시신마도리. 그럼 이 무슨 도리냐 이 말이야. 아, 운신님이 말하자면 조사 중 조주문이라고 조사 중 조사라서 그치 만드는 참 법문 잘하는 의미인데 아 네가 무엇을 잘한다고 음식 같은 거지 또 뭐 찍고 까불고 말이야. 오늘 세웠다 내일 세웠다 풍치불이고 수제불제 그리고 오늘 세웠다가 또 장신노예라고 콱 또 내렸다면 쳐봐주거든. 와금 그런 장난하느냐 이게 무슨 소리인데 오늘 세웠다 내일 껍질다 뭐 이런 생각이야. 수편 배구는 농고사하고 두 조각 흰 구름 말이여. 예 길로 둘로 싸우고 있다. 예 절로 둘로 싸우고 있다. 그 말이여. 산 중에 저 절이 있는데 흰 구름이 붕붕 떠가 이 말이여. 그 절을 갖다 꽉 둘로 덮었더라. 그 말이여. 그러고 일조 녹수는 요청상이로다. 한 줄기만 이 맑은 물은 말이여. 푸른 산을 돌고 있어. 이걸 알면은 앞에 법문을 다 잘 알 수 있는 것인데, 뭐, 이건 모를 것 같으면은, 뭐, 천문 만이라 소용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 해서 사량복타를 가 있고, 이 생각하고 저런 생각 사량복타를 가 있고, 이 법문을 알락해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럼 사량복타에 완전히 떨어진 말이에요. 무심경기. 그 무심경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무심경기인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문이라는 것은,

제3문 갑장행 금강신장. 금강신장은 3문에서 말이요. 갑장갑장 발마조사는 십자가두에 유행한. 발마조사는 십자가두 그 미그리에서 금강신장. 금강신장은 3문에서 말이요. 갑장갑장 발마조사는 십자가두에 유행한. 발마조사는 십자가두 그 미그리에서 향을 팔고 있다. 차도 하나 또한 이르라 말해보라. 정당이나 시하야 정의 이른 때를 방해서 나의 불법 접촉되요. 어떤 것이 불법어 접촉되이 근본 뜻이냐. 일편향 가오정이로다. 한쪽아 해인 말이오. 그 밭이 밭동이더라. 운문이 인문 종성하고 운문 종조된 운문신이 말이오. 종 치는 소리를 듣고 뭐라고 말씀했냐면 종성 17조 어째서 종 소리를 행했으냐 7조 가사를 읽냐 또 음문신이 법문냐 치 무언을 아무도 대답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문화 다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칠리탄두의 딱자다. 칠리탄 여울이 말이야. 조개가 많더라. 그 음식입니다. 그럼 그 뜻이 어느 곳에 있냐 하면은 훔훔 파트 파트로다. 이건 내 말이야. 훔훔 파트 파트라는 걸 알면은 앞에 운문신이 많습니다. 전부 아쉽다. 운문고가 송. 이게 운문고신 대신이에요. 대신이어야 되는 송한 게 있어요. 송하게. 종성의 피기 울다 하니 말이에요. 종소리에 종을 쿵쿵 치는데 종소리에 응해서 울다. 7조 과살입니다. 그러하니 백안 호신도 불리하라. 백안 호신 눈 푸른 말이야. 눈 푸른 오랑캐 중 이건 달마신을 말씀드리지 가능성이라 백안 호신이나 간부리 달마신 말입니다. 눈 푸른 오랑캐 중즉 달마신 같은도 불리하라. 여기 와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야. 일전쌍조 수수락 하니는 활살 하나야 돌수리 두 마리가 손을 떨어, 딱 떨어지거든.

바로 뚫어내었습니다. 그러면 이 뜻이 어느 곳에 있느냐? 내가 또 한 말 해야 될 거 아니야? 혼인의 계백사 여러분들아, 붉은 해가 말이야. 푸른 산에 걸리가 있더라. 무한 전세임이라 강의가 또 이 법문의 소황인데, 어떻게 말하냐면은, 진리 탄도 다합자야, 진리 여울로의 말이야. 무한 전세임이라 강의가 또 이 법문의 소황인데, 어떻게 말하냐면은, 진리 탄도 다합자야, 진리 여울로의 말이야. 합자가 많다, 이 말이야. 태양이 일출에 구국해라. 해가 대중치를 떠가 있고 말이야. 아, 날이 따시지기 전에 그 조개가 참 보았다면 입을 참 다 벌리더라 말이야. 벌리더라. 내가 말이야. 언제 한 분이라도 왔어도 내한테는 맞고 조개 씹은 물 언니 있더냐 이 말이야. 이것도 이제 아까 운신 보면 대한자 적절한 그 손이다. 그러면은 이 뜻이 어느 곳에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내가 또 한 번 하는데, 도검이 청하니라, 500칼이 말이오. 500칼. 500칼이 하늘에만 빛겠으 말이오. 차들한 말이오. 그 뒤에 또 문문 대신님이와 대한 소황인데, 그거 하나 더 소개하였어. 어떻게 말하냐면, 대적 사동인가요? 알 같은 말이요. 알 같으면은, 일체 만사가 다, 갓속이란 말이요. 갓속이고, 불해 등 만별 천사라, 모리 말이요. 천간이 망가져 탁탁탁 다 달라. 불해 즉, 사동일가요? 임세는 또 반대요? 모름인 말이요. 아, 일체 만사가 다 한 집 속인데. 뭐, 처음 아까는 내가 무문심 속이지만은, 알면은 천 만사가 전부 다 한 집 속, 한 속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임세는 반대로 말이요. 모르면은 사동일가야 천 만사가 전부 다 한 집 속이란 말이요. 한 속이란 말이요. 불례, 즉, 아, 그니까, 모르면 그렇고, 피해, 즉, 그럼 알면 어떻게 사동일가요. 아까는 이제, 어? 알면 사동일가고, 모르면 만별천자라고 했는데, 뒷법문에 와서는 또 성인바로 갔냐면은, 모르면 사동일가고, 알면 만별천자라. 정반대로 그렇게 표현했거든? 그리 보면 논리적으로 따지보면 말도 안 되고, 이건 뭐 법문은 아니고, 아주 법문을 봐서 무슨 말도 안 되겠지. 그렇지만은 앞뒤 말이 완전히 서로서로 반대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반대적으로 표현된 그 뜻을 갖다가 분명히 알 같으면은 운문신 법문을 알 수 있는 것이야. 그렇지만 이것은 말로 따라간 말이요. 뜻은 모른다. 그러면은 이 뜻이 어느 곳에 있냐. 또 내가 말하는데, 함원전상 흑호자로다. 함원전. 함원전이라는 건 완전히 천자가 사는 대월리를 말합니다. 에? 천자가 사는 대월리 말이에요. 함원전 후에 흑호자. 샥한만 만드면 오랑캐가 하나 또 앉아있더라고 말이에요. 함원전은 우리, 아, 천자가 사는 곳, 천자 있는 곳인데, 그 오랑캐가 그 우주가 아직 있어. 이제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알면 이제 짧게만 다 알 수 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또 도환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게 불기 이제 월도입니다. 오늘도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의 자격문을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앞에서 얘기했던 진울 스님은 아주 차분한 부분으로 우리들에게 편안한 가르침을 부여해 주셨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오뇨대사의 가르침의 본질인 발심수행장의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발심수행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부, 재불, 재불이 장엄, 정멸공해 오다거패, 사욕고행이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모든 부처님들께서 정멸공을 장엄하신 것은 아주 많은 세월의 겁에 고행을 한 결과다. 자, 모든 부처님들은 다 어디에 계세요? 정멸궁에 계세요. 정멸궁은 어떻게 정멸궁이에요? 고요한 곳에 머무르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고요해질 수 있었던 부분은 하루아침에 그런 정멸궁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아주 많은 겁을 다해서 고행을 한 부분의 결과로 그곳에 계신다. 왜냐하면 부처님이 중생이 부처가 되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은 절대 없어요. 그런 고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한 모습으로 보면 잠깐 와가지고도 금방 되기를 바래요, 안 바래요? 그런 건 없다 이거죠. 그런 일은 절대 없어. 그래서 모든 그런 지불께서 그런 고행을 하신 부분이 결과다. 중생중생이 윤회 화택문하고 무량세의 탐욕 불사한 까닭이다. 중생들이 우리 그걸 뭐라고 그래요? 중생이라 그랬잖아요. 중생중생이 윤회 화택문이야. 윤회를 돌고 돌아. 어디를? 화택을. 그 화택이 어떤 게 화택이에요? 욕계 색계 무색계에 부침하고 있는 우리 삶이 화택중생이에요. 불타는 집이잖아요. 그 불타는 집이 어디에 불을 타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눈이 불타고 있고, 여러분들이 귀가 불타고 있고, 여러분들이 코가 불타고 있고, 여러분들이 입이 불타고 있고, 여러분들이 육신이 불타고 있고, 여러분들의 정신이 불타고 있어요. 무슨 불이 타고 있냐? 난안 타고 있는데, 여러분, 눈으로 보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판단에 불이 타기 시작합니다. 좋은 걸 보면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갖고 싶어요. 미운 걸 보면 버리고 싶어요? 안 버리고 싶어요? 이게 계속 끓고 있잖아요. 이게 화택을 하는. 그런 판단을 구하는 모든 부분들이 무엇을 낳는 불쏘시개가 되냐? 화택에 불을 지피는 불쏘시개로 작용을 하고 있다.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을 내려놔라. 그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을 내려놓는 부분은 그냥 그런데 중생은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을 반복을 해서 윤회를 돌고 돌아. 윤회가 뭐가 윤회예요? 지옥, 악의, 축생, 수라, 인간, 천을 반복해요. 그러니까 대개 보면 아 조금 잘 살아가지고 우리는 다음 생에

모두가 존경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백은선사라고 하는 그냥 이름만 들어도 그분은 대단한 분이다 라고 인정할 정도로 그런 존경받는 큰 스님이셨죠. 어느 날 일본은 무사가 많았어요. 무사 사무라이. 그래서 그 사무라이의 그 중심에 서 있는 한 무사가 백은선사를 찾아갑니다. 백은선사에게 물어봐요. 큰스님, 지옥이 있습니까? 아, 있다. 그리고 극락도 있습니까? 있다. 어떻게 압니까? 그래, 백은선사 가만히 있어요. 혹시 큰스님, 지옥과 극락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있다. 그럼 보여주십시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큰스님 가만히 계시다가 갑자기 무사에 포를 한번 쳤습니다. 그러니까 극락과 지옥

천국을 장엄하셨듯이 우리는 그걸 눈치를 채야 돼요. 내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중생의 마음을 그쳐서 눈에 끄들리지 않고 귀에 끄들리지 않고 코에 끄들리지 않고 청정한 자아의 본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부분이 쌓이고 쌓아 어느 부분에도 적어오면 하지 않는 나를 만들었을 때 그것이 가장 건강한 내 자신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스님,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겁니까? 어차피 우리 삶은 어차피 언젠가는 죽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죽음이 또 다른 삶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죽음이 또 다른 삶의 시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정말 많은 부분을 다 절제하고 경계하고 조심하고 지키려고 했을 거다. 근데 내 삶이 이 삶으로 끝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면 아구악작같이 현실적 부분의 욕구를 위해서 통제력을 상실한 부분으로 마구 삶을 살 거다. 나도 죽어보진 않아서 모른다.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대로 통제하고 절제하고 애쓰고 해서 사는 거나 그렇게 막 사는 거나 살아보면 큰 차이가 없더라. 차라리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고 사는 삶이 훨씬 더 향기로운 삶, 편안한 삶. 그것이 담보될 수 있다면

이유는 뭐냐면은 부처와 중생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볼 때 딱 한 가지던데요. 모든 재불은 욕심을 버렸어요. 모든 중생을 욕심을 버렸어요, 못 버렸어요? 그럼 여러분들 자신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내가 아직도 욕심이 남아있거든, 아직도 중생이구나 하고 생각하면 되고, 내가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우려고 애를 쓰고 있다면, 나는 수행자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수행자라는 자체가 뭐 이렇게 스님처럼 어떤 복장을 하고 있는 게 수행자가 아니에요. 마음을 닦는 게 수행자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닦는 게 뭐가 마음을 닦는 겁니까? 본질의 마음을 부처님 마음으로 회복하고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언어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수행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면 되고, 내가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우려고 애를 쓰고 있다면, 나는 수행자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수행자라는 자체가 뭐 이렇게 스님처럼 어떤 복장을 하고 있는 게 수행자가 아니에요. 마음을 닦는 게 수행자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닦는 게 뭐가 마음을 닦는 겁니까? 본질의 마음을 부처님 마음으로 회복하고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언어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수행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보면 수행자 그러니까 댕기 머리를 하고 쳐매고

부분 자체로 인해서 우리는 극락에 갈 수 있어요. 자세히 보면 여러분 평상시 아주 고유했던 부분들이 부모 돌아가시고 나면은 쌈박질로 변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없어요? 어?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 부모가 그 자식을 낳아 기를 때, 자갈론 때문에 난 거 아니에요. 그냥 내 자식이니까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근데 못 먹고 살아서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삶이 넘치는데도 그 몇 푼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갈등을 일으킵니다. 부모가 바라는 것은 형제에게는 우애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우애는 어디로 가버리고 부모 돌아가신 것도 잊어버립니다. 처음에는 부모 돌아가셨다고 너무 슬픈 마음을 가졌다가도 그 돈 몇 푼 안 되는 부분의 마음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그건 어디로 가버리고 부모는 돌아가셨는지 말았는지 뭐 희한한 그런 경우들이 만들어져요. 뭐예요 그게? 탐욕번뇌. 탐진치 삼독심으로 이루어진 부분의 어떤 경우가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극락을 못 가게 하는 부분에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천당 가는 사람을 막는 사람은 없는데 그곳에 함께 머물러 가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 배슬 여빙, 무련 화심에 아장여절 무구식념이라. 원효대사는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절을 하는 무릎이 얼음장같이 차가워져도 절대 불을 생각하지 말며 배가 고파서 줄인 창자가 끊어질 듯해도 음식 생각을 하지 않는 부분에 수행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런 거 들으면 절에서 밥 맛있게 안 해준다고 투정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이왕이면 맛있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절에 왔다라고

되는 게 맞아. 잡으면 되지. 그걸 가지고 주지가 그걸 해줬네, 안 해줬네. 뭐 이런 부분의 얘기가 성행한다라고 하는 얘기도 들리는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요. 절하는 무릎이 옛날에 여러분 법당이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죠? 요즘은요, 우리 법당 좋아요. 특히 대성사, 서원전은 참 좋아. 그죠? 지금도 시원해, 안 시원해? 에어컨 빵빵해. 한겨울에 따뜻하게 불때죠. 이렇게 좋은 법당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대웅전 같은 부분도 뭐 정말 귀하신 분들이 에어컨 좀 시원찮으면 에어컨 시주해줘가지고 빵빵하게 틀어놓고, 겨울 되면 또 온풍기 틀어가지고 따뜻하게 해주고, 뭐 그런데도 추워서 불편해서 절에 못 간다고 불평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요 얘기 딱 들어보면 오뇨대사께서 신라시대에 수행을 하실 때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근데 그때 절을 하는 무릎이 얼마나 찼겠어요? 지금처럼 뭐 방석이 좋은 것도 아니고 맨 마룻바닥에 엎드려 절을 하는데, 그 얼음같이 차가운 부분에 무릎이 시려워도 거기에 불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고. 지금 우리는 먹을 게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먹을 거 가지고 불만을 해요, 안 해요? 국수 삶아주면 밥안 했다고 뭐라고 그러고, 밥 해주고 나면 왜 더운 날에 뜨거운 밥을 해줘가지고 힘들게 하냐고, 차라리 국수를 끓여주지 그랬냐고 하고, 어느 정도는 춤을 추라고 도대체. 이만큼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원해야 될 부분은 부처님이 가르침을 마음에 담는 게 본질이지, 무엇을 먹을 거냐, 어떤 공간에 머무를 거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홀지 백년 운하불악이면 일생기하 불수방일이라. 어느덧 백년이 다 가는데 어찌 배우지 않으며 한 생이 얼마나 된다고 닦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는가. 여러분, 시간은 빨라요, 안 빨라요? 진짜 시간 빨라요.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보면은요, 옛날에 팽팽하게 젊으셨던 분이 아, 연세가 되셨구나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많아요. 아, 저렇게도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사셨는데도 세월은 그렇게 가는구나. 애기라고 뻘뻘뻘뻘 겨눴던 애들이 벌써 다 커가지고 뭐그 세상에 중심에 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세월은 그렇게 가는 거다. 근데 그렇게 가는 세월을, 그렇게 가는 세월을 여러분들이 그냥 흘려보내지 말아야 돼요. 그 흘러가는 세월에 주인이 될수 있도록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응? 잠깐이면 가는 게 이승이. 후떡 가버리는 게 백년인데 어찌 그냥 허송세월을 할 거냐. 그냥 무상하다라고 하는 쪽의 생각을, 흘려보낸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한 생이라는 게 짧디 짧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하냐면, 어차피 윤회할 건데요, 다음 생에 와서 하면 되죠. 다음 생에 이렇게 오라는 보장이 있냐고.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요 모습으로도 못 온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본전 추리고 가기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런 얘기에 백천만 겁 난조 악음문견 득수지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어려운 한계에 내 존재를.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옆에 사람 우습게 보지 마세요. 다 귀하신 분입니다. 아시겠죠?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옳다 그러다 얘기하지 말아요. 그도 그런 확률로 인간 몸을 가졌고 그런 확률로 부처님 진리를 만난 도반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뭘로 봐야 되느냐? 미래에 부처님으로 바라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다 소중한 존재예요. 그렇게 바라다 봐야 되는 부분이 부처님 가르침 이거 보면, 아, 이렇게 어렵게 만난 부분으로 우리가 부처님 진리를 공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체를 크게 감사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소중한 거예요. 금방 가는 게 세월이니 그 세월 견고하다고 내일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이 진리를 공부하는 내 생애의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요 얘기하면 이제 오늘 저녁부터 집에 안 가지. 아,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가겠어? 기도해야죠. 그죠? 흘지백년인데 금방 백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겪어봐도 그렇잖아요. 저는요 지금도 어디 가면요 내 나이가 놀랄 정도야. 그래서 어디가 내 얘기 내 나이를 이야기를 못한다니까. 근데 얼마나 웃기냐 하면 나이가 60이 훨씬 넘었는데도 나는 아직도 청년 같다니까. 여러분 육신은 늙지만 마음은 늙어요 안 늙어요? 안 늙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나는 분명히 아직도 청춘 같은데 거울을 쳐다보면 내가 그 거울 속에 우리 아버지를 쳐다보면서 가끔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거긴 내가 없어요. 거기 우리 아버지만 있다니까. 근데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생겼는지 몰라. 그게 세월이란 말이죠. 나는 며칠 전에 어느 스님을 만났는데 우리 종단 스님이 아니에요. 아주 나하고 되게 이제 친해졌어요. 근데 그분이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분이 나이가 많아. 아, 그런데 그분이 나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혹시 신뢰가 안 된다면 나보다 나이가 안 많길 바라면서 물어보는데 몇 살이냐 그런 거예요. 그분이 나보다 5살이 많더라고. 근데 기분이 내가 나빠 안 나빠? 기분이 아주 나쁘더라고. 옛날에는 참 이 세상이라는 게 정답이 없는 게 뭐냐면요, 옛날에는 나이 많이 불러주는 게 고마웠었거든요. 왜? 형이니까. 근데 지금은 나이 많게 불러주면 기분이 왜 그렇게 찝찝한지 모르겠어. 아, 이 나이 먹는 것 자체는 누구나 그렇게 즐겨하는 일은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누구나 원하는 바 아닌데도 불구하고 먹을 수밖에 없는 게 나이라면 그 나이 먹기 전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대부분의 자식들은요, 부모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해요. 그리고 효도는 언제 한대요? 나중에 한대요. 꼭 갖다 붙이는 게 언제 한다고? 출세하거든, 돈 벌거든, 조금 더 이끄다가. 근데 그 부모는 내가 기다리듯 그런 세월을 사시는 분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제일 속상한 일이 뭔지 아세요? 그런 거래요. 자식이 위해서 일월심 일월심 기도하고 걱정하잖아요.

적은 것도 용서가 되지 않아요. 이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보면 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내 남편이 나한테 어마어마한 선물을 하나 해주고 나면 시집 잘 갔어요, 안 갔어요? 시집 잘 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시집에 누군가가 나를 좀 속상하게 해도 속이 상해요, 안 상해요? 내가 시집 보고 전화 온 거 아니야. 내 신랑 하나 보고 왔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용서가 돼요. 심지어는 내 아이가 남편이 그렇게 나한테 헌신적으로 하고 나를 기분 좋게 해주면요. 내 아이가 성적을 개발레발 받아와도 기분이 나빠야 아이가 그냥 보통으로 성적을 받아갖고 왔어도 그 아이가 이뻐요, 미워요? 미워요. 뭐라 그래요? 지혜비를 닮아.

어떤 사람이 그에게 미래가 크게 될 거라고 하는 장난처럼 한 말이 본인의 평생의 목적이 될 수 있었고 그 목적을 이루게 된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얘기하는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되도록이면요 희망을 이야기하는 삶을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언젠가 제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옛날에 어떤 스님이 탁발을 나가셨어요. 근데 어느 가난한 마을을 갔는데 보니까 애가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으니까 부모에게 배고프다고 울었어요. 그러니까 그 우는 모습을 보고 아이에게 먹을 걸 제공해 줄수 없는 그 부모 입장을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속이 상한 부모는 아이에게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이가 웃어 놓으니까 아이를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애를 때렸어요.

아무것도 가져온 거 없어요. 갈 때 가져가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벌어 열심히 잘 사는 건 좋은데 갈 때 미련 없이 가는 사람이 편해요? 아쉬움을 남기고 가는 사람이 편해요? 아시네. 그게 우리 삶이에요. 올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듯이 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리고 오직 가져가는 게 있다면 업은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 업은 어디 담겨 있어요? 나의 마음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상대는 속일 수 있어도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속일 수 없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내 업은 결코 벗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 눈치 보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남을 살피기 전에 자신을 살필 줄 아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남이야 어떻게 하든 말든 신경 쓰지 마시라 이게. 지금 내 목장에 손을,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내 업은 결코 벗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 눈치 보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남을 살피기 전에 자신을 살필 줄 아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남이야 어떻게 하든 말든 신경 쓰지 마시라 이게. 지금 내 목장에 손을 세기도 바빠 죽겠는데 남의 목장에 손을 아무리 쉬어봐도 그거는 전혀 나와 관계가 없어요. 지혜로운 물자라고 그러면 내 막 바빠요. 근데 오늘 우리가 흔히 보면 그 귀중한 부분을 놓치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나를 기억하고 사는 게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있거나 둘이 있거나 언제든 내 마음에 누군가를 담아 미워하거나 누군가를 담아서 원망하거나 누군가를 상대로 갈등을 일으키는 삶을 살지 마라. 내 마음은 나 하나 간수하기도 바빠. 나 하나 간수하기도 바쁘지 않아요? 근데 어찌 남의 인생에 감나라 배나라 합니까? 이 짧고 이 소중한 시간에 나의 마음에 무엇을 저장할 거냐? 바로 가장 청정한 부처님의 말씀과 부처님 가르침과 부처님이 가르친 수행의 가치만이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기억하라. 그리고 내려놔라 이거예요. 내려놓는 게 답이에요. 놔주라 이거예요. 붙들고 있지 마라 이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분. 붙들고 있다고 해서 붙들어지냐 이거예요. 잠깐 동안 만나서 잠깐 동안 헤어지는 부분이 삶이 우리 삶이에요.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공이라고 들었잖아요. 공. 공은 뭐가 공이에요? 그냥 그렇게 존재하는 부분은 없어요. 이것과 저것이 항상 조화롭게 만나고 헤어짐. 그러니까 제법종연생이요. 제법종연멸이라. 인연이 화하고 인연이 흩어지고를 반복하는 게 우리 인생인데 어디에 목숨 걸 일이 있냐 이거. 남 얘기에 귀 기울일 것 없고 남 행동에 눈살 찌푸릴 일도 없어요. 오직 내가 가는 이 길, 뚜벅뚜벅 가는 그 삶이 가장 진실한 나의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이익을 구함이 많기 때문에 번뇌도 많지만 욕심이 적은 사람은 구함이 적어 근심 걱정도 없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이익을 구함이 많기 때문에 번뇌도 많지만 욕심이 적은 사람은 구함이 적어 근심 걱정도 없다. 욕심이 적은 사람은 남의 마음을 사기 위해 아첨하지 않고 마음이 편안해서 아무런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으며 하는 일에 여유가 있고 부족함이 없다.

0: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3: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4: 당했다!
5: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1: 아,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4: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6: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0: 소중한 나
1: 대한민국.
0: 만나서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늙는 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또 아무리 수행을 열심히 해도 이 육체적인 죽음에서 또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예, 언젠가 태어나면 죽기 마련이고 모인 것은 흩어지기 마련이고 물질적으로 형성된 것은 또 언젠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많은 어르신들께서 절에 다니시는 많은 이제 연세 드신 불자님들께서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유, 갈 때 편하게 가고 싶다. 예,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예, 죽을 때 어차피 죽는 거 편하게 가고 싶다. 예, 그렇다고 빨리 가세요 이러면 또 돼요 안 돼요? 예, 절대 안 됩니다. 예, 오래오래 사세요. 예, 오래오래 사시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편하게 가는 거 이게 정말 복이겠죠. 자,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염불을 많이 하면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면

문자 중에 하나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한글을 이제 금방 떼시고 한글을 떼자마자 제일 먼저 읽으신 게 이제 지장경을 읽으셨대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제 지장경 기도를 시작하셨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한글 떼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말년에 새벽에 4시에 일어나신대요. 새벽에 4시에 일어나면 사계절 내내 찬물로 목욕을 하신대요. 찬물로. 찬물. 4시에 찬물 목욕을 하고. 예. 그리고 찬물 목욕을 하고 난 뒤에 지장경을 한 번씩 읽으셨대요. 한글로. 한글로 지장경을 탁 그 연세 70이 이제 넘으신 분이 한 2시간 정도 걸렸대요. 2시간 동안 다 읽고 나서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을 염불하셨대요. 하루에 2만 번. 하루에 2만. 이렇게 바둑돌을 올려놓으면서 뭐 얘들 뭐 100번 읽으면 바둑돌을 하나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새벽에 지장경을 한번 읽고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을 2만 번씩을 채우셨대요. 대단하죠? 1만 번 채우는 것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어.

1개월쯤에 경로당에서 영정 사진을 찍어버리신 거예요. 가족들하고 상의도 없이 돌아가시 1개월 전에. 근데 그 저는 모르겠는데 경로당에 요새 이동식 사진관이 있어서 돌아다니면서 어르신들께 영정 사진 미리 찍어놓으라고 그런 있다면서요. 돌아가시 1개월 전에 딱 찍어놓으셨대요. 그리고 일주일 전에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까지도 계속 건강하신 거예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평소에 다니시던 절을 다 오랜만에 가셔가지고 부처님께 인사드리고 거기 평소에 다니던 절의 스님한테 스님 제가 이제 갈 때가 다 왔는데 제가 잘 갈까요? 제가 잘 가겠습니까? 이러더래요. 그 스님이 뭐 아유 기도 평소에 많이 하셨으니까 잘 가시죠. 뭐 별 걱정을 다 하십니다. 잘 보살님은 잘 가실 겁니다. 네. 그 스님한테 이제 제가 이제 잘 가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보고 일주일 전에 그리고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에 가족들한테 다 전화를 했대요. 그거 안부 인사를 하더래요. 그거 앞으로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당부하고 그리고 가족들한테 다 전화 돌리고 인사한 뒤에 경로당에 가가지고 거기서 또 작별 인사를 하더래요. 뭐 다들 잘 있소 뭐 이러면서 그런 뒤에 자기 영정사진 찍은 그 사진사한테 전화해서 빨리 사진 가져오라고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빨리 사진 가져와라 이 얘기도 그 다음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사진사가 와서 사진사한테 들은 얘기래요.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사진 빨리 가져오라고 하셨다고 그것도 아들도 나중에 들은 얘기래요. 하루 전날에 가족들한테 다 전화 안부하고 경로당에 와서 작별 인사를 하고 그리고 영정사진 찍은 사진사한테 빨리 사진 가져오소 얘기를 한 뒤에 이제 그 다음날이 됐어요. 아침이 돼서 이제 아들 되는 요 거사님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어머니한테 이제 문안 인사 드리려고 갔는데 어머니가 그 침대에 편안하게 누워 계시더래요. 희한해서 그 시간에 지장경 읽고 기도하실 시간인데 네. 아직 그 편안하게 누워 계셔서 어머니 피곤하셨나? 그런 모습이 이제 처음이니까 희한하다. 그러니까 가봤는데 느낌이 좀 이상하더래요. 가서 이렇게 어머니 뭐 쉬세요? 뭐

가시고 평소에 절에 열심히 다녀도 좀 화를 잘 내고 분심이 강한 분들이 돌아가실 때 좀 힘들게 돌아가시더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화내지 마세요. 네. 예, 화내봤자 누구만 손해다? 나만 손해다. 스님 화를 안 내면 우리 호구로 알아요. 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화도 내줘야지 호구로 알아요 이러는데 아니에요. 화내지 말고 그냥 골목으로 데려가서 여기까지 예. 웃자고 한 말이고요. 예, 어차피 내 말 안 듣는 사람은 화내도 안 들어요. 예. 그러니까 화내지 말고 정당하게 할 말 있으면 딱 하되 분노를 일으키지는 말아라. 예, 그게 이제 중요한 지혜라는 걸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살면서 화 안 내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스님이라서 저도 가끔 이렇게 살다 보면 화날 일이 좀 많은데 많지는 않지만 화날 일이 있는데 평소 이미지 때문에 화를 못 내겠어. 아니 나 진짜 나 한번 화내고 싶은데 진짜 평소 이미지가 웃고 다니는 이미지니까 아 이거 화낼 수도 없고. 아니 저랑 친한 스님이 그러세요. 스님이 화를 내면 스님이 막 화를 내면 지금

예. 네. 휴대폰에서 지렁이 나오면 AS 맡겨줘야 돼요. 그래서 왜 떨어져? 자기 휴대폰에서 실지렁이가 몇백 마리씩 툭툭 떨어지더래. 몇백 마리가. 그 꿈에서도 참 희한하다. 참 희한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잠에서 딱 깼대요. 그래서 잠에서 딱 깼는데 신기하더래요. 그래서 잠에서 깨가지고 일어나서 희한하다. 너무 생생하니까 희한하다 하는데 뭐가 느낌이 좀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뭐지 했는데 코가 뚫린 거예요. 코가 뻥 뚫려서 비염이 코가 막힌 그 숨이 이렇게 양쪽 코로 숨이 왔다 갔다 편안하게 이게 웬일인가 웬일인가 하다가 그 꿈 꿈날 이후로 비염이 저절로 나아버렸대요. 그러니까 내 업장 덩어리가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해서 업보가 소멸한 게 휴대폰에서 벌레가 나오는 그런 꿈을 꾸게 된 거죠.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그 꿈을 꾸고 난 이후에 코가 뚫린 뒤로 지금까지 비염 때문에 고생을 안 한대요. 그리고 그 뒤로도 그런 소소한 가피를 많이 얻으셨대요. 그래서 이 거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스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부처님과 보살님의 가피를 믿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도를 해서 저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불보살님의 가피를 믿습니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야기하신 걸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미난 얘기더라고요. 노보살님이 계셨는데, 노보살님께서 남편이 암으로 엄청나게 고생하다 돌아가셨대요. 암 때문에 괴롭고 이렇게 좀 고통스럽게 치료받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참 질병이란 게 그래요. 이런 얘기하면 좀 죄송스럽지만, 어차피 만약에 못 고칠 바에야 편안하게 가면 좋은데, 나도 고생하고 주변 사람들도 진다 빼놓다가 가면 우리 노보 사람들이 그게 제일 겁난대요. 그런 얘기 하세요. 스님, 우리 그게 제일 겁나요. 우리 자식 새끼 고생시키다 가는 게 제일 겁나요. 그러니까 잠자다가 편히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요 노보 살린 남편분께서도 암 때문에 고생고생하다 돌아가시니까 요 노보 사람도 겁이 난 거예요. 이분이 무슨 생각을 하셨냐면, 장례식 다 끝나고 나서, 나는 갈때 가더라도 편하게 가고 싶다. 갈때 가더라도 편하게 가야 될 텐데, 편하게 가야 될 텐데 하다가, 그래, 이제부터.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이렇게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갈 때 가더라도 편하게 가는 게 중요하다 했는데, 불교에서는 이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도 한바탕 꿈이라고 합니다. 태어나서 사는 것도 한바탕 꿈이고 죽은 것도 한바탕 꿈이래요.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것을 윤회라고 하잖아요. 태어나고 죽는 것이 한바탕 꿈이기 때문에 집착할 필요가 있다 없다. 집착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삶과 죽음의 이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이 딱 두 가지가 있대요. 첫째는 열심히 참선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 그러니까 딱 내가 참선을 해서 마음에 깨도 어려워요. 겁나 어려워요. 예? 뭐 참선 몇 년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평생 닦아도 될까 말까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사람은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된대요.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겁나 어려워요. 예? 뭐 참선 몇 년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평생 닦아도 될까 말까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방법이 염불정토법이에요. 뭐라고요? 예, 열심히 부처님을 염불하면 죽은 뒤에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는데, 부처님이 계신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일단 윤회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예, 깨달음은 얻지 못해도 윤회에서는 벗어나게 된다. 불국토에만 태어나면. 그래서 나무아미탑을 염불을 열심히 해라 라는 정토종이라는 가르침이 있거든요. 예, 불교 역사적으로 오래된 거예요. 근데 저도 처음에 예전에 20대 때 참선할 때는 에이, 마음을 깨쳐서 내가 도인이 돼야지. 마음을 깨쳐서 내가 생사에서 해탈해야지. 그 나무아미탑을 몇 번 부른다고 윤회에서 벗어나면 야, 그 뭐 껌이네 껌이네 거짓말이 없잖아요. 이 염불에서 극락세계 태어나는 거는 분명히 대승경전에 나오는 가르침이고, 역사적으로 염불을 열심히 해서 극락세계 태어나신 분들이 그 기록이 엄청나게 많아요. 한두 명이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염불에서 극락세계 태어나신 분들의 기록들, 이야기들을 보면 마음에 살짝 의심이 있었거든요. 네. 믿어도 되나? 이거 뻥치는 거 아니야? 이거 믿어도 되나? 하는 의심이 있었는데, 저도 자꾸 이제 공부해보고 수행해보고 염불해보고 주변 분들의 체험을 듣고 나니까 이게 절대 거짓

0: 아미타불 염불을 하시는데 나중에 버릇이 돼서 아침에 일어나도 나무아미타불, 밥 먹을 때에도 나무아미타불, 저녁에 잠잘 때에도 나무아미타불. 그러니까 오직 나무아미타불만 부르셨대요. 그러니까 뭐 기도할 때 천수경도 모르고 금강경도 모르고 법화경도 몰라요. 오직 그냥 하나만, 오직 하나만 밀고 간 거예요. 그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 있잖아요. 요것저것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만 제대로 통해라. 네. 그분은 나무아미타불만 부른 거예요. 며느리한테 나무아미타불 하나 배웠으니까. 네. 그렇게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하염없이 불렀는데 그렇게 3년이 지났대요. 네. 3년이 지났을 때 저녁 식사 시간에, 저녁 먹을 시간에 할머니께서 아들하고 며느리한테 나 가서 목욕 좀 할게. 그냥 너네 편하게 먹고 있어라 하면서 목욕탕을 가시더래요. 요 집안에 있는 욕탕에. 그 아들하고 며느리는 그래도 아유 어머니 오시면 같이 먹어야지 하고 이렇게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대요. 한참을 기다렸는데 안 오는 거예요. 배고플 때 오래 기다리면 짜증나잖아요. 어, 어머니 왜 이렇게 안 오시지? 왜 안 오시지? 그러니까 너무 목욕할 시간이 지났는데도 너무 안 오시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어머니 찾아서 아들하고 며느리가 욕탕을 가봤대요. 욕실에 어머니 아직도 씻고 계세요? 그 혹시 넘어졌을 수도 있잖아요. 네. 어머니 아직도 쉬고 계세요 하고 이렇게 문을 열어가지고 봤는데 목욕한 흔적은 있는데 어머니는 안 보이더래요. 어머니가 안 보이셔서 어머니 어머니 어디 계세요 하고 찾아봤는데 저쪽 보니까 불당에 부처님 보고 염주를 들고 이렇게 서 계시더래요. 그러니까 가만 아니, 어머니 저녁은 드셔야죠 하고 가봤더니 아주 새 옷을 입고 그 기도할 때 올리는 법복이라고 있거든요. 네. 기도할 때만 딱 입는 네. 막 우리가 화장실 갔다 온 옷으로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네. 막 냄새 나고 하니까 기도할 때만 딱 입는 법복 주류 들고 다 서서 그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불과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일이래요. 예. 그러니까 가기 전에 목욕 다 하시고 옷 새 옷 갈아입으시고 마지막에 부처님 바라보면서 염불하면서 그렇게 가신 겁니다. 오직 무엇을 불러서? 나무아미타불 불러서. 이와 같이 불보살의 가피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기 마음과 부처님의 가피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염불을 열심히 하면 살아있을 때는 마음이 편안하고 세상을 떠날 때는 편안하게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열심히 염불하고 기도하고 수행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1: 네.
0: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1: 네.
0: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1: 무한 행복!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행복도

BTN 불교 TV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나란 일을 부처님같이, 국민을 부처님같이, 우리도 부처님같이. 네, 전국 2만 5천여 공무원 불자들의 신행 조직이자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공직사회 내 불교 포교의 구심점인 한국 공무원 불자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새롭게 취임한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정구창 회장님 모시고 공불련의 미래 비전과 포교 활성화 방안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하겠습니다.

0: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많이 바쁘시죠?
1: 아닙니다.
0: 네. 이렇게 바쁘신 중에 이렇게 BTN 불교TV 지대망 시즌3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 공무원 불자 연합회 회장 정구창입니다. 오늘 시청하시는 BTN 불교 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불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지난 3월에 취임을 했는데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직 사회 내에 전파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나누고 듣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차관님, 오늘은 아무래도 공무원불자연합회 회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제가 회장님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1: 예,
0: 네.
1: 그러십시오.
0: 공직생활 오래 하셨죠?
1: 예, 제가 한 33년
0: 아유,
1: 했습니다.
0: 네. 강산이 세번 이상

0: 있습니다.
1: 네, 그러시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불교가 공무원 그 조직 안에서 공무원불자연합회가 출범이 사실은 늦었죠. 이웃 종교에 비하면.
0: 예, 2000년에 발족을 했으니까 좀
1: 네,
0: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렇죠. 왜냐하면 이웃 종교는 뭐 신우회다 해가지고 아주 오래전부터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0: 예, 그런 줄
1: 네.
0: 알고 있습니다.
1: 근데 우리 이제 회장님께서는 차관까지 오기까지 32여 년 지금 공무원 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언제부터 이 공무원불자연합회 활동을 하시게 되셨어요?
0: 공무원불자연합회 그 활동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주변에 여러 지금 공불련의 그 고문님들이라든지 또
1: 네.

0: 관련 조직이
1: 네.
0: 코로나 같은 시기도 있었고 또
1: 맞습니다.
0: 회장도 부재해가지고 있었던 조금은
1: 네.
0: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마
1: 그렇죠.
0: 이 부분을
1: 네.
0: 잘 제가 맡아서
1: 네.
0: 그 무게감 있게
1: 네.
0: 잘이 봉사를 해서
1: 네.
0: 그 기존에 활동했던 그 공불련으로 만들어 놓는데
1: 네.
0: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1: 아유, 든든합니다, 회장님.
0: 감사합니다.
1: 네. 아,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 조계종 총무원장이신 진우 스님을 예방하셨죠.
0: 예,
1: 네.
0: 그렇습니다.
1: 예방하시면서 첫 공식 행보를 시작을 하셨거든요. 당시에 우리 총무원장 스님께서 공직자로서 당당하게 전법 포교에 임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회장님께 전하셨는데요. 회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신 이 공불련의 좀 구체적인 실행 활동 계획, 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그동안 조금 침체했던 우리 공불련 조직을 좀더 당당한 공무원의 신행 조직으로 또 포교 조직으로 이끌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선 정기법회라든지 수련법회를 정례적으로 좀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뜻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즘 젊은 뭐 공무원들도 그렇고 불자들도 그렇습니다만은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실 체험하면서 불교를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1: 그렇죠.
0: 그런 명상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템플 스테이 같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확보를 해서 그 중앙이나 지방에서 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공무원 조직인 만큼 그 보시하는 하는 그 자원봉사라든지 또 재능 기부 같은 보시를 할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좀 바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 사실은 우리 불자님들은 이웃 종교 그 신자들에 비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그 어디 가서 서류를 작성을 할때 종교란에 불자라는 걸잘안 써요.
0: 네,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1: 그렇죠. 네. 그런데 이웃 종교인들은 참 적극적이거든요. 제가 이제 학교에 있을 때그 신규 교수나 직원들을 이렇게 이제 면접을 들어가 보면요. 기독교인들이 불교 대학에 들어오면서도 기독교 분명하게 씁니다. 그리고 천주교 분명하게 씁니다. 근데 우리 불자들은 다른 그 천주교나 기독교 대학에 갈때못쓸 거예요. 그래서 적극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회장님께서 앞으로 활동을 우리 공무원 불자들에게 좀더 적극적이고 자기 표현을 확실하게 할줄 아는 그런 불자로 좀 인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예, 스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뭐, 무수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그리고, 사자처럼 바람처럼 이렇게 혼자서 가고, 정말 얼마나 적극적이고 당당합니까? 그런 말씀을 새겨서 좀더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전법하고 포교하는데 활동을 하겠습니다.
1: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20일하고 21일 양일간에 벌써 덕숭 총림 수덕사에서 250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14대 회장 취임법회 그리고 30차 성지순례 제23차 합동수계법회가 봉행이 되었어요. 공불련 신심정량과 함께 조직 활성화 방안이 모색이 됐다고 소식을 전해 들었거든요. 네, 분위기 어땠습니까?
0: 예,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그 법회였고요. 취임법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수계법회도 있었고요. 거기서 각 지방에서 오신 분들하고 앞으로 우리 공불련에 나갈 방향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서 굉장히 좋은 모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정기법회 또 수련법회 이러한 식으로 일단은 많이 만나야 되겠다 하는 그런
1: 그렇죠.
0: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 사실은 이제 회장님이 한 1년 지나야 다 파악이 되겠지만, 그 어느 기관에 있는 공무원 불자가 제일 적극적이던가요? 이 기관별로 다 특성이 있을 텐데.
0: 제가 뭐

0: 회장님은
1: 모든 기관 네. 회원 기관들이 다 네. 적극적인데요.
0: 네.
1: 특히 제가 파악하기로는 네. 행안부도 적극적이고 행안부도. 또 복지부도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0: 그렇죠.
1: 그리고 서울시도 아마 네. 굉장히 적극적인 글자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0: 네.
1: 앞으로 이런 기관들만이 아니고 네. 모든 그 중앙부처
0: 네.
1: 또 지방에서도 지방정부에서도
0: 네.
1: 많은 불자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네. 그렇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0: 네. 복지부 같은 경우는 퇴직한 분도 그 법회할 때 꾸준히 뒤에서 지원을 하더라고요.
1: 예, 거기서 활동하던 분들도
0: 네.
1: 저도 뭐 연등회라든지 뭐 네. 이런 행사 때 자주 만나 뵙습니다.
0: 아, 그러시군요. 네. 우리 그 회장님이 소속된 성평등 가족부는 어떻습니까?
1: 성평등 가족부는
0: 네.
1: 그 원래 성평등 가족부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0: 아, 그렇다
1: 보니까
0: 네.
1: 글자 회원 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0: 네.
1: 제가 이제 회원으로 등록하면서 좀 더 활성화되고 있는
0: 네.
1: 분위기입니다.
0: 아무래도 회장님 계시니까 좀 같이 활동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1: 예,
0: 싶거든요.
1: 그렇게 하겠습니다.
0: 네, 우리 회장님께서는 이 한국 공불련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1: 아무래도 우리는 네. 공무원 불자 조직이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또 부처님의 지혜를 우리 공무원 조직이 어떻게 녹여내는가 하는 그러한 그 역할을
0: 네.
1: 우리 조직 문화 속에서
0: 네.
1: 부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0: 네.
1: 그래서 부처님

0: 그런 데 있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네. 기회가 되신다면 우리 공무원 불자님들이 한 자리에 다 모이시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이제 우리 회장님이 한 바퀴 쭉 도시면서 우리 공무원 불자들만큼은 이 육바라밀 정신이나 또 육화 정신 같은 거를 잘 우리가 배워서 공무원으로서 자기 업무 속에 그걸 녹여낼 수 있는 그런 불자가 되어보자라는 그런 좀 가르침을 전달하면서 다니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0: 예, 저도 뭐 그 정도로 전달할 네.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그런 부분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분을 네. 연결을 해서 스님을 모시고 이런 법문을 네. 할 수 있도록 그런 네. 준비를 하겠습니다.
1: 네, 아유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 이 공부의 활동이 우리 공무원 불자들에게 어떤 그 긍정적인 영향이 있어야 되거든요. 긍정적인 영향이 있어야만이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면서 불자로서 활동도 열심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0: 선생님, 저는 1차적으로 네. 우리 이 불교라는 것이 특히 네. 공직자 불자에게는 그 어떤 마음의 힐링 네. 또는 그 이러한 하나의 그 안식처로서의 마음을 힐링하는 그런 안식처로서의 우리 공불련 조직이지 네. 않나 싶습니다.
1: 네.
0: 그 직장에서 생긴 여러 가지 뭐 스트레스도 있을 테고 네. 또 마음을 안정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때
1: 그렇죠.
0: 우리 공무원 공불련 조직에서 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1: 네.
0: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조직 문화에서의 그 불자의 역할을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한 그 부처님의 계율처럼 공직의 윤리를 지킬 때 네. 하나의 그런 신호등 역할을 하는 게 우리 또 조직이지 않나 싶습니다.
1: 네.
0: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는 자전거를 함께 타고 가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1: 네.
0: 그 도반으로서의 네. 역할을 하면
1: 네.
0: 물론 무쇠 불처럼 혼자서도 갈 수가 있습니다만은
1: 네.
0: 함께 간다면은 네. 오래 갈 수 있고
1: 그렇죠.
0: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돼서 그 도반의 네. 기능 같이 모여서
1: 네.
0: 같이 공부하고 네. 토론하고 뭐 배우는
1: 네.
0: 뭐 그런 역할을 우리 공무원 불자 연합회에서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1: 아유, 맞습니다. 네, 우리가 혼자 가면 멀리 못 간다라는 네.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같이 걸어야 오래 갈 수 있다. 도반들의 힘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말씀 중에 이제 우리 공무원 불자들에게 힐링할 수 있는 역할. 그래도 이 옛날하고 공무원을 대하는 국민들의 태도가 다르잖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공무원이라고 하면 그래도 아유 그 고생하신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요즘 민원이 너무 많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각 부처마다 그 역할에 따라 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직에 있는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 불자들에게는 또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부처님도 계시지만은 우리나라에는 명산 대찰이 있거든요. 얼마나 백그라운드가 좋습니까? 공무원들이 조직별로 힘들고 고단할 때 템플스테이, 예, 총무원의 또 도움을 구해보세요. 다 연결해 주실 겁니다.
0: 네,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1: 그래서 모든 그 전국의 사찰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를 갖고 계신데 충분히 활용하시면서 본인 스스로가 힐링이 되어야만이 국민들의 그 민원을 대할 때 또 찾아오는 그 손님을 대할 때 반갑게 또 즐겁게 행복하게 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1: 그런 공무원 불자가 되면 좋겠어요.
0: 네, 그렇게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 그리고요. 옛날하고는 또 다르게

0: 굉장히 네. 젊어지고 있고요.
1: 네.
0: 제가 불교 박람회라든지 연등회라든지
1: 네.
0: 또 법요식에만 가봐도
1: 네.
0: 많은 젊은 사람들이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1: 그렇지.
0: 있다는 생각이 들고
1: 네.
0: 그래서 저희들 들로서는 불교도 지금 변화가 있는데
1: 네.
0: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도 굉장히 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1: 맞습니다.
0: 이 사람들하고는 정말 우리 세대하고는 좀 다르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0: 해난 것입니다. 성평등 가족부인데요. 제일 중요하게 하는 일이 가족에 대한 지원입니다. 네. 지금 다양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특히 한부모 가족도 있고 네. 다문화 가족도 있고 취약하고 위기에 네. 빠져있는 그러한 가족들을 돌보는데 1차적으로 네. 우리 부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가정 밖에 나와 있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청소년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네. 우리는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네. 불교식으로 말하면 그런 고정관념에 상이 많이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그러한 네. 부분을 좀 없애서 네. 차별도 없고 또 소외도 없고 네. 배제도 없는 그런 네. 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데 네.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 네. 예전에는 보면은 여성들이 미혼 여성이 취직을 해서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면 또 출산을 해야 되고 그럼 모든 육아는 여성들의 전담이었고 근데 요즘은 많이 달라졌어요. 남성도 출산 휴가가 있더라고요.
0: 네, 상당한 그 네. 남성 공무원들이
1: 출산을 해야 되고 그럼 모든 육아는 여성들의 전담이었고 근데 요즘은 많이 달라졌어요. 남성도 출산 휴가가 있더라고요.
0: 네, 상당한 그 네. 남성 공무원들이 육아 휴직을 쓰고 있습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그걸 또 네. 제도적으로 권장하기 위해서 네. 많은 부처에서 노력을 네. 하고 있습니다.
1: 그거는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1: 네, 왜냐하면 그 아이가 한 가정에 아이를 키우는데 2세를

0: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성들도 사실은 무조건 힘이 약하다고 해서 보호받으려고만 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여성들도 여성들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 때 그게 평등한 거예요. 무조건 여성이라고 해서 보호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 때 그것이 바로 남성하고 평등한 위치에 있는 것이다. 직장 내에서도 자기 역할을 분명하게 하면 돼요. 잘하면 되고.
1: 네.
0: 네. 그리고 이제 공직 생활이나 또 정책 수행에 있어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서로 맞닿아 있는 부분도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1: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인
0: 네.
1: 무아라든지 중도 이런 지혜는 바로 공직사회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0: 네, 그렇죠.
1: 특히 공직사회에서는 사실은 사익이나
0: 네.
1: 나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삿된 그런 그 정책들을 해서는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청렴하고 공명정대하게 모든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가르침은
0: 네.
1: 바로 불교하고 맞닿아 있다고
0: 그렇죠.
1: 생각합니다.
0: 네. 무아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어떤 역할을 할때 너무 자기애가 너무 강하면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무아라는 가르침이 공직 생활에는 굉장히 자기 중심을 잡아주고 자기 역할을 잡아주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은 가르침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천수경에 보면 저 뒷부분에 원하분신 변진찰 하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내가 분신, 몸을 나누어서 원하는 곳마다 다 변진찰, 모든 곳에 나타나서 자기 역할을 하겠다. 보세요. 우리 차관님은 지금 공무원불자연합회 회장님이죠. 또 자기 위치로 돌아가면 차관님이죠. 집에 가면 아버지죠. 누군가에게는 남편이죠. 만약에 딸을 시집 보냈다면 장인어른이죠. 이 역할이 몇 개입니까? 분신 변진찰 한다는 거는 내 몸을 나누어서 어딘가에 놔두고 이거보다는 그 주어진 역할이 다 분신되어 있잖아요. 그 역할에 충실한 게 분신 변진찰이 아닐까?
1: 네.
0: 저는 그렇게 가르침을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사실은 공직에 있으면서 분신 변진찰을 잘하면 되겠다.
1: 예, 맞습니다.
0: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저도 스님
0: 네. 네.
1: 관세음보살께서는 다이 세상을 모든 걸다 보고 듣고 있다.
0: 네.
1: 거기서 그러니까
0: 네.
1: 정말 깨끗하고
0: 네.
1: 청정하게 할
0: 네.
1: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0: 맞습니다.
1: 있습니다.
0: 네. 우리 회장님 불연이 참 궁금하네요. 어떻게 불교와 인연이 되었을까? 네. 궁금합니다.
1: 저는 사실은 그 어릴 때부터
0: 네.
1: 제 고향이 합천입니다. 경남 합천인데 어릴
0: 아.
1: 때부터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그 자라났고요. 특히
0: 네.
1: 제가 결혼을 하니까 우리 장모님께서 아주 독실한 이 불자하셨어요.
0: 불자하셨군요.
1: 그리고 처가집도 거의 사찰 밑에 있고 이래가지고
0: 네.
1: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았고요.
0: 아.
1: 또 그보다 더 조금 뭐 결정적인 주변의 친구들이 이
0: 네.
1: 불심이 깊은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스님 한 분이 있었는데요.
0: 네.
1: 후배기도 하고 친구기도 한 스님 한 분이 한 15년
0: 네.

0: 개인 그이 불제자로서의 제 욕심은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이 삼독이라고 탐진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마음을 내려놓기가 정말
1: 쉽지 않지요.
0: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신 바람처럼 무수의 불처럼 사자처럼 그렇게 살아가.

등불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BTN 불교 TV의 모든 프로그램은 이렇게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동참하고 후원해 주고 계신데요. 축원하는 마음으로 몇 분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강명진 불자님, 박선숙 불자님, 최경란 불자 가족 여러분, 그리고 무수한 우리 부따회 후원자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대방에서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귀한 분 모시고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자비로운 부처님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BTN 불교TV 시청자 여러분. BTN 불교TV 지대방 진행하고 있는 진명입니다. BTN 불교TV는 우리 불자가족 여러분들의 있습니다. 작은 정성 하나가 다른 이에게는 큰 깨달음의 등불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060-800-700번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060-800-700번으로 ARS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BTN 불교TV는 우리 불자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더 맑고 밝은 세상, 부처님 세상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혜가 있으면 탐착이 없어지나니 항상 스스로 성찰하여 마음에 허물이 없게 하라. 이렇게 행하는 사람은 부처님 법 가운데에서 능히 해탈할 수 있으려니와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는 이미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도 최고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 정진하고

0: 오대사는 산 자체가 신앙. 곳곳마다 부처의 숭고한 뜻이 깃들어 있는데 그 중심에 월정사가 있다. 신라 선덕여왕 12년인 643년, 신라시대 위대한 고승 자장율사가 창건하여 고려 조선시대를 거쳐 오늘에 이른다. 월정사는 산의 암자인 상원사를 비롯해 8개의 암자와 64개의 말사, 거기에 전나무 숲까지 포함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땅을 소유한 사찰이다. 그러나 임진왜란, 한국전쟁 등에 불탄 뒤 중건되어 그 오랜 역사를 증언하는 것은 오직 성물뿐이다. 그중 국보 제48호 월정사 팔각 구층 석탑과 보물 제139호 석조보살 좌상은 화려했던 고려시대의 불교 미술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구층 석탑을 향해 한쪽 무릎을 괴고 앉아있던 보살상은 현재 월정사 성보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신라시대 자장율사가 창건한 이래 문수보살의 성지로 신앙되는 월정사.
1: 신라시대 때 자장율사께서 이제 중국의 오대산에 가셔서 문수보살을 이제 칭견하신 이후에 아 이곳이 아 우리 한국의 오대산이구나, 문수성지이다라고 하셔가지고 이곳에 부처님 진시사리를 모시게 되면서 성지가 되었습니다.
0: 자장율사가 가져온 부처의 진신사리는 오대산의 가장 높은 곳에 봉안되어 있다. 바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정멸보궁을 지키는 암자 사자암. 가파른 산자락 경사진 곳에 층층이 지어져 있다. 화엄경의 주불인 비로자나부를 중심으로 사자를 탄 문수보살이 왼쪽에 자리한다. 그래서 이곳 이름도 사자암이다.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인 문수보살, 주로 대중에게 친근하게 동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산마다 곳곳에 문수성지, 오대산이 과연 불교의 유람임을 알 수 있다. 동자에서 유래한 것이다.
1: 문수동자를 다른 이름으로 선제동자라고도 합니다. 그 선제동자가 갔던 길을 우리가 그대로 답습을 하면서

0: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릴레이 특강 지혜의 다락방의 김지원입니다. 무려 2,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동아시아의 사상과 문화에 깊은 영향을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릴레이 특강 지혜의 다락방의 김지원입니다. 무려 2,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동아시아의 사상과 문화에 깊은 영향을 끼친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두고 위대한 사상가다 또는 최고의 교육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의 지혜는 물론 소중한 통찰까지 전하는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네, 바로 공자입니다. 이 시대를 뛰어넘어 공자가 지금 우리를 만난다면 과연 어떤 지혜를 건네게 될까요? 이 고전에서 찾는 인생의 진리, 오늘은 동양 고전학자이신 서울대학교 김얼회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지혜 다락방 처음 모셨는데요.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반갑습니다.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에서 한문으로 된 동양 고전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는 김얼회라고 합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자, 교수님, 제가 앞서서 이제 동양 고전학자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방송 또 강연, 저서를 통해서 이 고전을 전하고 계신데 그래서 그런지 교수님을 통해서 이 동양 고전을 처음 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알고 계셨나요?
1: 사실 알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0: 네, 그렇다고들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궁금해지는 게 그렇다면 교수님께 첫 고전은 어떤 거였을까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1: 예, 저에게 있어서 동양 고전 쪽의 첫 고전은 중학교 때서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한 20번 넘게 읽었던 네. 삼국지입니다. 네. 소설 삼국지를 그것이 저한테 첫 고전이었습니다.
0: 참 그 나이 때 특히 이제 남학생들이 삼국지에 많이 빠지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 삼국지가 지금의 학자의 길을 걷게 한 계기였을까요?
1: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국지를 보면서 그 당시에 이제 삼국지 번역본에 한자, 그 다음에 한시, 이런 것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었는데, 그걸

안녕하십니까. 동양고전학자 김오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공자와 용기라는 주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공자는 지금으로부터 약 1500여 년, 정확히 말씀드리고자 하면 서기전 551년서부터 479년까지 살다가 간 인물입니다. 그 당시가 중국의 역사 단계로서는 춘추시대라고 불리는 시대였는데요. 이 춘추시대 노나라, 지금 우리나라 인천하고 마주보고 있는 지역이 중국의 산동인데요. 그 산동 지역에 있었던 고대 국가입니다. 그 노나라 태생입니다. 뭐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용기를 지니고 있어야만 인자가 될수 있다. 어진이가 될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 말은 결국은 공자가 용기는 어진, 인의 필요 조건이다. 라고 그렇게 설정했다라고까지 주장할 수 있는 한 근거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용기를 어진만큼이나 중시를 했다. 이렇게 가정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진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자가 가장 중시한 도덕적인 가치입니다. 그러면은 용기를 공자는 어진만큼이나 도덕 가장 중시를 했다. 이런 얘기가 성립될 수가 있는데, 과연 그렇게 볼수 있는가? 몇 가지 이 근거를 논어에서 더, 들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공자는 군자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용기를 지니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군자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군자는 그 당시 사회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근대가 시작되기 전까지 한자권에서 이 지식인 혹은 식자층의 롤 모델이라고 할수 있는 그러한 유형의 인물을 가리킵니다. 이 군자는요, 도덕적인 역량하고 실무 혹은 전문 역량이라고 할수 있는 이두 가지 역량을 공이 갖추고 있는 그러한 유형의 인물을 가리켰는데요. 이 군자가 되기 위해서는 공자는 어짐, 그러니까 인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용기도 필요하다. 그래서 논어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공자는 지혜로운 자는 미혹되지 않고, 어진 자는 걱정하지 않으며, 용기 있는 이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 덕목이 병칭됩니다. 첫 번째는 지혜로움이고요. 두 번째는 어짐입니다. 세 번째는 용기 있음입니다. 이세 가지를 같이 갖추고 있어야만 공자는 군자가 될수 있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이런 표현이 논어에서 두 번이나 나오는데요. 자한편이라는 것과 헌문이라는 편에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두번 반복했다라는 건 그만큼 강조했다라는 그런 뜻이 되죠. 그만큼 공자는 이 용기를 중시했다라는 겁니다. 이 공자의 언급에서요, 세 가지가 얘기되고 있는데, 지혜로우면 미혹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어질면 걱정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용기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언급되는데요. 여기에서요, 후자, 그러니까 미혹되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이세 가지는요, 사실은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롤 모델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장애가 되는, 또그 장애가 언제 되느냐, 늘 되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미혹 속에 우리는 노출된다는 거죠.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전까지 아,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옆에서 자꾸 얘기를 하면 그런가 하고 이렇게 그쪽으로 마음이 쏠리기도 하고, 이게 미혹인 거죠. 그 다음에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걱정하는 존재입니다. 또한 불안해하는 존재입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를 이루고 살고 있고요. 달리 표현을 하면 사회 바깥에서는 살수 없는 존재가 사람이란 말이죠. 거기다 사람은요, 이 아직까지 알려지기에는 이 우주 속에서 유일하게 미래를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 미래를 사유할 수 있다라는 게 사람에게는요, 양날의 검입니다. 이게 축복이기도 하고, 이게 바로 사람을 상시적인 불안 상태,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밀어넣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사유할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살고 싶은 미래대로 좀 살고 싶어요. 그런데 사회 속에서 살다 보니까 저마다 살고 싶어 하는 미래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 충돌하고,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로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로부터 근본적으로 사람은 걱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고, 불안 속에서, 그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공자는 무슨 얘기

일을 한 거냐? 지혜로워라. 그러면 그러한 미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어지러워라. 그러면은 그러한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다. 응? 용기를 가져라. 그러면 그러한 불안을 극복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추었을 때 당신이 원하는 롤 모델, 그 당시로서는 그게 분자였던 겁니다. 분자가 될수 있다라고 공자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어짐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용기가 들어있죠. 공자는 이 정도로 용기라는 것을, 강조를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분자보다 공자가 한 단계 더 높은 궁극적인 그러한 인간 유형으로 제시를 한게 성인입니다. 여기서 성인은요, 이 한자로는 이룰 성자에다가 사람인 자를 쓰는 그러한 조어입니다. 보통 성인하면 성인 군자 해가지고 아주 훌륭한 거의 신급의 그러한 이 사람을 가리키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물론 그런 성인이 되는 것도 공자가 바랬던 궁극적인 인간의 최고의 경지에 다다른 인물 유형이기도 한데요. 사실 성인은 좀 타고난 바가 있어야 된다라고 공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 가지고 가 닿을 수 있는 그런 경지는 아니라고 봤고요. 공자의 시대는 그렇게 봤습니다. 공자의 시대는요, 성인은 어떤 사람만 될수 있느냐? 태어나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 그걸 이제 한자어로는요, 생이지지자라고 하는데요. 이 생이지지자만 성인이 될수 있다라고 공자의 시대에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그 성인보다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서 가닿을 수 있는 그러한 이상적인 인물 유형을 제시를 했는데요. 그게 이룰성자에다가 사람 인자를 쓰는 성인입니다. 공자는요, 용기를 성인이 되는데, 그러니까 완성된 사람이 되는데에 바탕으로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논어에 보면 이러한 언급이 나옵니다. 장무중이라는 사람의 지혜와 공작이라는 사람의 무욕, 그러니까 욕망이 적은 거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변장자라는 사람의 용기, 그 다음에 영구라는 사람, 영구는 이제 공자의 제자이기도 한데요. 영구라는 사람의 학문, 요네 가지를 다 갖춘 상태에서 예학으로서 더 수련을 한다라면, 그러니까 문체를 더 한다라는 것은 수련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수련을 한다라면 완성된 인간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장무중은 지혜하면 이제 그 당시에 지혜? 그러면 장무중이라는 사람이 탁월하지. 그 다음에 과욕, 무욕, 그러니까 욕망을 줄이는 거예요.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예,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봉자는 용기를 어짐의 필요 조건으로 봤다. 충분히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공자는 용기를 중시를 했다. 그런데 요새 우리는 용기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완력이 생각나고 담력이 생각나고 어떤 무력 같은 그런 물리력 같은 것들이 생각나시죠? 그것도 물론 공자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참된 용기는 그것보다는 예컨대 이러한 역량을 갖춘 것을 가리킨다라고 공자는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자의 이 용기를 중시하는 사유가 사뭇 궁금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물리력이나 완력이나 담력이나 이런 것보다도 더 참된 그 무엇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공자는 왜 그렇게 용기를 중시를 했을까요? 예? 어짐의 필요 조건으로 그렇게 설정을 했을까요? 예컨대 이런 식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용기는 내가 어떤 판단을 했을 때 그 판단을 그냥 나의 내면 차원에 머무르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판단이 나의 바깥으로, 외면으로, 그걸 달리 표현을 하면요, 사회적으로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렇게 드러내주는, 그래서

그래서 공자는 용기를 어짐의 필요 조건으로 그렇게 상정을 했던 겁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의로움을 보고 행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의로움을 본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뭔가를 봤을 때, 아, 이게 의로운지 아닌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의로움을 봤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의로움을 봤다라는 것은 이미 내가, 아, 저것은 정의로운 거야 라는 것을 이미 판단을 통해서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왜? 용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의로움이 뭔지는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나의 내면에 의로움이라는 덕목이 갖추어져 있다라고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의 내면에 의로움이 갖추어져 있다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내가 정의로워지느냐, 자연스럽게 내가 정의를 행하게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공자가 봤을 때는 머릿속으로 알고 있고 마음속으로 깨닫는다, 느끼고 있다라고 해도 그것을 몸으로 사회라는 그러한 장에서 펼쳐내지 않으면은, 그러면 그거는 안에만 있는 거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겉으로 나타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저 사람이 정의로운지 정의롭지 않은지 그걸 판단할 근거가 없게 됩니다. 용기는 바로 뭐냐? 그렇게 안에 갖추고 있는 것,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깥으로 보이게끔 내 안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꺼내어서 사회라는 장에서 펼쳐내주게 하는 그 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용기가 어짐을 실현하는데, 필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어짐을 내 안에 갖추고만 있으면 뭐 합니까? 남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진지, 어질지 않은지를. 그러니까 예컨대, 김어래, 당신이 어질다라는 평가를 받고자 하는가? 그러면은 뭐? 어짐을 행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짐을 아는 것과 어짐을 내 안에 구비하는 것과 어짐을 내 바깥으로 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안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드러내서 행하게끔 해주는 그 힘, 그 도덕적인 역량, 그걸 공자는 용기라고 규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명제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용기는 도덕을 실천으로 완성해주는 힘이다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케이, 공자가 용기를 참된 용기를 어떻게 이해했고 어떻게 설파했는가? 아, 그건 내가 이해를 했다. 그런데 그런 용기는 어떻게 키우면 되지? 뭐 담력을 키우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 뭐 완력, 물리력을 키운다. 그러면 뭐 헬스장 가서 운동을 한다. 뭐 그런 식의 방법이라는 게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해야만, 학문을 익혀야만 용기, 그런 참된 용기를 키울 수 있다라고 공자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논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용기를 좋아하면서 배우지 않으면 그 패단은 난폭하게 됩니다. 자, 좀 이해가 되십니까? 배우지 않으면,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기를 갖추면 이 용기는 어떤 유형의 용기만이 갖추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죠. 완력을 쓰고, 물리력을 쓰고, 이러한, 용기만 갖추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용기는 갖추어지지 못한다라는 거죠. 참된 용기는 뭐 공부를 해야만 갖추어질 수 있다라고 공자는 얘기를 한 겁니다. 아, 제가 이렇게 공자의 생각을 소개는 해드리고 있지만 잘 와닿지 않으시죠? 예, 뭐 그럴 수는 있지만 아, 공자는 저렇게 생각했구나. 그렇게 한번 공자의 입장에 대해서 공자는 왜 저렇게 생각을 했을까? 예컨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공자와 한번 대화를 나누면서 저의 설명을 계속 쫓아오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예의를 익힘으로써 용기를 키울 수 있다라고 공자는 얘기를 합니다. 아니, 예의를 갖춰?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기했을 때 떠올리는 그러한 것들하고는 잘 매칭이 안 되시죠? 예, 그런데 공자는 분명하게 논어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용기가 있으면서 예의가 없으면 아까 배우지 않으면 난폭해지는 것처럼 예의가 없으면 또한 난폭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의라는 건 뭐냐? 그렇게 심력, 그러니까 쓸수 있는 역량이라는 거죠. 그걸 같이 갖춰야 된다라고 공자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세 번째는요, 정의로움, 의로움을 갖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용기가 있으면서, 그러니까 군자가 용기를 갖춘 상태에서 의롭지 않으면 난폭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군자의 반대 유형인 소인은 용기만 있으면, 그러니까 정의가 없는 상태에서 용기만 있으면 도적이 된다라고까지 이렇게 아주 강한 어조로 단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로움을 갖추고 예의를 갖추고 배움으로써 용기를 지니면서 그 용기가 난폭함으로 발산되지 않도록 컨트롤할 수 있는 역량을 동시에 갖출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 스스로 한계 긋는다. 그러니까 스스로 한계를 금. 요거를 이제 공자보다 약한 1,000수백여 년 후에 성리학을 집대성한 우리나라에서는 주자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데요. 주의라는 사람이 자획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요. 자획은 뭐냐면요. 자자는 스스로입니다. 획을 긋는다, 줄을 긋는다, 그런 뜻으로써 여기서는 한계를 긋는다라는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스스로를 한계 짓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한계 짓지 않는, 그러한 자획하지 않음으로써 그러한 참된 용기를 공자는 기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 한 제자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스승님의 도는 제가 참 반깁니다. 제가 싫어하는 것은 아닌데요. 아, 스승님의 도를 실천을 하려고 하면 힘에 부칩니다. 이 힘에 부친다라는 말의 한자어 원문입니다. 힘에 부친다는 것은 하다가 중도에서 그만둔다는 것이다. 근데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해보지도 않고 한계를 긋고 있는 것이다. 요 해보지도 않고 한계를 긋고 있는 것. 요게 이제 주의라는 사람에 의해서 자획이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드러난 것.

역부족은 그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 과정에서 몸과 마음이 단련이 되니까. 근데 해보지도 않고 자획을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죠. 공자는 바로 이러한 자획하지 않는 것, 몸과 마음을 최대치로 끝간데까지 한번 밀고 나가서 한계에 부딪혀보는 그러한 체험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참된 용기를 기를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공자가 생각했던 용기, 참된 용기라고 그렇게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참된 용기를 말한 공자의 용기가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슨 힘이 되는가?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 번쯤은 던져봄직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단면들을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두 가지만 얘기를 하자면요. 우리 사회의 이 기성질서가 갈수록 공고화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까? 개천에서 용나는 그 케이스가 굉장히 적다. 혹은 아예 불가능한 사회 구조다. 그런 이제 표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암만 능동적으로 내 삶을 기획을 하고 내가 암만 치열하게 내 삶을 영위해낸다고 하더라도 내가 태어날 때 주어진 조건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좌절하고 마주하게 되느냐? 내가 노력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가 열심히 살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러한 회의라고 할까요? 한계라고 할까? 이런 것과 마주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요. AI 혁명이라고까지 지금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 AI 시대에 인간에게만 고유하다라고 얘기되어지는 그런 인간 고유의 영역

수 있는 내적 역량, 내적 근거를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바로 이 공자의 용기라는 것, 예? 내적 역량을 바깥으로 드러내주는, 예? 바깥으로 실현해주는 그 역량인 이 용기라는 것이 이런 식의, 예? 자기주도적인 삶이 갈수록 그 가능성이 줄어드는, 내 삶에 내가 주인이기가 갈수록 힘들어지는 이런 사회에서 정말 필요한 그러한 역량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공자와 용기,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월회 교수님과 함께 시대가 변해도 여전히 유효한 공자의 통찰을 나눠봤는데요. 여러분, 오늘 강연 꼭 기억하셔서 이 일상 속에서 공자가 강조한 용기 가득히 채워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혜의 다락방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지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더 멋진 통찰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땅히 달처럼 살고 처음 부처님 전에 온 사람처럼 수줍어하고 겸손하라. 물을 건널 때나 가파른 산을 오를 때 조심하듯 자신을 잘 단속하여 스스로 뽐내지 말라.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0: 제석천은 다섯 가지 공덕이 몸에서 떠나 그 목숨이 끝나려 하자 매우 근심하고 걱정하였다.
1: 왜 슬퍼하면서 근심하는 빛이 있습니까?
0: 제석찬은 대답하였다. 나는 곧 죽을 것이다. 죽을 징조가 이미 나타났다. 지금 세상에 불법은 사라지고 또 큰 보살들도 없어서 내 마음이 귀할 곳을 알지 못해 근심하는 것이다.
1: 비수갈마가 아뢰었다. 지금 연부제에 큰 나라 왕이 있어 보살도를 행하는데 이름은 십이라 합니다. 그는 뜻이 굳고 정진하여 반드시 불도를 이룰 것입니다. 거기 가서 귀의하시면 반드시 보호하고 재앙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0: 제석천은 다시 말했다. 만일 그가 보살이라면 나는 먼저 시험해보리라. 너는 비둘기로 변하라. 나는 매로 변하리라. 그래서 내가 급히 네 뒤를 쫓으면 너는 쫓

있었다. 그러나 다리살을 다 베어도 비둘기보다 가벼웠다. 그래서 다시 두 팔과 두 옆구리 살을 다 베어 올렸지만 여전히 비둘기 무게보다 모자랐다. 그때 왕은 몸을 일으켜 저울판에 오르려 하였으나 기운이 부쳐 헛디디는 바람에 땅에 쓰러져 까무라쳤다가 한참 만에 깨어나 스스로 그 마음을 꾸짖었다. 나는 오랜 옛날부터 삼계를 윤회하면서 갖가지로 고초를 맛보았으나 아직 복을 짓지 못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정진하여 게으름을 피울 때가 아니다. 이렇게 자신을 꾸짖고는 억지로 일어나 자신의 몸을 저울판에 올렸다. 그러면서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스스로 잘하였다고 생각했다. 그때 천지가 여섯 가지로 진동하여 모든 하늘 궁전들이 다 흔들렸다. 그리고 여러 천신은 한꺼번에 허공에서 내려와 보살이 어려운 보시행을 하는 것을 보고는 모두 한꺼번에 쏟아지는 비와 같이 눈물을 흘렸다. 부처님의 전생이었던 12왕은 우리에게 모든 생명의 소중함과 평등함을 보여주었습니다.

0: 마지막으로 본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1: 그는 모든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2: 그분은 족할 게 없는 분이었어요.
1: 지위도, 가족도, 부족함 없는 삶도.
3: 떠날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어요.
1: 하지만 어느 날 그 모든 것을 뒤로한 채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는 어디로, 무엇을 향해 떠난 걸까요?
4: BTN 불교 TV에서 그가 떠난 이유가 밝혀집니다.
5: 어? 이거 실화야?
6: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7: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8: 이 시즌 2 고문원에 나와 있는 이 사찰 음식을 체계화시켜서 현대화시키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9: 땀을 이렇게 많이 뻘뻘이고 지금
8: 해가 지금
9: 아이고 이거 어쩜 좋아.
10: 쌀가루에다 물을 안 뿌려가지고
4: BJ 정문수님.
9: 그렇습니다.
4: 아, 그거 너무 귀여우시던데요.
9: 사찰 음식을 통해 가지고 이 그리움과 추억 그리고 행복 이것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명상을 해볼 텐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 첫 번째, 두 번째 시간까지 배웠던 거 먼저 말씀 나누고, 그 다음에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는 편안해지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어요. 우리가 명상을 할때 어떤 모드로 세팅을 먼저 해야 될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먼저 지금 우리는 이곳에서 안전함을 느끼고 또 편안함을 느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 지금 이곳은 괜찮은 곳이구나. 그리고 나는 언제나 편안하게 돌아올 수 있구나. 안전함을 찾을 수 있구나. 라고 계속 우리를 돌이켜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진짜 명상을 할 때 이런 태도에 대해서, 마음가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이런 세팅이 되었으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시간에도 살짝 언급은 드리긴 했었는데요. 명상을 할 때 우리가 하는 것은 집중과 알아차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러면 그 집중하는 게 뭔데? 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집중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명상은 사실은 저희가 자세 잡을 때 몸의 느낌이 어떤지, 긴장이 된 곳이 있다면 편안하게 이완해 주세요 라는 것들을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집중하는 것이 사실은 그것과도 좀 연관성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우리는 항상 시작할 때 시작 명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먼저 시작하면서 지금 이곳으로 돌아오는 명상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를 편안하게 잡아주시고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 명상을 하면서 마음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것들을 지금 여기로 데리고 옵니다.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곳은 대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안전한 곳이에요. 그 누구도 여러분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인지하고 아는 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지금 괜찮

눈은 감거나 45도 아래를 바라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동안 있었던 일로 인해서 긴장된 곳들이 있다면 편안하게 이완합니다. 그렇게 지금 이곳으로,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이 몸과 마음으로 우리의 주위를 데리고 옵니다.

잠시 동안 편안함으로 우리 몸을 이끌어 봅니다. 편안하지도 불편하지도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중립적으로 느껴지는 곳이 있다면 그 부분은 사실 편안하게 느끼는 곳입니다. 전체적으로 몸이 안정되고 평화로워지는 것을 느껴봅니다. 너무 애쓰지도 말고 너무 놓지도 않은 그 중간 정도의 힘으로 지금 이곳에 잠시 머무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흘려보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지금 이곳으로 잘 도착을 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시작하면서 지금 여기로 도착하는 이 명상을 환영의 명상, 웰컴 명상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이곳으로 잘 도착해서 우리 모습 그대로를 잘 환영해주는, 맞아주는 이런 명상의 시간을 여러분들도 늘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가 명상을 할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집중하기예요. 집중하기 할때 여러분들이 집중은 어떻게 하는 거지라는 것들을 우리가 배워봤나라는 생각을 해보면 사실 배워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렸을 때도 학교에 가면 집중해, 공부해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집중을 하는지,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집중의 모습이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를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명상은 이 집중의 요소를 정말 많이 개발하거든요. 왜냐하면 집중의 요소들을 훈련하는 과정이 명상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를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명상은 이 집중의 요소를 정말 많이 개발하거든요. 왜냐하면 집중의 요소들을 훈련하는 과정이 명상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집중을 연습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도 과학적인 연구들을 많이 보게 됐을 때, 특히나 뇌과학적인 연구들을 많이 보게 됐을 때, 집중할 때 쓰이는 뇌의 부위가 활성화된다. 특히나 전두엽, 전전두엽 쪽에 활성화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명상은 집중하기의 훈련을 먼저 계속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집중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집중할 때 우리가 주의를 가지고 가는 부분을 떠올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집중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극을 보러 갔어요. 근데 연극을 보러 갔을 때 주인공에게 집중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죠? 무대를 준비를 하고 다른 곳은 다 맞고요. 다 까맣게 한 다음에 조명을 하나만 딱 켜고 그 주인공에게 탁 쏩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것을 보지 않고요. 주인공만 보게 돼요. 그 무대 위에 있는 오로지 하나의 대상, 그 주인공에게 우리의 주의가 가게 되죠. 그것을 우리는 집중이라고 합니다. 다른 것은 보지 않고요. 하나의 대상을 정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모든 감각기관이 그것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초점을 맞추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은 사실은 하나의 대상을 정하고 그 대상에 나의 마음, 나의 주의를 가지고 가서 그곳에 온전하게 머무는 것, 그 대상에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이외에 알아차림의 요소들도 있죠. 맥락적으로 계속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데 요거를 먼저 개발할 수도 있겠지만 집중의 요소를 먼저 구체적으로 개발하고 나면은 이 알아차림의 요소도 굉장히 빠르게 우리가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개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지금 이 시간은 집중의 요소를 먼저 개발해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아차림은 사실 첫 번째 편안해지기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연습도 해왔어요. 집중도 그렇지만. 자, 그러면 오늘은 집중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는 시간이니까. 자, 그럼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간다, 주의를 가지고 간다라는 게 집중한다라고 했다면, 어디에 가지고 가야 될까? 아마 고민하실 것 같아요. 뭐에 가지고 가야 되지? 라는 거. 그래서 실제로

현재를 살아요. 현재에 깨어 있어요. 감각은 신경계가 계속 작동하면서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항상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각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항상 지금 여기에 살 수 있어요. 그리고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잃어도 다른 곳에 마음을 뺏겼어도 항상 돌아올 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감각, 우리의 몸은 우리의 집과도 같습니다. 언제든 우리가 마음에 방황이 있을 때 아, 내가 돌아갈 곳이 있지 하고 우리 몸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시잖아요. 근데 몸에서 호흡이 언제나 자연스럽게 들어왔다 나갔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막 억지로 내가 숨 쉬어야지 하지 않아도 항상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안하게 이 관문 삼아서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 안에 몸 밖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잘 바라보고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몸 안에서는 뭐 배고픔도 느낄 수 있고요. 장기 안에서 일어나는 느낌들도 느낄 수 있고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뭐 온도라던가 따뜻함, 차가움, 뻐근함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죠. 몸 안에서의 느낌은 또 여러분이 찾아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몸 밖에서의 몸 밖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몸으로 느끼는 것. 얘네들을 바로 또 우리 오감으로서 느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삼을 때 소리를 대상을 삼을 수 있어요. 그래서 능엄경에서는 소리를 들음으로써 깨치게 되는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소리를 들으면서 그 소리에 집중하는 것도 연습할 수가 있고요. 향을 맡으면서 그 향에 집중하는 것을 연습할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뭐 점을 찍어 놓고 보기도 하고요. 면벽 수행을 하기도 하죠. 눈에 보이는 것을 다 집중해서 하나로 다 정신을 모아서 바라보면서 수행을 할 수도 있고요.

편하다면 걷기 명상도 가능할 거고요. 그래서 걷기 명상하면서 발바닥의 느낌으로 가지고 가고, 이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지면과 닿는 느낌,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느낌으로 이 땅과 마주하는지, 그게 어떤 느낌으로 몸으로 다가오는지 살펴보는 것도 이 걷기 명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온 몸을 사용해서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명상을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 몸을 관찰하면서 할 수 있는, 몸에 집중하면서 할 수 있는 명상들인 거죠. 제가 지금은 이렇게 짧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거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명상하시면서 탐구하셔야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몸만 관찰해도 평생 동안 하시는 분들, 바닥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몸에 대한 이 집중의 대상을 삼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면, 그 다음으로는 이런 것들로부터 이런

뭐 새소리를 들었을 때 아유 좋다 편안하다 느끼고요. 어떤 분은 새소리를 들었는데 아무 느낌이 안날 수도 있어요. 중립적인 거죠. 어떤 분들은 새소리를 들으면서 어우 시끄러라고 느낄 수도 있죠. 불편한 거죠. 이거는 내 상황에 따라서, 맥락에 따라서, 내가 살아왔던 경험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감각부터 느낌, 생각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이 명상할 때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너무 달라요. 그래서 느낌은 그냥 맥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니 그것에 내가 끄달려가고 이걸 막 잡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 그냥 느낌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느낌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대로 바라보라. 그대로 있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명상할 때 판단하지 마세요라는 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다르게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럼 내가 내 마음이 너무 달라졌어. 이렇게 변덕스러운 내 마음이야 라고 마음이 잘못한 걸까요? 아니요. 그냥 상황이 변한 거예요. 상황이 변했고 맥락이 변했고 그러니까 내가 느낌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느낌은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다른 것으로 뭐 차가운 얼음물을 시원한 얼음물을 한여름에는 너무 맛있게 드셨을 수도 있어요. 정말 막 햇빛이 뜨겁게 내리쬐고 막 사막 같은 기후에서 내가 하루 종일 너무 열심히 막 걸어 다녔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시원한 얼음물을 마시면 와, 너무 좋다. 라고 여기가 천국이구나, 여기가 극락이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 시간 마시면은요, 어이구, 이렇게 괴로울 수가 없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물이 잘못했나요? 아니면 여기에 따라서 다르게 느낀 내가 잘못한 건가요? 아니요, 그 어느 누구도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냥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느낌이 일어난 것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불편한 느낌, 편안한 느낌, 어떤 것에도 집착할 이유는 없어요.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거니까 또 불편한 느낌, 불편한 느낌대로 존재하는 이유가 있어요. 불편한 느낌이 있어야지 우리는 정보를 받아서, 아, 이건 나한테 해로운 거구나. 이건 나한테 불편함을 주고, 사실은 이게 내가 얼음물, 차가운 추운 겨울날 얼음물 계속 먹어봐요. 몸이 아프겠죠. 면역력이 낮아질 수도 있고, 감기 걸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내가 몸이 안 좋아질 수도 있어. 이거 하면 너는 위험해질 수 있어. 라고 정보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건, 아, 내가 이런 것들을 좀 편안해 하는구나. 라고 좋은 정보를 주는 거고요. 불편하면, 아, 이거 불편하니까 내가 몸에 안 좋은 거겠구나. 라고 또 다른 좋은 정보를 주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중립적이다.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만큼도 좋은 게 없어요. 아주 편안한 거예요. 굉장히 귀한 경험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나에게 그냥 좋은 정보를 알려줄 뿐. 얘네는 상황에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니 그대로 늘 일어나고 사라지는 느낌을 바라보자. 라는 게두 번째 느낌에 대한 명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느낌을 집중의 대상으로 삼아서 바라볼 수도 있어요. 이것까지도 너무 재밌겠죠? 이것만 해도 사실 또 평생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집중의 대상을 정말 많이 이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음으로도 갈수 있어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들. 정말 수많은 감정들이 있죠. 감정에 대한 연구하시는 분들 막 수백 가지의 감정을 또 얘기하기도 하시잖아요. 정말 수많은 감정들을 얘기하시는데요. 그런 감정들도 여러 가지로 일어났다 사라지고요. 생각들도 정말 수없이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한순간에 이 명상하면서 잠깐 앉았는데 세계 여행하고 왔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렇게 우리 생각에서, 우리 마음에서 이 감정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루어지고 형성됐다가 또 없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바라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집중의 대상을 우리 마음으로 삼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판단하고 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일어났다 사라질 거거든요. 어제 했던 생각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거 거의 없을 거예요. 10년 전에 했던 생각을 난 지금도 고수하고 있다. 아우, 대단하세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그건 내가 한번 곰곰이 또 생각해 봐야 될 생각인 거죠.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도 일어났다 사라지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바라보면서 명상을 하기도 합니다. 판단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으면서 있는 그대로 느낌과 같이 이렇게 바라보는데요. 여기에 끌려가면 이제 또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끌려가지 않으면서 객관적인 내가 계속해서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듯이,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듯이, 왔다 사라지는 파도를 바라보듯이

자,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집중의 대상들을 여러 가지로 할수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초심자라면,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몸부터 시작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객관적이에요. 몸에서는 그냥 감각들이 계속 일어났다 사라지고, 언제나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고, 감각들은 그냥 뭐, 아, 이런 느낌이 일어났네? 저런 느낌이 일어났네? 라고 그냥 바라볼 수 있거든요. 물론 항상 이두 번째의 느낌,

불편한 게 일어났어. 이러면 이거 내가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에 신경을 더 많이 쓴다는 거죠. 주의를 더 많이 간다는 거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다른 것도 존재하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는 굉장히 다양한 감각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이곳은 사실 굉장히 안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집중의 대상을 한번 바라보는 거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집중의 대상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주의를 가지고 가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그 대상은 사실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든 거에 주의가 가고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너무 힘들게 한다면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 또 다른 감각, 또 다른 감정들, 또 다른 생각들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마음을 전환시킬 수 있다라는 것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현대 심리학에서는 주의 전환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주의력 재배치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실은 명상할 때는 우리가 실제로 우리 마음을 온전하게 둘 수 있는 하나의 대상을 딱 정해서 건강하게 마음을 둘 수 있게끔 만들고 그 대상에 온전하게 집중했을 때 몰입의 경험을 하기도 하고요. 그와 함께 하나의 일체감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실제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내 삶에서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써야 되는지,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훨씬 더 잘 결정할 수 있게 돼요. 그 말은 여러분이 여러분 삶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집중력을 연습해야 돼요. 내가 주의를 내가 온전하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게끔. 근데 물론 이렇게 했을 때 난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한다? 라고 하면 안 되죠. 여기에 핵심은 건강한 집중이기 때문에 건강하게 살기 위한 집중력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내 마음만큼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가 너무 힘든,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당연히 얘네들도 있을 만 해서 있어요. 필요하니까 이런 감정들이 있는 거거든요. 화도 있을만 해서 있어요. 화도 안 내면 그 이상하다고 하잖아요. 화도 적당히 낼 줄 알아야지 자기를

사람도 통제할 수 없고요. 다른 사람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통제하려는 마음 내는 건 욕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만큼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인공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실 수 있도록 집중의 대상을 잘 선택하시고 거기에 주의력을 키우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움직여도 보시고 또 다리도 쭉 뻗으면서 팔도 쭉 뻗으면서 팔도 살살살살 풀어주시면서 자리를 자세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편안하게 한번 잡아보시고요. 꼬리뼈 살짝 힘주고 전골과 아랫배에 약간의 긴장이 들어갑니다. 그 위에 척추는 있는 그대로 올려두고 두 다리는 편안하게

보자 의도를 했다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각, 감정, 느낌, 생각 등을 꺼져 있는 그대로 살펴봅니다. 하늘에 흘러가는 구름들을 누워서 바라보듯이 파도가 치는 바닷가 앞에서 올라왔다 내려가는 파도를 바라보듯이 예쁜 시냇가에서 흘러가는 시냇물을 바라보듯이 그저 올라왔다 사라지는 생각, 감정 등을

이제 몸 안에서의 느낌을 다시 한번 알아차리고, 잠시 후에 종소리가 들리면 종소리에 귀를 기울였다가,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천천히 눈을 뜹니다.

이제 눈 뜨시고 편안하게 도록 놓아둡니다. 자, 이렇게 오늘 집중하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이 집중하기 명상만 해도 꽤 오래

0: BTN 투어에서 7월 26일 일요일 경상북도 예천으로 특별한 순례를 떠납니다. 깊은 산사에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 수행의 향기가 머무는 천년 고찰, 예천 용문사 국보 대장정과 천년의 지혜를 품은 윤장대, 고요한 산사 속에서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의 숨결을 만납니다. 새롭게 국보의 가치를 인정받은 계심사지 5층 석탑, 천년의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중생의 길을 밝혀온 국보 앞에서 잊고 있던 마음의 평화를 만나보시죠. 이번 순례에는 BTN 가족기도 도원 스님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의 뜻깊은 시간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은 수행이 되고 한 번의 합장은 기도가 되는 시간. BTN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1: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한번 재미난 이야기.
2: 절을 많이 해서 절이다라는 저절로 돌아가서 절이다라는.
1: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0: 고맙소.
1: 원효대사는 용이 사라진 자리에 사찰을 지었는데 그 사찰이 바로 여주 실륵사랍니다.
2: 그럼 원래 이 자리가 연못이었던 거네?
1: 그렇지.
2: 그런데 이건 뭐야?
1: 보면 몰라. 나홍선사의 부도탑이잖아.
2: 나홍선사가 누군데?
1: 나홍선사는 고려 때 스님인데 조선 불교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셨지. 나홍선사가 쓴 시들은 지금도 널리 널리 전해지고 있고.
2: 우와, 대단한 스님이네.
1: 맞아.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이번엔 나홍선사 이야기로 고고! 세월이 흐른 후 나홍선사는 실륵사로와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3: 총사는 나더러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1: 그 시간 마을에선 용의 머리를 한 말이 나타나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고 용마에 시달리던 마을 사람들은 마지막 희망을 안고 나홍 스님을 찾아오게 됐죠.
4: 스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놈의 용마가 걸핏하면 우리를 괴롭히니 도대체 살 수가 없습니다.
3: 그 용마가 아직 마을에 있소?
4: 예.
3: 그럼 갑시다. 내가 용마를 만나야겠소.
1: 그렇게 나홍 스님은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는 용마를 찾아 나섰고 신비한 굴레로 용마를 단순히 제압했죠.
3: 이제 더는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거라.
4: 고맙습니다. 스님이 우리 마을을 구해주셨습니다.
3: 다 실륵 덕분이지요.
4: 실륵이요? 실륵이 뭡니까?
3: 아까 제가 용마를 올가면 신비한 굴레가 실륵입니다.
1: 그 후로 사람들은 나홍 스님이 수행하던 사찰을 용마를 잡은 신비한 굴레, 실륵의 이름을 따 실륵사라 부르게 되었답니다.
2: 저기가 속리산인 거지?
1: 맞아. 속세속 떠날 리. 속세를 떠난 사람들의 산이지.
2: 그럼 수행은 제대로 되겠다. 그런데 설마 저기까지 걸어가겠다는 건 아니지?
1: 걸어가야지, 당연히.
2: 진짜? 차 타고 가면 안 돼? 아니면 말이나 소라도?
1: 안 돼. 다리도 튼튼하면서 엄살은. 오늘은 속리산에 왔으니 절 따라 전설 따라는 법주사로 가야겠다.
2: 법주사?
1: 법주사는 신라 진흥왕 때 의신대사가 창건한 사찰인데 전통 목탑 팔상전 외에 대웅보전, 성년지, 철학 등 다수의 국보급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이야. 경치도 좋아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으로 등재된 아름다운 사찰이기도 하고.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법주사로 고고! 신라 의신 스님은 불법을 공부하기 위해 인도로 유학을 떠났는데요. 어찌나 공부를 열심히 했던지 방에는 불경이 가득했죠.
5: 이 경전들을 모두 신라로 날라야 할 텐데 무슨 수로 날라야 할지. 노새우름 같은데?
1: 의신 스님이 방문을 열고 나오자 하얀 노새 한 마리가 다가와 스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6: 스님, 저를 신라로 데려가 주십시오.

0: 경전은 짙은이 실어 나르겠습니다.
1: 고맙다 노스야. 네 덕분에 걱정 하나를 덜었구나.
2: 그렇게 공부를 마친 의신 스님은 하얀 노새에 불경을 가득 싣고 신라로 돌아왔죠.
1: 이제 신라로 돌아왔으니 노새야, 나와 함께 절을 지을 만한 곳을 알아보러 다니자꾸나.
2: 의신 스님과 노새가 사찰을 세울 자리를 찾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속리산 속을 걷던 노새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곤 울기 시작했죠.
1: 이곳이구나. 좋다. 이곳에 절을 짓자.
2: 의신 스님은 노새가 앉았던 자리에 절을 짓고 불법이 머문다 하여 이름을 법주사라고 지었는데, 법주사의 출애암 마의 열의 의좌상 옆엔 그때의 의신 스님과 노새의 모습이 새겨져 불심을 전하고 있답니다.
3: 아, 근데 이건 뭐야?
2: 뭐가?
3: 바위에 새겨진 이 그림 말이야.
2: 아, 그건 진표율사와 소야.
3: 진표율사면 통일신라 때 스님 아니야?
2: 어, 맞아. 법주사를 중창하신 스님이기도 하지.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진표율사와 소 이야기로 고고! 신라의 고승 진표율사가 수행을 마치고 속리산으로 향하자 들판의 소들이 모두 진표율사를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4: 소가 무릎을 꿇다니? 저게 어찌 된 일이래?
5: 아이, 무릎을 꿇었다는 건 저분이 보통 분이 아니란 거야.
4: 가서 물어보자고. 또 알아? 뭔 도술이라도 부렸는지.
5: 응, 좋아. 얼른 가보자고. 응.

0: 우리도 부처님 가르침을 배울 수 있을까요?
1: 있고 말고요.
2: 그럼 우리를 제자로 맞아주십시오.
3: 농부들은 곧바로 가지고 있던 낫으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진표율사의 제자가 되어 불법을 배웠습니다. 그 후 농부들이 속세를 떠나 불교에 귀의해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답니다. 동이야, 놀자.
4: 말 걸지 마. 부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 중이니까.
3: 아무리 기도해도 못 만날걸?
4: 왜? 왜 못 만나는데?
3: 부처님을 만나려면 공덕을 많이 쌓아야 한다고. 의성대사나 범일국사처럼.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낙산사다. 의성대사와 범일국사가 낙산사에서 부처님을 만났거든.
4: 오, 진짜?
3: 강원도 양양에 위치한 낙산사는 신라의 의상대사가 관세음보살의 진신을 칭견하고 세운 천년 고찰이야.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최고의 관음성지 중 하나이자 기도처로 사랑받고 있지. 자, 그럼 절따라 전설따라 바로 떠나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낙산사 창건설화로 고고! 신라의 의상대사는 동해에 관세음보살님이 계시다는 말을 듣고 동해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양양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 어디선가 나타난 파랑 새 한 마리를 만나게 됐죠.
5: 계속 주변을 맴도는 걸 보니 나보고 따라오라는 게구만.
3: 그렇게 의상 스님은 파랑 새를 따라 바닷가 굴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5: 나를 여기까지 인도한 데는 다 이유가 있을 터. 이곳에서 수행을 해야겠군.
3: 의상 스님이 굴에서 수행하던 7일째 날이었습니다. 용 한 마리가 굴 안으로 들어와 말했죠.
6: 스님, 저는 불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0: 의상대사는 그곳에 법당을 짓고 자신이 받은 수정 염주를 봉안하고 이름을 낙산사라 하였답니다.
1: 그런데 이름을 왜 낙산이라고 지은 거야?
0: 낙산은 보타 낙가산의 준말인데 관세음 보살님이 머무는 곳이라는 뜻이야.
1: 아, 그래서 관음도량이 된 거구나. 그런데 여기 또 특별한 보살님이 계시다며?
0: 맞아, 바로 정취보살님이시지.
1: 정취보살이면 해탈의 길로 빨리 들어서게 해준다는 보살님 아니야?
2: 오, 잘하는데.
1: 나도 공부 좀 했거든.
0: 정취보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절 따라 전설 따라 이번엔 범일국사에 얽힌 이야기다. 고고! 신라의 범일국사가 당나라에 유학하던 때의 일이었습니다. 귀 한쪽이 없는 스님이 범일국사를 찾아왔죠.
3: 아, 신라에서 오셨다면서요.
4: 그런데 무슨 일이십니까?
3: 아, 내가 신라에 근접한 덕기라는 곳에 살고 있어. 나중에 신라에 가면 나를 좀 찾아주시오.
4: 알겠습니다. 찾겠다 약속하지요.
0: 시간이 흘러 범일국사는 신라로 돌아와 불산사를 짓고 포교를 하며 바쁘게 보냈는데요. 10년이 지난 어느 날, 범일국사의 꿈에 왼쪽 귀가 없는 스님이 나타나 말했죠.
3: 범일국사, 약속한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라도 덕기에 가서 저를 찾아주십시오.
0: 꿈에서 깬 범일국사는 귀 없는 스님을 찾기 위해 덕기로 향했습니다.
4: 하, 이쯤이 덕기인 듯한데. 자, 입으시오.
5: 예, 스님.
4: 이곳에 덕기란 마을이 있다던데.
5: 에이, 그런 마을은 없습니다.

0: 관세음보살의 현신인 줄 알게 됐습니다.
1: 이리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다니. 그런데 이 부처님을 어디에 모셔야 하나?
0: 그때였습니다. 강물 속에서 웅장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2: 나는 정치보살이다. 낙산사로 가면 나를 안치할 곳이 있으니 그리로 가라.
0: 그렇게 범일국사는 황금불상을 들고 낙산사로 향했고 관세음보살님 옆에 봉안하게 되었답니다.

독자로 바닷물을 비우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비록 나고 죽고 나고 죽어 억만겁이 걸리더라도 청정한 불국토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은 부처님을 따르는 제자의 서원이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은 길이 길이 창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지혜 무럭무럭 자라나서

이면서 보현보살 행원으로 많은 중생 건지올제 여러 갈래 몸을 나토 미묘 본문 연설하고 지옥 가기 나쁜 곳엔 광명 놓고 신통

할것 없이 얽히었던 애정 끊고 삼계 고해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세상에서 어리석은 중생은 욕심에 탐착한다. 능히 이 어리석음을 여의는 자는 빠르게 열반을 얻으리라.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남에게 베푼다. 탐내는 마음이 없어 자기가 지은 공덕을 이웃에게 돌린다. 그런 보시가 보시 중에서도 가장 훌륭하나니 살아서 그 복을 얻고 죽어서 천상의 복을 누리게 되리라.

0: 자냐?
1: 아니, 근데 눈은 왜 감고 있냐?
2: 헤이디! 우와, 세계가 알아주는 사찰이네.
0: 당연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볼까?
3: 스님, 귀한 술인데 한 잔 드시고 하십시오.
4: 저 용이!
5: 저기...
3: 무슨 일이시지요, 스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남해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2: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 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복음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인가.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이치를 이 한무덕이 벼들은 전생에 나의 조상이었을 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

하여금 남녀의 배를 분명하라 하시나이까. 난다여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섯 대에 피를 흘리고 여덟 섬 넘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굶고 가벼울 것이니라.

국무를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겪어야 하는 심한 고통을 말해주리라 어머니가 아기를 수태한 첫째 딸에는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피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달에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높고

있지 않나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더미의 상과 같이 되나니라. 이것을 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번 무너지면 한 줄기의 피가 되어서 아기의 입으로 들어간 아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숯에

내게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긴 하다. 어디기도 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청개의 칼로 찌르는 듯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두시는 듯하게 하나니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아기를 낳은 뒤에도 또 열 가지 큰 은혜가

대방광불화엄경 나무 대방광불화엄경 나무 대방광불

재앙영소멸 토지철용호삼보산신국사보정상 준동함령등피안세세상행보살도

우리니 평안해진의 청정한 도량의 개송 온 도량이 청정하여 티끌 없으니 삼보 천령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열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남이 다 부처님을 칭견하옵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몸

별도를 이루리다. 제가 이제 삼보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기명합니다.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임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부처님의 법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바라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1: 부처님법 전합시단은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2: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내가 무심코 한 장의 종이를 구겨버릴 때 몇 그루 나무가 베어질지 나는 몰랐습니다. 내가 신고 다닌 이 신발이 얼마나 많은 벌레들을 위협했는지 나는 몰랐습니다. 내가 먹다 남긴 밥알들이 얼마나 많은 농부들의 피아땀이 담겨 있었는지 나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 몇 사람의 가슴에 상처가 되었는지 나는 몰랐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며 받아들인다는 그 말이 스스로를 용서하며 받아들이는 것, 이 모든 사실을 시간이 간 뒤에야 나는 알았습니다. 우리

0: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기를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0: 난존자를 보내시어 저를 위로하여 주셨사옵니다. 저는 지금 슬프고 괴로울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부처님을 뵈올 게마저 없사옵니다. 원하옵건대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주시어 제가 두 분 존자님을 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1: 위제희 왕비는 슬픔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을 향해 간절히 예배하였다. 그 마음을 아신

0: 원하옵나니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괴로움과 번뇌가 없는 세상을 자상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마땅히 그곳에 태어나겠사오며 이 연부제와 같은 혼탁하고 악한 세상에는 아예 살고 싶지가 않사옵니다. 이 더럽고 악한 세상에는 지옥과 악의와 축생이 가득 차서 못된 무리들이 너무나 많사옵니다. 저는 다음 세상에서는 나쁜 소리를 듣지 않고 사나운 무리들을 만나고 싶지 않사옵니다. 지금 저는 부처님 앞에 오체 투지하여 참회하오며 구원을 비옵니다. 진정으로 원하옵나니 중생의 태양이신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안락한 세계를 보여주옵소서.
1: 부처님께서 미간에서 금빛 광명을 놓으시니 그 빛이 시방 세계에 두루 비추었다가 다시 부처님의 정수리에 머물러 마치 수미산과 같은 황금의 좌대가 되었다. 그 안에 여러 불국토가 칠보와 연꽃으로 되어 있고 타와자재 천궁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위제희 왕비가 분명히 보게 되었다. 이에 위제희 왕비는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0: 세존이시여, 이러한 여러 불국토는 모두 다 청정하고 광명이 충만하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도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나고자 원하옵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에게 극락세계에 왕생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바른 수행법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1: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자 오색의 광명이 입에서 나와 빈비사라왕의 이마에 비추었다. 그 광명으로 왕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마음의 눈이 열려 부처님을 뵙고 예배하였으며 번뇌가 끊어져 아나함과를 이루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아미타불은 결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왕비께서는 마땅히 마음을 가다듬어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저 극락세계를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왕비를 위하여 널리 가지가지의 비유를 설하고 다음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도 청정한 업을 닦아서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극락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세 가지의 복을 닦아야 합니다. 첫째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섬기며 자비한 마음으로 살생하지 말고 지성으로 열 가지 착한 업을 닦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처님과 불법과 성인 등 삼보에 기이하여 여러 가지 계율을 받아 지니고 지키며 위의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위없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보리심을 내어 깊이 인과를 믿고 대승 경전을 독송하여 다른 수행자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힘써 전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수행을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청정한 업이라 하는 것입니다.
1: 부처님께서는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착하도다 위제희여, 왕비는 미래 세계의 중생들을 위하여 참으로 좋은 질문을 하였도다. 나는 이제 위제희 왕비와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서방 극락세계를 생각하여 관하도록 가르쳐 주리라.

0: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열반하신 후 미래 세계의 중생들의 마음은 혼탁하고 태어나고 늙고 아프고 죽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슬픔 등 오고감에 사뭇 시달리게 될 것이옵니다. 이와 같은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볼 수 있겠사옵나이까?
1: 왕비시여, 그대와 중생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여 서쪽으로 지르는 해가 마치 서쪽 하늘에 매달린 북과 같음을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물을 생각하십시오. 극락세계의 맑고 깨끗한 물을 생각하고 칠보와 각각의 보배에서 광채가 빛나는 극락의 대지를 생각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극락세계의 맑고 깨끗한 물을 생각하고 해와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극락세계의 물을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와 각각의 보배에서 광채가 빛나는 극락의 대지를 생각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2: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1: 아난이여, 그대는 내 말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였다가 미래 세상의 중생들 중에서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러한 극락의 대지를 관하는 법을 말하여 주어라.
2: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1: 극락세계의 대지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로 된 꽃과 잎, 열매가 열려있고 마치 일곱 겹의 인드라망과 같은 진주 그물을 덮고 있는 보배나무를 생각하여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보배나무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여덟 가지 공덕과 칠보로 이루어진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극락세계의 연못과 물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극락세계의 보배나무와 연못과 물을 생각한 뒤에는 온갖 보배로 장엄된 극락세계

0: 살림을 배울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미래 세상의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겠사옵니까?
1: 법장비고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극락세계의 꽃과 잎새와 보배구슬과 광명으로 미묘하게 장엄된 연화대를 생각하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듯이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2: 부처님께서는 다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1: 아난이여, 이와 같이 연화대를 생각하는 사람은 능히 윤회하는 제업을 없애고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생각함을 바른 정관이라 하고 달리 생각함을 사관이라 하느니라.
2: 부처님께서는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1: 연화대를 본 후에는

0: 마지막에 생각해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다시 이르시기를,
0: 다음에는 대세지 보살을 생각하여라. 이 보살은 관세음 보살과 크기와 높이가 같고 온몸에서 나오는 빛은 자금색이며 지혜의 빛으로 중생들을 사막도에서 구하고 모공 하나에서 나오는 광명만 보아도 우주에 두루 모든 부처님의 광명을 보게 되느니라.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극락정토에 태어나 연꽃 속에서 500가지 광명이 나와 자신의 몸을

나느니라. 인과를 믿고 대승의 가르침을 비방하지 않으며 다만 위없는 도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러한 공덕을 해양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일을 바라느니라. 이러한 수행자가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권석들과 함께 황금의 연꽃을 가지고 500의 화신부를 놔두시어 다만 위없는 도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러한 공덕을 해양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일을 바라느니라. 이러한 수행자가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권석들과 함께 황금의 연꽃을 가지고 500의 화신부를 놔두시어 그를 영접하시어 버버의 아들아, 그대는 이제 청정하게 하루나 동안 5계와 8계를 지키며 오역제를 범하지 않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공덕을 회양하여

여러 가지로 편안하게 위로하여 주고 법문을 들려주어 지성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도록 가르쳐 주느니라. 이때 선지식은 그대가 만약 부처님을 생각할 수가 없다면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하여라고 일러주시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지성으로 소리를 끊이지 않고 아미타 부처님을 열 번만 온전히 부르면 80억 겁의 제업을 소멸하게 되느니라. 이 경은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는

수 있도록 작은 판형으로 제작했습니다. 경전 세트 1은 법구경과 수타니파타, 화엄경. 경전 세트 2는 유마경, 아함경, 금강경. 경전 세트 3은 극락의 경전, 효행의 경전으로 구성됐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읽고 독송하는 공덕과 아울러 최상의 공덕인 법보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눠보세요. 전국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문의는 민족사 02732-2403번입니다.

0: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오란 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 광명, 자비 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 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3: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이곳 한남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남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성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1: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단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방금 그 입정이 있었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선명상식으로 한번 가볍게 입정을 한번 하고, 한번 맛보기를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제 말씀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명상식의 명상은 또 어떤 건가 한번 체험해 보세요. 자세를 가장 편안하게 한번 취해 보실까요? 한 3분에서 5분 정도 하겠습니다. 네, 짧게 편안하게 자세를 취하시고요. 자, 심호흡을 하시면서 두 눈을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감습니다. 눈을 부드럽게 감으시고요. 천천히 숨을 쉬어 보겠습니다. 천천히 깊이 숨을 들이쉬면서

몸을 느껴보시고 숨을 내쉬면서 내 몸을 느껴봅니다. 여러분의 몸에서 호흡의 감각을 알아차려 봅니다.

부드럽게 눈을 뜨시겠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마침 방금 주피로 지금 여기 명상 주발이 없어서 제가 부드럽게 주발 소리는 못 냈는데 주피로 여러분이 입정을 전통적 방식으로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그 우리가 보통 명상에서는 이걸 소프트 랜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프트 랜딩이란 뭐냐면 비행기가 이렇게 쭉 여행하다 이렇게 착륙할 때 굉장히 부드럽게 아주 어때요? 그 유능한 경험 많은 조종사일수록 또 비행기도 좋아야겠죠. 착륙을 할 때 가장 흔들림이 적게 부드럽게 착륙할. 그래서 영어로 소프트 부드럽게 랜딩, 부드럽게 랜딩 착륙한다 이런 의미로 소프트 랜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명상에서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이제 산만하게 뭐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하고 떠들다가 지금 여기로 이제 내가 이제 수행을 하고 또 법문을 듣거나 뭔가 본 수업을 하기 전에 입정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전통적 방식이 있고 자 현대적으로 요즘 명상에서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어떠셨어요? 어떤 분은 제가 말하는 게 계속 방해스러울 수도 있었고요. 습관적으로 난 조용하게 그냥 가만히 있는데 뭐라 뭐라 안내 명상이 나오니까. 근데 또 전혀 잘 접해보지 못했던 분들은 처음에 절에 오거나 또는 절에 이런 법회에 익숙하지 않는 분들이 처음에 입문할 때는 그냥 주피소리에 내가 뭘 해야 될지 굉장히 당황스럽고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 분한테는 숨을 쉬도록 심호흡을 하게 하고 그리고 주의

생각하시고 이제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방금 우리 저 안내 그 들으셨듯이 금방 잊어버리셨을까요? 오늘 제가 함께 생각해보는 주제는 뭐냐면요, 마음을 쉬게 하고 삶을 일깨우는 선명상, 이렇게 붙였는데요. 부제로는 생각해보면 고통을 어떻게 하면은 지혜로 전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순간순간 힘들고 괴롭고 뭔가 불편하고 어쨌든 스트레스가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 이런 스트레스나 힘듦이나 괴로움을 어떻게 하면 지혜로 바꾸느냐, 전환할 수 있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 주제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마음을 쉬게 하고 마음을 쉬게 한다는 게 뭔가. 우리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불자님들 같은 경우는 마음이 쉰다는 거에 대해서 일찍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어떤 마음을 쉬느냐, 번뇌, 쉽게 얘기하면 번뇌망상을 쉰다는 거죠. 번뇌망상을 쉰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잠깐 멈춘다는 의미기도 해요. 근데 이게 이제 명상이나 심리치료나 이쪽으로, 명상을 기반으로 한 심리상담, 심리치료 뭐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요, 번뇌망상을 자동반응이란 표현을 씁니다. 자동반응이란 뭐냐, 우리 불교식으로 설명을 한다면 업식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업행이라고 해요. 업에 의해서. 그럼 업이 뭐예요? 이전에 내가 살면서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쌓아왔던 습기라고 해요. 습관적 에너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가 그게 옳고 그런지 맞는지 틀리는지

부끄럽게 하는 그런 나의 행동, 말, 생각을, 그러니까 신부의 삼업을 말씀드린 거죠. 그렇게 하도록, 그래서 괴로운 순간에 내가 우리 보통 어떻게 반응을 함으로써 내가 어떻게 말하거나 어떻게 행동하거나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걸, 그런데 그때 그 행위를 건강한 방식으로, 이로운 방식으로, 중생을 이롭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내가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알아차리지 못하면 뭐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던 대로 그냥 내뱉는 거죠. 하던 대로 행동하고 하던 대로 생각하고. 그래서 이것이 명상이나 심량형으로 가면은 자동 반응이란 표현을 쓰고, 우리 불교에서 말하면은 내가 해오던 그저 그 습관대로, 업식으로, 업행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명상이라고 했을 땐 그럼 어떻게 하냐, 이게 전

내가 하던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 말씀을 들은 자, 수행을 한 자는 하던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습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잠깐 멈추고 틈을 갖는 거죠. 그런 다음에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떤 느낌이지, 어떤 감정이지, 이 상황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자각을 하고, 그리고 자리이타, 요익중생, 다른 말로 하면 지혜와 자비예요. 그런 생각으로 내가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생각하는 거, 이거를 조금 바꾸는다, 전환한다. 그러면 빠르게 뭐예요? 이 스트레스나 고통이 전환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서로에게 좋은 방식으로. 그리고 그걸 구체적으로 현대인의 나이에 맞게, 직업에 맞게, 또 상황에 맞게 그때그때 이 수행 방편을 다양하게 쓰기 위하여 나온 말이 선명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요약은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잠깐 남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제가 이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린다면, 먼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죠? 몸은 쉬는데 마음은 계속 달리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몸은 쉬는데 마음은 못 쉰다. 이거 정도는 마음은 계속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또 몸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는데 내 마음은 끝도 없이 다른 곳에 가 있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내 몸은 지금 여기 현재 있는데 내 마음은 과거로 가고 미래로 가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또 후회하고 온갖 뭐 또 올려서 기분 나쁘고 이런 것 끝도 없고요. 또 상처도 떠올라지고. 또 몸이 여기 있는데 마음은 또 딴 다른 장소에서 지금 집에 누가 뭐 하나 뭐 온갖 생각을 떠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은 마음이 왜 이렇게 내 몸이 있는 곳에 같이 있지를 못하고 마음이 쉬지를 못하는가, 이거 궁금하죠. 마음이 왜 못 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우리 마음 못 쉬고 있는 분만 다 이게 때때로 못 쉬잖아요. 왜 못 쉬는 것 같아요? 내가 마음이 못 쉴 때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그냥 온갖 잡다하고 복잡하고 머리에 골아픈 게 막 떠올라. 자식 생각도 나고 누가 옆집에서 무슨 나한테 말했던 것도 기분 나쁘고 괘씸하기도 하고 온갖 것이 떠올라. 왜요? 도대체 내 마음이 왜 못 쉬는가? 내 몸은 가만히 있는데. 이게 못 쉬는 이유는 뭐냐면, 부처님께서 우리가 불교 보면은 탐진치 삼독이다, 거기 삼독에 중독돼 있다. 근데 그거는 너무 많이 들어서 좀 크게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이걸 조금 더 하나를 더 풀어봐, 세부적으로. 그러면 팔풍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덟 가지 바람. 이건 훨씬 와닿죠. 내 마음이 못 쉬는 게 내가 이거 이익이냐 손해냐, 이게 내한테 좋은 거냐 즐거운 거냐 나쁜 거냐 괴로운 거냐, 그게 내 칭찬일까 나를 비난하는 걸까, 이런 건 어때요? 훨씬 더 와닿죠. 이게 나한테 명예로운 거냐, 이게 내가 모욕적인 거냐, 불명예스러운 거냐. 이 여덟 가지 바람이에요. 중생의 마음을 끊임없이 흔드는 거. 그래서 여덟 가지 바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이런 마음 저런 마음, 우울했다 기분 좋았다가 우월감을 느꼈다가 열등감을 느꼈다가 계속 파도치는 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수억만 가지지만 그걸 단순하게 분류를 한다면 여덟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다. 그게

하고 수행을 하게 되면요, 이 세 가지 전형적으로 우리 원시 시대부터 쭉 진화 과정에서 해왔던 이 세 가지 반응 외에 다른 해탈의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던 습관적 반응이나 없이 억행으로 하는 게 아니고 습기로 하는 게 아니라요, 뭔가 이 윤회하는, 이 윤회도에서 벗어나는, 자유로워지는 이 우리의 이 굴레, 이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걸 해탈이라고 그래요.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더라. 그 길이 뭐냐? 수행을 하면 그래 되는데, 수행한 자와 수행하지 않는 자의 차이가 뭐냐 했을 때, 수행한 자들은 어떻게 되죠? 그 맛부터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얼어붙는 게 아니라요, 그때 어떻게 하죠? 마음을 쉰다는 거예요. 쉰다는 건 잠깐 멈추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자동 반응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멈추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걸 보는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하는 사띠라고 하기도 하고, 현대 명상으로 마음 챙김이라 하기도 하고, 또 알아차림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각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 안에서 지금 분노가 일어나고 있구나. 내 안에 지금 두려움이 일어나고 있구나. 내 안에 뭔가 질투심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내 감정이, 그런데 또 질투심, 분노, 화, 우울, 그거가 또, 그것 또한 뭐예요? 본질은 아니에요. 큰 덩어리일 뿐이에요. 그럼 화가 올라올 때 또 그 화를 좀 더 잠깐만 보면은 그 화가 뭘로 드러나요? 왜 아까 제가 자 숨을 들숨에 내 몸을 느껴보고 날숨에 몸을 느껴보시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 한데 그 화를 조금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화에 그냥 내가 휩쓸려가지고 그냥 나도 같이 소리를 지르거나 째려보거나 뭐 이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그냥 맞붙고 사이만 나빠지고 스트레스는 더 유발되고 나중에 되면 후회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화가 일어났을 때, 질투심이 일어났을 때 그 질투의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도 알잖아요. 그럼 상대도 다시 공격하죠. 악순환이에요. 그러니까 육조를 계속 도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는 길은 뭐라고요? 알아차린 거예요. 멈추고 나를 보면 화

5년간 설법하시고, 당신이 다 손수 깨닫는 방법, 깨닫는 모습을 다 실제로 모델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45년간 그 깨달은 내용을 일러주시고 친절하게, 그리고 올라가서 정심을 드셨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네. 시간의 개념이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뭘 그렇게 45년간 가르치셨나, 부처님이 설법하신 그 내용이 45년간 뭐였냐 하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저보고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게 말할 거예요. 최고가 뭐 깨달음이다, 아니면 뭐 가나선이다, 뭐 다 다르게 말할 건데요.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이고 등락, 이 삶이 괴로운 게 아니었는데 너무너무 괴롭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이 삶을 감사와 즐거움으로 살다 가라는 거. 그래서 이고 등락이고, 그럼 이고 등락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자리 이타 요익 중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포함해서 반드시 내가 들어가야 돼요. 나를 희생시키는 걸 하면은 그거는 바른 길이 아니에요. 나를 포함해서 자리 이타, 나에게도 건강하고 유익하고 내 주변의 사람에게도 건강하고 유익한 방식, 그런 업을 계속 하라는 거죠.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요익 중생이야. 일체 중생을 다 이롭게 하라. 그런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동서고금 시간이 흘러도, 그리고 이 가르침은요, 왜 진리냐? 시공간에만 한정되면 진리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적용했을 때 맞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용해서 안 맞으면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 지극히 평범해야 되고, 진리는 그렇게 시공간이 조건이 바뀌었다고 바뀌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거 너무 쉽고, 근데 이것이 이제 오래 사람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무슨

그런 막 카바레 가서 추는 춤이 아니고 야하게 추는 춤이 아니라요. 정말로 내 몸을 느끼면서 내 몸을 알아차림하면서 음악의 소리를 들으면서 중요해요. 소리 명상도 있고 음악 명상이라 하죠. 미술 치료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든지 거기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각을 하고 알아차린 거예요.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느낌인지 알아차리면 그게 다 명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따라서 이런 방식이 있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이 시대가 어때요 근데? 너무너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너무 변화하고 다양한 시대를 살다 보니까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맞는 방식으로 바꿨다는 거죠. 사실은 이름이에요. 수행 방식이고. 우리가 이름과 수행 방식을 너무 절대적인 걸로 그렇게 붙잡고 있으면 곤란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가끔은 옛날엔 좀 논쟁을 하기도 했는데 요즘 워낙 서양 덕분에 일반인 명상이 뭐 심리치료 상담 이런 이게 이제 대세가 되다 보니까 덕분에 저 같은 사람은 초기에 할 때는 아주 조금은 부정적인 그 말도 많이 들었는데 어디 그렇게 심오한 참선이나 이걸 두고 서강스님이 와 그래 명상이란 그 얄팍한 걸 하냐 이랬는데 시대가 하도 바뀌는 바람에 저는 득을 많이 봐요. 그래서 정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의 이 시대에 맞는 수행 방식을 찾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름을 명상이라는 걸 붙여서 명상하면 또 너무 구분이 안 가잖아요. 일반 서양에서 들어온 명상하고. 그러니까 앞에 선을 하나 붙여가지고 선명상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보고 선명상 뭐냐 뭐냐 하는데 사실은 차별이 없어요. 선명상이 무슨 일반의 전통적인 우리 선하고 뭐가 다른가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상당히 좀 더 대중적으로 처음 말씀드렸듯이 좀 이고 등락, 자리 이타, 요익 중생의 삶. 그러면 또 제가 조금 하나 더 들어가면 그 뭐 이고 등락 구체적으로 자리 이타 하는 방법이 뭐냐? 한 번 더 또 누군가가 묻는다면요. 저는 그 구체적 방법이 이게 또 중도인데 중도가 또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것 또한 전통적으로 주장하는 무상이나 무아나 연기적 삶이나 다 똑같이 가르쳐요. 근데 다만 이름이 다르고 방식이 다르다. 그래서 이런 과거의 어떤 전통의 지혜나 자비를 이름을 좀 바꿔가지고 지금의 사람들이 거부감 가지 않게 그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 미국에도 그 불교를 서양의 기독교 문화잖아요. 거기에서 불교를 가르칠 때도 티벳에 이제 초감 트룸파 림포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저 콜로라도에다가 나루파 대학을 설립한 분이세요. 이분이 아 내가 서양 사람들에게 불교를 가르쳐야 되겠다 이랬을 때 뭘로 가르칠 거냐. 이건 제가 한번 방송에도 한두 번 말했는데요. 딱 보니까 그때 당시에 60년, 70년대 서양이 심리학이 완전히 일반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심리학이라는 언어로 전파해야겠다. 역으로. 그럼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들어올 때는요. 저는 그때 초기에는 저는 고등학교, 대학교 기독교였어요. 캐도릭이었고. 정확한 하느님 이름이 여호와 야훼예요. 그런데 여호와 야훼를 믿어라 이러면 어때요? 굉장히 생소하잖아요. 우리 문화에. 한국에 와서 딱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가장 익숙한 게 뭐죠?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개명을 한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이름에 너무 얽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름은 이름일 뿐이야. 모양이다. 이거를 대승 귀신으로 오면 상사각이라고 해서 이름과 모양에 우리가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본질을 보는 거죠. 자, 멈추는 것까지 마음을 쉬게 하는 방법은 했고 한 개만 더요. 아까 그걸 하나 뺐는데 귀신론적으로 할 때 마음을 쉰다는 건 어떤 마음이냐니까 생멸심이에요. 진여심이 있고 우리는 양면성을 갖고 있잖아요. 진여심과 생멸심. 근데 마음을 쉰다는 건 생멸심을 쉬게 하는 거예요. 그 생멸심의 대표적인 걸 팔풍을 들을 수 있고요. 그런

그럼 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 생멸을 쉬는 건 내도 알겠다. 그러면은 내가 화가 치밀고 우울하거나 질투심이 일어날 때, 불안할 때,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하다? 그럴 때 내가 어떻게 쉬는 거냐? 그리고 조금 더 어떨 때는 뭐예요? 화가 일어난지도 뭔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불편해. 뭔지도 뭔데 내가 스트레스가 돼. 힘들어, 사는 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명료하게 자각이 안 될 때, 알아차림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죠? 그런 때도 많이 있잖아요. 뭔지 알지 모르게 그냥 찌뿌퉁하고 불편할 때 많이 있죠. 뭔가 우울하거나

떠올려지니까 이름 붙이셨어요? 자, 그럼 숨 한 번 딱 쉬시고 주의를 몸으로 가져가 보세요. 숨을 들이쉬시고 내쉬면서 그때 그 상황에 자 이름 붙였어요. 그 화면 화, 스트레스면 스트레스, 아니면 질투면 질투, 그게 내 몸 지금 어디에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가 한번 느껴보세요. 그 상황을 떠올렸을 때 내 몸 가장 강하게 어디에, 내 몸 어디에서 그 감정이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가 발견되신 분들은, 자 지금 우리 고사님 한 분이 지금 목 어깨를 잡으셨는데, 자 그 뒤에 손을 가져가셔서 발견한 그 부위에 손을 갖다 놓고 부드럽게 해줘 보세요. 부드럽게, 부드럽게 하기, 부드럽게 하기, 부드럽게 하기, 네, 부드럽게 하기. 그 부위를 부드럽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부드럽게 하시고 나면 그 불편함, 그 질투나 아니면 그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로하기, 위로하기, 위로. 나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 불편, 그 질투, 그 화,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나 자신을 위로합니다. 위로하기, 위로하기, 위로. 두통이면 두통에 다행. 위로하기, 위로하기, 위로하기.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걸 없애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걸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허용하게 해요. 그냥 그 자리에 있도록 둡니다. 허용하기, 허용하기, 허용하기. 자, 부드럽게 하시고, 그리고 그 불편을 겪는 내 자신을 위로하고, 그리고 그것이 사라지기를 바라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도록 허용합니다. 허용하기, 허용하기, 허용하기.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하시면, 우리가요 가끔은 너무 고통이나 힘겨움이 막연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럴 때 주로 우리 습기에 휩쓸립니다. 업에 휩쓸려요. 내가 막연하고

그냥 있도록 둡니다. 허용하기, 허용하기, 허용. 요 세 단계를 거치면 굉장히 명료해지면서 이 경험을 실제로 해보시면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제가 지도자를 양성하고 또 학생들을 지도하고 하면서 무수히 끝도 없이 그 효과가 계속해서 입증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 논문으로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내가 막연하고 힘들 때 이게 더 중폭되는구나 이걸 생각하시면서 하시고요. 자, 이제 삶을 깨운다는 건 나를 일깨우는 거예요. 내가 고통이나 힘겨움에 휩쓸려 가지고 거기에 압도되지 않도록 잠깐 멈추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던 습관을 멈추면서 들여다보고 그러면서 이런 것을 치료받고 내가 스스로 나를 위로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주면서 다시 내가 이 삶에 또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 내 존재가 얼마나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우란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
3: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 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 승가 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1: 무명사회주 무명 큰 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 큰 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0: 입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밌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붓다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

0: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1: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김서필, 한재철 연가, 김화야복이, 김경용 전 차선, 조지행 연가, 태아령 일체 연가, 김희수복이, 김갑현, 증조모, 조부, 초모, 김금봉, 박서분 시모, 김송숙이, 목희영가, 노희석복이, 노혁압, 이선희, 노재평, 서병수, 박자분 영가, 문상훈복이, 문석규, 김중녀, 은흥,

오늘 문고노 박인현 박하섭 영가 태하령 입세영가 임금자복기 유희선 임덕순 임극진 이양심 황호탁 영가 태하령 일체

영가 조연복이 조정호 유정순 조규백 유형녀 조성호 평양조시 고모모 고모조 고조모 영가 평양조시 증조부 후인 증조모 유인 영가 평양조시 선망조상 일체 영가 태아령 일체 영가 제주선복이 최호영 유희달 형가 최분철복이 최병안 이승탁 신금 신순국 최임철 신금 김씨 서평규 소유진 서세종영가 대아령 일체영가 최인옥복이 전생 현생 축생 인연이 되는 모든 영가 저 재정자복이 반려견 단지 장군 바우영가 유기동물영가 휴주무주영가 하은주복이 하태룡정 수남영가 한 세진복이 태아령 일체영가 한태만복이 한병음 김옥규 한태종영가 홍명현복이 홍대안 송남옥 홍명남영가 홍성자복이 홍은표 라붓은 홍성현 홍창표 홍성민 허성식 강성자영가 태아령 일체영가 홍영도복이 홍인식 이경의 박순내영가 남영 홍시의 손망조상 일체영가 홍지연복이 태아령 일체영가 황유진복이

성으로 선망 부모 조상 일체 인연 영가 천도 백중 49제 중 초제를 봉행하는 백중 기도

백종 주건 영가를 중심으로 상서선망 누대종 진재영 숙백 참해질손 원근 친척 일체 권속 등 각혈이 10명 영가 자도량 내에 동상동하 유주무주 애옹 고온불자 등

0: 7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 홍법사 대광명전에서 진행됩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853-0429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 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2: 부처님 마음처럼 속성역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이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장건한

0: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은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깨달음은 어디에서 머무는가? 말 속에 있을까? 형상 속에 있을까? 아니면 가장 단순한 삶의 자리 속에 있을까? 깨달음의 상징, 의발. 한 벌의 옷, 가사. 그리고 한 개의 그릇, 바루. 이 두 가지는 수행자의 삶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도구이자 불교 수행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가사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세속의 장식을 내려놓고 청정과 절제의 삶을 선택했다는 증표. 해지고 기워진 조각들이 이어져 만들어진 가사에는 버려진 것마저도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입는다는 것은 곧 다짐입니다. 욕망을 덜어내고 삶을 단순하게 하겠다는 서원. 그리고 바루. 한 끼의 공양을 담는 이 작은 그릇은 탐욕을 절제하고 필요한 만큼만 취하겠다는 수행의 그릇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되는 충만. 바루에 담긴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세상과 이어지는 인연의 결과이며 감사와 성찰의 시간입니다. 가사와 바루, 의발은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정신을 전하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가르침. 그래서 의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을 잇는

0: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1: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0: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1: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아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에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영화가 깃들 것입니다.